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지금 많은 곳에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1: 원래도 그냥 라면 진짜 마이니어였는데 네. 이거 약간 직업화를
0: 네,
1: 한
0: 맞습니다.
1: 거예요. Wow, so Youngjun was just so into ramen. And in Korea, if you're into something, you say something something mania, right? So an instant noodle mania or maniac, you might be able to say. And so it's not just about tasting it and talking about the flavors. It's about researching it. And it is about actually showing the true value of ramen, of instant noodles. And as we said earlier, he is the only one in Korea. 다른 라면 평론가 그러면 한국에 없는 거예요?
0: 네, 한국에는 없고.
1: 와.
0: 저 혼자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1: 다른 나라에 있나요?
0: 일본이나 미국에는 오. 있습니다.
1: 아, 진짜 신기해요. 네. 라면도 여기 진짜 너무 많이 발달돼 있는데
0: 네.
1: 이 직업 뭐 경쟁자가 없으니까 영준 씨한테 좋겠지만 신기하네요. 왜 없을 것 같아요?
0: 일단 라면 평론가로서 어떻게 먹고 살지가 이제 정해져 있지 않았다 보니까 없었던 것 같고요.
1: 아.
0: 제가 처음으로 없던 길을 가고
1: 네.
0: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 뒤에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영감 주니까 네. 영준 씨. So really interesting. As the only one in Korea, I did ask. That's a bit odd because ramen is very popular here. So why are there not others? And he said maybe the main thing is like, how do you make a living from being a ramen critic? It's not very clear cut. But there are ramen critics in the US and in Japan as well. And so I was saying maybe he is just taking the first steps and others will follow as well. I see many of you sending in questions. Keep on sending them in. We will put them to Youngjun in parts 2 and 3 as well. But you must have to eat a lot of ramen, right? How many times do you eat ramen? 얼마나 자주 드세요?
0: 저는 일주일 기준으로 네. 10개에서 15개 정도의 라면을 먹고 있고요.
1: 와우!
0: 연간 한 600개 정도의 라면을 맛보고 가능하면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Wow, so eating 10 to 15 instant noodles a week, that's about 600 a year on average, and tries to introduce about half of them. 그러면 그 나머지 반, 소개 안 하는 반은 그냥 뭐 배고파서? 아니면 그냥 원래 먹는 라면이라서 드시는 거예요?
0: 네, 평소에 식사 대신으로 먹기도 하고요.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
1: 와우.
0: 또 먹어봤는데 너무 연구하기가 어려워서 소개를 못하기도 합니다.
1: 와우. So it's a real passion project because those other ones he is eating, the ones that he's not introducing because that's his food, right? And there's just too many to keep in introducing as well. I wonder how you have it as well. 그러면 평론했을 때
0: 네.
1: 그냥 순수한 라면만 드세요? 아니면 원래 한국 사람처럼 계란 하나 넣고 치즈 넣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0: 제가 라면을 평가할 때는 네. 예술 작품을 평가하듯이 하는데요.
1: 네.
0: 그래서 원래 그대로의 조리법 순정 그대로로
1: 아, 진짜요?
0: 맛보고 평점을 매겨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 그 밀리리터 수하고 뭐 그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
0: 물량을 계량컵으로 하고 타이머를 이용해서 조리 와우. 시간도 엄격하게 지켜.
1: And so I was saying, lots of people when they're eating ramen in Korea, they add eggs. We've talked about that. They can add cheese. They can add green onions. So how do you do it, especially when evaluating something? He said, because it is a work of art, ramen in and of itself, he's got to stick to the instructions to the letter. So he uses a timer and a measuring spoon or cup or jug for the water quantity and the exact amount of time you need to leave it as well. So I wonder what was the specific moment or reason that sparked such a deep interest in ramen. 언제 이렇게 깊은 관심 가지게 됐어요?
0: 제가 입시를 네 번이나 실패를 했었어요.
1: 아.
0: 그래서 인생이 너무 재미없어서
1: 네.
0: 군대에서 제 인생을 즐겁게 하는 취미를 찾다가
1: 오.
0: 라면을 발견했습니다.
1: 군대에서요?
0: 군대에서.
1: 그럼 군대에서도 라면이 나와요? 아니면 살 수 있는 거예요?
0: 네, 군대 매점에서
1: 네.
0: 라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1: 오.
0: 그걸 한번 먹어보고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 그 전에는 라면 당연히
0: 네.
1: 드셨을 텐데 근데 네. 그 정도 뭐 깊이 생각한
0: 네,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1: 와우, wow, that's a really inspiring story and kind of sad as well. We've talked about Korean education recently, so you will retake the SATs, the Korean SATs called 수능, if you don't get into the university you want. And he failed it four times, Yongjun says, and was thinking life is just not fun. So then he went to do his military service, and that's where he fell into the love of ramyeon, because you can get it on the barracks, you can buy it, there's a lot of choice on there. And of course he'd eaten it before, but that's when he really fell for it as well. Okay, so this question you must get a lot as a ramyeon critic. What is your number

0: number one favorite 라면.
1: 저는 라면을 예술 작품처럼 가치를 yeah. 평가하는데요. Yeah. 10년 전부터 yeah. 가장 높이 평가했던 라면이 oh. 불닭볶음면이었습니다.
0: 와, wow, 그냥 순수한 맛, 그 오리지널 맛.
1: 맛과 이 작품의 가치를 평가했을 때요.
0: 오, 그러면 뭐 카보나라 이런 거 말고 그냥
1: 오리지널.
0: 오.
1: 기업의 네. 운명을 바꾸고 네. 시대를 바꿀 제품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0: Wow. So because he is evaluating ramen as artwork, he's telling us the number one evaluated product that he's done, and it was about 10 years ago, 불닭 볶음면, which we've talked about lots, right? The fire chicken instant noodle. I actually tried that in the studio for Travel Bug about 12 years ago, and I was coughing all over the place. 저희도 그거 출시됐을 때 네. 아마 한 2014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먹방을
1: 네.
0: 했어요.
1: 아, 네.
0: 너무 매워서 저는 기침에다가 네. 노래 틀었어야 되고 저는 지금까지 그 오리지널 맛 소스 다 넣어서 못 먹어요.
1: 아, 네.
0: 근데 매운 것도 잘 드시는 건가 봐요.
1: 네. 매운 것도 잘 먹고요.
0: 와우.
1: 근데 매운 걸 잘 먹는데 네. 이렇게 맛있게 중독성 있게 예. 매운맛을 구현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0: 와우. Wow. So Yongjun saying he is good at eating spicy things. I was saying I remember on Travel Bug I couldn't stop coughing. So I think we had to go to a song break when I ate that on the show 12 years ago. He says the original one, that's the one he picks out as his number one evaluation because it completely changed the fortunes of that big company who make it as well. They became the number one. And although he likes spicy things, the way they made that addictive and so attractive is why he picks that out as number one. 참고로 제 최애라면은 두 가지 있는데 육개장 네. 사발면 아,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영국에서 먹었고 그 참깨
1: 아,
0: 너무 좋. 근데 그것도 조금 매워요. 그 기름을 다 넣으면 너무 매운데. My favorites are the one that's based on 육개장. We've talked about that dish with Chef Ryan, and then the 참깨, the sesame seed one. But that is a little spicy too. So these days, as you said, we had record exports worldwide of Korean ramen. So what do you think is the reason behind this craze? 왜 요즘 진짜 한국 라면에 이렇게 집중돼 있어요?
1: 이게 라면은 기름에 튀기기 때문에 느끼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한국 사람들은 매운 걸 좋아해서 매운 맛으로 그 느끼함을 잡았는데
0: 아.
1: 그것도 해외에서 그게 인기를 많이 끌어서 네. 저는 인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면 그 불닭볶음면도 큰 네. 비율의 역할도 한 것 같아요.
1: 네, 불닭볶음면이 지금 해외에서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좋습니다.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만 제가 영국 최근에 갔을 때 슈퍼에 네. 바로 그 계산대 앞에 그것만 팔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너무 그것도 약간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So Yongjun says, because ramen, if you think about instant noodles, that's what we're talking about. And let's make the distinction. Ramen is the Japanese, and that can be non-instant or instant. Ramyeon is instant Korean noodles. That is deep fried, right? And then desiccated, dried out. So it's quite oily when you add the water. But what catches that oil and balances it out is the spiciness of Korean ramyeon, which is, you know, it's not all Korean ramyeon, but the vast majority are spicy as well. And so that is the appeal. And then I asked, what about the fire chicken noodles? Have they not played a big part? Because I saw them being sold in all the English supermarkets. And he said that is certainly the case as well. And you recently published some books as well, The Science of Ramyeon, and a few years back, The History of Ramyeon, and your latest book, The Science. Could you share an interesting scientific fact about ramyeon that might interest our listeners? 어떤 과학적인 재미있는 팩트 있나요?
1: 너무너무 많은데요. 하나만 소개해드리자면, 면이, 라면의 면이 노란색인 이유가 있습니다.
0: 오!
1: 혹시 아시나요?
0: 아 근데 그 뭐지? 다무지가 왜 노란지 제가 네. 배웠는데 그거 뭐 터머릭 옛날에 그 스파이스 그 인도 스파이스를 넣어서 그렇다고 요즘은 색소 쓴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무슨 재료?
1: 라면의 면에 네. 비타민을 넣어서 영양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0: 진짜? 그러면 예전부터 그랬다는
1: 예전부터,
0: 말씀이에요?
1: 네. 와. 그래서 비타민 B2가 네. 들어있어서 라면의 면발이 노란색입니다.
0: 와우! 그거 그냥 좀 더 영양 있기를 원했으니까 예전부터
1: 네,
0: 그런 거예요. That's amazing. So guys, do you know why ramen is yellow, right? If you look at it, there are some ramens that are more yellow and less yellow, but they all have a slight hue of yellow. Do you know why that is? Yongjun

0: asked me if I knew, and I said, I know why tamuji is yellow, you know, our pickled kind of radish, and that's because of turmeric in the early days. Now they just use colourings. And I said, is it not an ingredient? And he said, kind of, it's vitamins. Vitamins are put into the ramyuns to make them more nutritionally valuable or good for you. And so B2 is the vitamin that causes it to be yellow as well. I did not know that. So if you want more facts like that, then you need to check out this book. It is 라면의 과학. 이것도 영어 버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해외 되게 관심 많으니까.
1: 현재 대만에서 이제 번역한다고 연락이 와서.
0: 오 진짜요?
1: 대만에서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0: Well, so this book is only in Korean at the moment, but it is going to be translated into Taiwanese. It's going to be sold there. And I was saying in English as well, it would be good. And this is the 라면 history as well book. I wish these are all in English because then I could read them as well.
1: 저 라면의 역사책은 네. 영국에서 지금 번역 관련해서 협의가 들어와서
0: wow.
1: 영국에 출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0: So this is the latest news we've got from Youngjin. He is in talks with England to translate this. It's not confirmed yet, but fingers crossed. I really hope so as well. And I understand that the history of ramyun, this has already been sent out to Japan and Russia as well. 그쪽에 번역이 이미 돼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일본에서 번역된
0: 아!
1: 책을 가져왔는데요.
0: 아, 이거 일본 버전이고.
1: 네.
0: 저 그래서 왜 이렇게 반대로 돼 있지? 아, 그냥 재밌게 했나 봐. 아, 근데 일본어가 써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0: 관찰력이 조금 떨어져서 죄송해요. This is the Japanese version of the history of ramyun. 솔직히 일본 하면 또 원조
1: 네, 맞습니다.
0: 잖아요. 근데 한국의 라면도 이만큼 관심 있다는 거예요.
1: 지금 일본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라면이 한국 라면으로 바뀌었거든요.
0: 와우.
1: 그래서 일본을 포함해서 전 세계 한국 라면을 카피해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0: That is amazing. So I said, you know, if we're talking about instant noodles, Japan is the origin. Let's not beat around the bush. But Korean ramyun is gaining the spotlight, and Youngjin confirms it is number one in the world now, and that's why even in Japan it is getting so much interest too. So with Korean ramyun, the history, when did it begin? 언제부터 시작했죠?
1: 일본 라면은 1958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0: 네.
1: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1963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0: Ah, so 1963 is when we first see Korean ramen. 1958 is the date for Japanese ramen. 그러면 일본 라면에서 약간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 맞아요?
1: 네, 맞습니다.
0: Okay.
1: 한국 라면은 꿀꿀이죽이라는 음식물 찌꺼기, 미군 부대에서 버려진 음식물 찌꺼기로 만든 죽을
0: 오.
1: 먹어야 했던 그런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0: 네.
1: 그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 도입됐던 그런 식품이었습니다.
0: Ah, because at the time when that came out, this is when Korea was very poor, right? It was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after the Korean War. So in those early 60 years, they were sometimes eating something called 꿀꿀이죽, which was all the leftovers from American barracks being made into a porridge, right? We've done 죽 before on the show with Chef Ryan. And so to cope with hunger and famine, this instant food was released. And Koreans, you know, we love our ramyun. And I wonder how many packs of ramyun the average Korean person eats. It's not going to be 600. 영준 씨처럼 600개까지 안 먹죠. 평균적으로요.
1: 맞습니다.
0: 평균은 몇 개 정도인가요?
1: 세계 라면협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0: 아, 진짜?
1: 네,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라면을 얼마나 먹는지를 발표하는데
0: 네.
1: 1등이 베트남.
0: 오!
1: 1인당 81개.
0: 오, 네.
1: 그리고 2등이 한국,
0: 네.
1: 1인당 79개.
0: 오, 비등비등하네요.
1: 네, 3등이 태국,
0: 네.
1: 1인당 58개를 먹고 있습니다.
0: 오, 3등이랑 좀 차이가 벌어지네요.
1: 엄청 큰데,
0: 와.
1: 여기에서 비밀이 있는데
0: 네.
1: 한국 라면이 1등인 베트남 라면보다 양이 거의 2배 가까이 많거든요.
0: 오, 그러면 양으로 따졌을 때
1: 압도적으로 한국이 1등입니다.
0: 금메달. We are the champions of instant noodles. Really interesting, Youngjin saying there's a world instant noodle like federation and they release the rankings every year. The latest ones, Vietnamese people eat the most number of packs of instant noodles at 81 a year. Koreans, it's really close, 79 packs a year on average. And in third place, replace Thailand with 58 packs a year. But the interesting fact, Korean ramyun, the quantity, is almost twice the amount of Vietnamese ramyun. So

0: 네, 이거 드셔본 적 있는지 하고 왜 이렇게 높은 평가 받는 것 같아요?
1: 락사 라면 먹어본 적 있는데요.
0: 네.
1: 되게 한국 라면보다 좀더 고급스럽게
0: 아.
1: 되게 맛있게 잘 나왔더라고요.
0: 오.
1: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0: 네.
1: 라면은 좀 저렴하고
0: 아.
1: 대중성 있어야 생각하는데 이제
0: 가격도 조금 비싸요.
1: 네, 가격도 비쌌습니다.
0: 오.
1: 한국 라면에 거의 두배 이상의 가격에 팔렸는데
0: 와.
1: 저는 그 미식가들 입장에서 아주 또그 맛과
0: 네.
1: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큰 인기를 끄는 것 같다라고
0: 요즘 한국 라면 약간 평균 가격이 어떻게 돼요? 요즘 많이 물가 올라가는데.
1: 한국 시장에서는 한개 봉지라면 기준으로
0: 네.
1: 한 개가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데요.
0: 아.
1: 해외에서는 거의 두 배, 세배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0: 아, 같은 제품.
1: 같은 제품이 해외로 나가면 더 비싸게 팔립니다.
0: So regarding laksa, of course, Yongjun has tried the laksa ramen. I've tried it as well. I think from Japan, actually. I tried a laksa flavor, and it was delicious. But Yongjun also says it's very luxurious compared to Korean ramens. But that's also kind of, in his opinion, its downfall, because ramen is supposed to be for the people, right? It's supposed to be cheap and affordable. And he said it was about twice the price of Korean ramen. And let's be honest, Korean ramen isn't that expensive. When we're talking about bongji ramen, we mean in the vinyl packaging like this. This is these days between 1 and 1,500 won, so less than $1. But when it's sold abroad, that is doubled in price as well. Siska from Jakarta says the Shin Ramyeon is her favorite, and the Bulldog one, she loves the carbonara flavor the most. My daughter as well. 우리 딸도 최애 라면 카보나라 불닭 볶음면.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치즈 불닭 볶음면이고요. And so she asks, if it's more yellow, is it better for you? 아, 그러면 아까 비타민이 들어가서 노란색 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노란색이 진할수록 더 건강에 좋은 건가요? 그 비타민이 더 함유되는 건가요?
1: 그런 건 아니고요.
0: 아.
1: 노란색을 더 진하게 할 때는 색소를 넣기도 하고요.
0: 아,
1: 또
0: 일부러.
1: 네, 그리고 반대로
0: 네.
1: 노란색을 넣지 않는 게더 좋은 라면에는 비타민을 빼기도 합니다.
0: 아, 진짜요?
1: 대표적으로 곰탕 라면이라고
0: 네.
1: 한국의
0: 아주
1: 곰탕을 그런
0: 흰색이죠.
1: 경우는 비타민을 안 넣습니다.
0: So the more yellow it is doesn't mean the more vitamins it's got. Usually if it's too yellow, it's got colorings. And there are some that don't have any of the colorings in them. They're white, like for instance, gomtang, which is our beef bone broth soup. And that is really white. And also the seollongtang ramen I've seen is very white. Those have them removed as well. And then you ask, have you tried any instant noodles from Indonesia? We got so many flavors. 인도네시아 라면도 드셔본 적 있나요? 약간 인상 깊었던 거 있나요?
1: 인도네시아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라면을 많이 먹는 세계 2위의 라면 소비국인데요.
0: 와.
1: 그 나라의 인기 라면은 미고랭 라면이라고 있습니다.
0: 아, 그 작은 패킷에.
1: 네, 맞습니다.
0: 그거 좋아요.
1: 그게 한국으로도 다양하게
0: 네.
1: 수출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0: So the Migoreng that I think you've talked about before on the show, Siska, he's saying that is so popular, not just in Indonesia, but exported even to Korea and further afield. And you guys, in terms of volume and quantity, are second in the world for consuming ramen. So well done to you.
1: 좋습니다.
0: 네.
1: 근데 그 미고랭 라면을 만든 인도네시아 회사가 한국인 걸그룹을 모델로 해서
0: 오! 누구요?
1: 뉴진스를
0: 와!
1: 모델로 해서
0: 네.
1: 한국 라면을 출시해서
0: 인도네시아에서요?
1: 인도네시아에서 이름이 한국 라면입니다.
0: 와!
1: 그걸 출시해서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0: 인도네시아식 한국 라면을 그러면 비슷해요. 약간 매운맛 그런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신라면 불닭볶음면을 카피해서
0: Wow.
1: 출시하고
0: So the company behind the Migoreng has also released Korean-style noodles with New Jeans as their model, and that is being exported across the world, which is unbelievable. Oh my goodness, we have in the studio the tumba, which we couldn't just do here because I don't know if you know, but these days instant noodles like the fire chicken ones and like this tumba, they are not just hot water put in there. You put it in there and then you put it in the microwave as well. That makes it better. 예전에 그런 라면 없었잖아요. 전자레인지 이렇게 돌리는.
1: 네.
0: 그게 확실히 약간 맛을 개선하는 건가요?
1: 네. 이 원래 컵라면은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익혀
0: 네.
1: 먹기 때문에 봉지라면만큼의 그 면식감을 구현할 수가 없는데요.
0: 아.
1: 전자레인지로 조리를 하게 되면 100도씨에서 네. 계속 끓여주기 때문에 라면을 끓여 먹는 거.

0: 같은 그런 효과. 맛과 식감을 보여줍니다.
1: 그러면 옛날에 그냥 그런 기술 뭐 포장에 있어서 뭐 생각을 못했는지 그런 장벽들 때문에 안에다가 네. 요즘은 거의 다 네. 그러는 거예요.
0: 예전에는 그 스티로폼 재질로 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는데 아. 종이컵으로 바뀌고 네.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1: So I was asking Yongjun why we didn't used to put them in the microwave, and it's to do with the packaging. It used to be used with styrofoam. Now it's like paper packaging. And so putting it in the microwave with the boiling water means it's closer to the 봉지라면. So this is seen as the original, right? The vinyl packed ones. You put it in a pot of boiling water, and usually it's, what, 3, 4, 4.5 minutes. So the cup ramyuns couldn't compete with the texture, but now if you put them in the microwave, that is bubbling away at 100 degrees. So, Yongjun 씨도 같이 드실 건가요? We're going to try the tumba here together. And I see with this export now, they've got Shin saying spicy happiness in noodles, as in S-H-I-N for the brand name. I love that. Let's give it a try. It smells a bit like pasta, like tumba spicy pasta. But you can see it looks like ramyun as well. And it's got herbs. Oh, 드시죠. 네. 어떻게 뭐 드실 때 먹을 때 팁 같은 거 있어요? 뭐 소리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기를 많이 해야 된다든지.
0: 즐겁게 먹는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1: Asking for some tips.
0: 근데 이게 좀 매워서 조심하세요. 네.
1: 괜찮아요. I will be fine. I asked if there's any tips. 먼저 드시죠. 뭐 ASMR도 해도 되고요. And so he said no tips. As long as you eat it in a fun way, it's okay. All right. So let's go for the tumba. 하고 드셔보시고 제가 먹는 동안에 약간 평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약간 맛 평가 네. 같은 거. Okay, I'm gonna go for it as well. I'm gonna be a bit noisier. 오 와우. Initially, it's not spicy, but now it is getting more and more spicy. 처음 먹을 때 약간 치즈 맛이.
0: 네.
1: 강하고 크리미한 텍스처 때문에 매운지 몰랐다가 한 3초 뒤에 이렇게 매콤한 맛이 막 올라오고 So after about 3 seconds it really starts burning on your tongue. That's really quite spicy. 이거 약간 라면 중에 그 매콤한은 어느 정도 레벨인가요?
0: 불닭볶음면과 신라면 사이에 한 중간 정도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너무 맛있어. This is delicious. It's very spicy. Like Yongjun was saying, it's more spicy than the Shin, less spicy than the fire chicken noodles. But wow, how do you evaluate this? 이거 어떻게 평가해요?
0: 이게 유럽과 미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만든 제품인데
1: yeah.
0: 정말 이 치즈와 이 크림의 고소함으로 매운맛을 중화시켰는데요.
1: 네.
0: 근데 피터님한테는 많이 매울 것 같아요.
1: 근데 이게 진짜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매워서 고통스럽지만 더 먹고 싶게 되고 약간 못 멈추는 그런 네. 거 있어요. So this was actually targeting the American and European customers out there with the cheesiness, the creaminess. But Yongjun is worried that it's too spicy for me. It is spicy, but I just want to eat more and more. But I will hold off because we have to do the interview. 조금 참을게요. 더 먹고 싶지만 조금 있다가. So let's introduce some other ramyuns as well. 두 번째로 이제 소개해주고 싶은 제품은 뭔가요?
0: 바로 이 제품입니다.
1: Samdaeng is the company, and it says 1963 우지 파게장. 무슨 말이에요? 우지 파게장.
0: 원래 그 한국의 라면은 옛날에는 소기름으로 네. 만들어졌었습니다.
1: 아.
0: 근데 1989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네. 지금은 다 팜유라는 식물성 기름, 팜유라는 아.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1: 네.
0: 그 옛날에 소기름으로 만들었던 라면을 구현한 제품입니다.
1: 그러면 이거 진짜 소기름으로 만들었어요?
0: 네, 소기름과 팜유를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1: Wow, so that's an interesting historical fact about ramen. This one is using the cow fat or beef fat, I'm guessing like beef tallow, that used to be used in ramen until about 1963 when there was a big incident and they switched over to vegetable fats and oils. 그러면 맛이 확실히 달라요?
0: 네, 확실히 소고기의 진한 맛이 느껴지는데요.
1: 와.
0: 한국의 최초의 라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That is like the original taste of the first ramyuns, the instant noodles that came to Korea. That is absolutely wonderful. I want to give it a try. It's a bit like

0: Golden Arches, their French fries used to be fried in beef tallow, but then they went over to vegetable. 그러면 나머지라면은 거의 다 지금
1: 식물성 기름인 팜유.
0: 아, 팜유.
1: 팜오일.
0: 아, palm oil.

0: 더 굳어 있어요. 그래서 라면, 스낵, 초콜릿, 아이스크림 네. 이런 온갖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1: Yeah, palm oil is well known to be in many things that Yongjun just mentioned, right? Chocolate and snacks and things like this and that. And you can come across it a lot. But yeah, going back to the original beef, oh, that's going to taste so good. I'd really love to give it a try. And another ramyun as well that you'd like to introduce?
0: 네. 두 가지를 한 번에 할까요?
1: 네, 그럼요. 네.
0: 먼저 첫 번째로 네. 지금 그 BTS와 협업해서 오! 한국과 외국에 같이 팔리고 있는 아리 라면을 가져왔습니다.
1: So this is a combination like a collabo with BTS. 근데 BTS 티가 안 나는데요.
0: BTS한테 영감을 받았다고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Wow. So it says inspired by BTS on the side of the packet. 어떻게 영감을 받았어요?
0: BTS가 라면 개발하는데 좀 아이디어를 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진짜요?
0: 광고 모델로 간 건 아니고.
1: So this is vongole, as in vongole pasta. Oh wow. So this noodle though looks like pasta, not ramen.
0: 파스타 느낌의 라면입니다.
1: 아, 근데 이것도 튀긴 거예요?
0: 유탕면입니다.
1: I see. Okay, so that is still the, like, I guess, theory behind ramen, but it looks like pasta, like the kind of tagliatelle, if I'm not mistaken. So that's one that he wanted to introduce. And then...
0: 요즘 한국 라면들은 이렇게 해외 수출을 위해서 파스타 느낌으로, 스파게티 느낌으로 많이 나와요.
1: So to give it a feel of pasta, to appeal to foreign markets, that's why... They are releasing ramyun like this. I've seen this in the shops so much. 요즘 많이 보였는데 안 먹어봤어요. 이거 브랜드 자체가 새로운 브랜드예요?
0: 네, 새로운 브랜드. 이번 달에 출시가 됐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처음 봐요. 그 큰 기업, 뭐 원래 라면 네. 만들었던 기업은 아니고요.
0: 팔도라는 한국의 사위 기업이 지금 미국에서도 팔고 있고 다른 유럽에서도 팔고 있고 한국에서도
1: So it is one of the big Korean food brands out there. And then the other one that you've got in your hand, I have not tried this yet. I did see it. It's the miyeokguk ramen, right? The seaweed soup ramen.
0: 한국 2위 기업 오뚜기에서 한국의 음식을 이렇게 라면으로 다양하게 출시하는데요. 미역국을 라면으로 출시하는 게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1: 어때요? 저는 솔직히 라면이면 네. 매콤해야 된다는 인식으로 이거 안 먹어서 약간 애들 위주 같은 느낌 들었는데
0: 네,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하는데 네. 어른들도 미역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1: 괜찮아요, 그 콤비네이션. 네, 저도 미역국 되게 좋아하는데 오. 라면랑 구찌 약간 사리를
0: 한번 드셔보세요. 국물 맛이 끝내줍니다.
1: 진짜. So this seaweed soup For me, it's not ramyun because it's not spicy, and Korean ramens are all about the spice. But Yongjun's saying, if you like the seaweed soup, and not just kids, but definitely kids like it as well, then you will love this because the soup flavor is really good. And it's a beef broth base as well, usually, miyeokguk. So that's why he introduced that one. That's a bit different to the others as well. Is that all? Did you want to introduce any more? 더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아니면 여기까지?
0: 네. 다음번에 제가 정말 해외에서 팔리고 있는 다양한 라면들이 있고 그중에 아리랑 라면도 있습니다.
1: 진짜요? 네. 한국 거예요?
0: 한국 라면을 좀 모방해서 만든 인도네시아 라면인데요.
1: 와우.
0: 그런 것도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 So Yongjun is going to be on the show again in a couple of weeks' time because that will be more a deep dive into ramyuns that are massive abroad, including one called Arirang from Indonesia. So stay tuned for that as well. Make sure that you don't miss that. Getting to some more of our listener questions. 청취자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또 하나 언급할게요. Jun says, many people associate instant noodles with being unhealthy. But what is one fact that might surprise people,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the health impact? 맞아요. 한국의 특히 부모들은 저희 가족도 그렇고 최대한 일주일에 한 번만 약간 먹게 해요, 애들. 이 건강 생각하면서. 근데 라면은 뭐 건강에 진짜 많이 나쁜가요? 나쁘면 600개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고 걱정되고 어떻게 생각해요?
0: 그 원래 한국에 라면이 도입됐을 때는요. 영양식품으로 도입이 됐었습니다.
1: 진짜요? 네. Health food? When it was originally introduced, it was introduced as a health food. 근데 언제 그 인식이 바뀌고 그랬나요?
0: 한국 사람들이 굶주렸던 시기에는 이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균형 잡혀 있고 열량이 많으니까 좋은 식품으로 여겨졌는데 지금은 너무 잘 먹는 시대잖아요.
1: 네.
0: 근데 라면이 좀 지방 비율이 높아요.
1: 아.
0: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 좋은 쪽으로 여겨졌고
1: 네.
0: 또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도 좀 좋게 평가하지 않는 부분이 됐습니다.

0: So originally it had that connotation of actually a health food, and that was in times when there was a lot of, not quite famine, but we were malnutritious, we weren't eating enough. But over the years, as Korea has eaten better and better in terms of its regular diet, due to the high amounts of fat and nitrates in ramyeon, that's why it's seen as unhealthy. 그런 뭐 가이드라인 있나요? 일주일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도 뭐 15개까지 먹는데 네. 건강에 지장 같은 거 없어 괜찮아요?
1: 네, 괜찮은데 만약에 라면을 더 건강하게 드시고 싶으시다면 네. 고기나 달걀 등을 같이 넣어서 오. 단백질을 보충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0: 와우. 한국 약간 국물도 끝까지 안 마시는 거 저도 들어봤는데
1: 네, 맞습니다.
0: 그 밑에 막 그런 나이트레이트하고 거, 네. 그런 거 많은데
1: 국물을 만약에 안 먹고 면만 네. 먹으면 네. 그 나트륨을 3분의 1 정도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0: Wow. So if you want to eat them more healthy, Youngjun says add an egg, maybe add some beef to it as well to increase the amount of protein you're getting from the dish. And if you don't drink the soup, you're only getting about a third of the nitrates as well, which is a really good tip. And one question I have to ask you, I mean, we're having so much fun and there's so much to talk about. That's why Youngjun will be back. K-ramyeon is so popular, like you said, number one. So from an expert point of view, what makes Korean ramyeon so special? Is it the technological strength? 한국 라면의 특징하고 약간 기술적으로 앞서가 있는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1: 두 가지가 앞서가 있는데요.
0: 네.
1: 가성비 좋게 만드는 게 첫 번째,
0: 아.
1: 두 번째는 매운맛에 대한 최적화입니다.
0: 와.
1: 한국 라면은 물가 관리 품목으로 적용이 돼서 오랫동안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0: 네.
1: 매운맛을 어느 나라보다 최적화해서 도입을 했는데
0: 와.
1: 그거 덕분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본인들 라면 생각했을 때 약간 매콤한 맛이다. 이런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한국 말고 일본하고 중국 라면 영국에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뭐 닭고기 육수, 소고기 육수 매운 거 거의 없었어요. 그냥 해물 육수 이런 다양한 거였는데 한국인지 저도 오래 살다 보니까 라면은 무조건 매워야 된다. 이런 네.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1: 그게 라면 회사들이 맵게 만들면 잘 팔리는데
0: 네.
1: 안 맵게 만들면 안 팔리는 걸 데이터로 보다 보니까
0: 그렇죠.
1: 좀 더 맵게 만들고 있습니다.
0: 근데 그게 한국뿐만 아니고 약간 해외도 마찬가지인가요?
1: 네,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매운 라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0: Wow. So asking about the strength of Korean ramen when compared to others, I saw some of you asking about that as well. And Youngjun said it's two things. It's the cost and it's also the spiciness. So when it comes to cost, because ramyeon is one of the foods that has a certain control to the price, it can't get too expensive too quickly, it's been able to be sold for a very reasonable price for a very long time. When you look at inflation of other food products, they've gone up like 10 times, 20 times over the past few decades, but not ramyeon. And the spiciness, right? No one does spiciness like Korea. And I said, when I was younger, I used to have like chicken broth, beef broth, seafood broth noodles from China and Japan in England. But if you think ramen in Korea, it's all about the spice. And I was thinking, what is that? And Youngjun says, it's simply because the spicy ramen sell the best in Korea and now abroad as well, even in Japan. And so, of course, the companies, they don't come out with the other flavors because they're not as popular. 그것도 한편으로 되게 매력인데 아쉬운 게 좀 다양한 맛들이 뭐 존재하긴 하죠. 다음에 오실 때 뭐 스파게티 맛 아니면 뭐 짜장 맛 이런 네. 것들도 맛볼 수 있는데 완전 압도적으로 매운 라면들이 큰 비율을 차지하니까
1: 네.
0: 신기해요. 그렇죠?
1: 그렇죠. 그래서 매운맛을 못 드시는 분들은 네. 속상해하시는데
0: 네.
1: 라면 회사들은 어쨌거나 돈을 벌어야 되니까
0: 그쵸.
1: 잘 나가는 쪽으로 자꾸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1: 최근에는 유럽이나 미국 소비자들을 겨냥한
0: 네.
1: 스파게티, 안 매운 파스타 느낌의 라면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0: 이런 것들, 뭐 봉골레 맛 네. 같은
1: 이게 일곱 가지 맛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0: 아, 하고 안 매운 것들
1: 안 매운
0: 많이
1: 것도
0: 있어요?
1: 있고 매운 것도 있습니다.
0: 이것도 매운
1: 이건 안 맵습니다.
0: 아, this is vongole, and that's why for European and American customers, there's more of those being released because they can't deal with it. But Youngjun does say because the companies are there to make money, that's why we're seeing so many spicy ones. Youngjun, that's all we've got time to do. Talk about today. We're going to have you back in a couple of weeks.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으니까 다행인 거 2주 후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오늘 청취자들한테 하고 싶

0: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a.
1: English with
2: Busan Ajime.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여긴가? 맞는 것 같은데. 옆이 방송국이고 오른쪽이 편의점. 여기 맞네.
1: Welcome to Wang Bisa Restaurant. How many people are in your party?
2: 파티? 오, 예스! 벌스데이 파티! 우리 자기가 내 생일 한 달이나 남았는데 서프라이즈 파티 준비했나 보네. 진짜 뭐야 뭐야?
1: Birthday party? Congratulations! So, how many are in your group?
2: 그룹? 뭐야 뭐야? 걸그룹! 진짜! 내가 걸그룹 같단 말인가? 그룹 아니에요. 솔로.
1: Oh, you came alone. Okay, let me show you to your seat.
2: Thank you. 우리 자기가 내 생일 서프라이즈 파티 준비를 도대체 언제부터 한 거야? 떨려. 물 좀 마셔야지. Water, please.
1: Oh, you'd like some water? Sure, we'll bring it to your table.
2: 브링? 뭐야? 블링

0: 땡큐. 아, 그리고 냅킨 플리즈.
1: No problem. We'll bring it to your table.
0: 오, 블링 어겐. 어, 진짜 뭐야. 땡큐. 어, 내가 그렇게 블링블링한가? 어, 근데 우리 자기는 어딘데 이렇게 안 오지?
1: 여보세요. 자기야. 왜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여기 떡볶이 집에서 지금 30분째 기다리잖아.
0: 어, 아니, 자기야, 여기 왕비싸 스테이크 집 여기서 만나기로 한 거 아니야?
1: 뭐라고? 여기 할매 손떡볶이 집인데? 빨리 와. 떡이 다 불었잖아.
0: 아니, 자기, 어, 여기 이벤트, 생일 파티, 서프라이즈.
1: 자기야, 빨리 와. 여기 어묵 국물 좀 더 떠놓을 테니까 이따 봐.
2: 오늘 배워볼 표현, 자리로 가져다 드릴게요. 영어로 뭐라고요?
1: We'll bring it to your table. We'll bring it to your table.
2: We'll bring it to your table.
1: 자리로 가져다 드릴게요는 We'll bring it to your table 혹은 We'll bring it to your seat 라고 합니다. 반대로 카운터로 와서 가져가세요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Please come up to the counter 혹은 You could get it from the counter.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자리로 가져다 드릴게요. We'll bring it to your table.
1: We'll bring it to your tabl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And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Bathhouses, ooh, 목욕탕, once looked upon simply as places to scrub off grime, are now drawing attention from the younger generation as spaces for a digital detox. Busan in particular is a city blessed with the hot springs of Dongnae and Haeundae, and it is also the very birthplace of the familiar Italy towel we know here in Korea and the automatic back scrubbing machine. So the city holds a much deeper and richer history of bath culture than one might think. So joining us today is Ms. An Ji-hyun here in the studio, the director of the Baekeun Mokyok, or Smooth Bath Research Institute. Together, we're going to discuss the values and future possibilities of Busan's bath culture, as well as the restorative power it offers to our daily lives. 한때는 때를 미는 공간으로 여겨졌던 목욕탕이 요즘 젊은 시대에겐 또 세대에겐 디지털 디톡스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더 인터뷰는 안지현 매근 목욕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부산의 목욕문화가 가진 가치와 가능성, 그리고 우리 삶에 건네는 이 회복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매근 목욕 연구소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근 연구소의 안지한 소장입니다. 매근 연구소는 사라져가는 동네 목욕탕을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발굴해서 좀 더 색다른 콘텐츠로 재가공하는 일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네. 단순히 옛 공간을 추억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동네 목욕탕에서 파생될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직접 만들어보고 제안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0: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So she shares that 매근 연구소 actually looks at vanishing neighborhood bathhouses through a fresh perspective. And reprocesses them, of course, into a unique cultural content. And she explains that their ultimate goal goes beyond merely reminiscing about these old spaces. They aim to actually personally create and propose new lifestyles that can stem from local neighborhood bathhouses. 오늘 소장님을 위해서 저희가 양모자를 양머리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걸 쓰고 잠시 동안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listeners, if you want to check it out, we have the, I don't know if you know, but here in Korea, when you go to 목욕탕, you wear these sheep-looking hats that you make with a towel. So 오늘 소장님을 위해서 직접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1: 감사합니다.
0: 네. And we do have a background here in the studio of the 목욕탕 as well. So it's kind of really feel like 목욕탕 here in this studio as we talk about bathhouses. Now, what kind of projects and activities are you currently working on? 예, 활동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떤 프로그램과 또 어떤 프로젝트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1: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목욕탕 휴무위를 활용해서 목욕탕 안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탈의실이라는 독특한 공간에서 북토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내 최초 목욕탕 매거진인 집안 목욕탕을 발행해서 저희가 직접 목욕탕 주인분들을 만나 뵙고 아카이빙한 동네 목욕탕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동네에서 러닝을 한 뒤 함께 목욕을 즐기는 스무스런이라는 활동을 운영하면서 목욕탕을 매개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쌓이면서 이제는 몇몇 동네 목욕탕 이야기를 발굴해서 스토리텔링을 입히고 리브랜딩을 도와드리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도 복래탕 5층에는 국내 최초 목욕탕 라운지 일렁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목욕 전으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0: 그렇군요. 목욕탕이 단순한 목욕 공간을 넘어서 문화 공간으로 이게 될 수 있다는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은데요. So they run pop-up stores using the regular closing days of operating bathhouses and host book talks in the unique setting of locker rooms. They also publish 집앞 목욕탕, the first bathhouse magazine in the nation to share stories of neighborhood bathhouses they have personally visited and archived. Recently, they have been running an activity called Smooth Run, where participants go for a neighborhood run and then enjoy a bath together, continuing various unique attempts centered

0: centered around bathhouses. And as these activities accumulate, they are now conducting projects to discover stories for several neighborhood bathhouses, weave storytelling around them, help rebrand them as well. Also, she mentions that they personally operate Illong, the nation's first bathhouse lounge, located on the third floor of Bongnaetang in Yeongdo, which many people visit as a space to comfortably rest both their minds and bodies before and after a bath. Well, I've heard that the number of young people looking for bathhouses and saunas is on the rise again lately. So from what you see on site, can you truly feel this growing passion?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목욕탕과 사우나를 찾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느끼시기에도 그런 변화가 체감되시나요?
1: 네, 현장에서 느낀 열기는 정말 뜨거운데요. 예전에는 목욕탕 하면 어르신들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최근에는 2030 젊은 세대들이 발길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수치가 키워드 분석 플랫폼에 따르면 최근 사우나라는 단어의 검색량이 불과 몇 달 만에 9만여 건에서 16만여 건으로 무려 7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달리기 를 하고 목욕을 하는 사우나런이나 디지털 디톡스 문화가 빠르게 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발행하는 국내 최초 목욕탕 매거진인 집안목욕탕의 독자층이나 저희가 영도 봉래탕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라원 같은 경우에 방문객 비율을 보더라도 20대와 30대가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0: 네.
1: 과거에 이제 목욕탕이 단순히 때를 미는 밀기 위해 갔던 곳이라면 지금은 젊은 세대에게 지친 일상 속에서 스마트폰을 좀 끄고 완벽하게 차단된 휴식을 누리는 힙한 아날로그 웰니스 공간으로 좀 소비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현장에서 이런 수치들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목욕탕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소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So she confirms that the excitement on site is very noticeable, while bathhouses were strongly perceived as a spaces predominantly for older people, right, generations. In the past, there has been a noticeable surge in visits from the 2030 generation recently. She shares a fascinating figure from recent big data analysis, noting that according to a keyword analysis platform, the search volume for the word sauna skyrocketed by a whopping 79% from around 90,000 to over 160,000 searches in just a few months. And I'm sure I'm one of them. And she attributes this to rapid spread of sauna runs or running and bathing, and also digital detox trends centered around youth. In fact, she points out that the 20s and 30-somethings account for over 60% of the readership for their magazine, as well as the visitors to their lounge that we talked about. She notes that while bathhouses are once places people visited simply to just take a shower and take a bath, the younger generation today consumes them as hip, analog wellness spaces where they can turn off their smartphones and enjoy a completely disconnected escape from exhausted daily routines. She concludes that she is experiencing these shifting numbers firsthand. Well, in the past, bathhouses were simply just viewed as a space to wash one's body, but recently they're recognized as a space for rest, recovery, and self-care, as I mentioned. So what kind of role do you believe bathhouses are playing for people in modern society?
2: 예전에는 목욕탕이 몸을 씻는 공간이었다면 최근엔 휴식과 회복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목욕탕이 현대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1: 맞습니다. 예전에 목욕탕은 말 그대로 씻으러 가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목욕탕을 나를 위한 시간, 요즘 말로 미타임을 보내는 공간으로 찾고 있다고 느낍니다. 저는 목욕탕이야말로 가장 오래된 형태의 미타임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을 들고 들어갈 수도 없고 알람도 메시지도 올리지 않고 오직 따뜻한 물과 나 자신만 남는 시간인 거죠. 누구의 네. 연락도 누구의 부탁도 받지 않고 온전히 내 몸과 내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 일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단절이 허락된 공간인 셈입니다. 그래서 요즘 분들은 목욕탕에 가는 시간을 단순히 청결 관리가 아닌 일종의 셀프케어 루틴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탕에 몸을 담그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그 몇 분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만큼 중요한 회복의 시간이 되는 거죠. 일과의 관계, 끊임없는 정보 속에서 조금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가장

0: 단순한 형태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저는 이것이 지금 목욕탕이 현대인들에게 주는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생각해보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냥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요즘은 정말 드물잖아요. So while bathhouses were literally just places to wash in the past, many people now seek them out to spend me time. And she believes that a bathhouse is the oldest form of a me time space where what cannot, no one can bring a mobile phone and where no alarms or messages ring out. And it's a time where only the warm water and oneself remain. And she shares that consequently, she feels that people today accept going to the bathhouse as a type of self-care routine rather than a simple hygiene chore. So those few minutes of soaking in a tub, staring blankly at the ceiling, become a crucial time for recovery, just as important as working out at a gym. And she concludes that putting down a mind exhausted by work, relationships, and endless information to focus entirely on oneself in the simplest form is the greatest role that bathhouses fulfill for modern individuals today. Now, the recent trending culture of social saunas is also very intriguing. So why do you think the culture of enjoying saunas together with strangers appeals just so strongly to MZ generation? 최근 주목받고 있는 소셜 사우나 문화도 흥미로운데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사우나를 즐기는 이 문화가 왜 MZ 세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걸까요?
0: 저는 이 현상을 제3의 공간이란 개념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이 제1의 공간, 회사나 학교가 제2의 공간이라면 제3의 공간은 그 사이 어디쯤인가? 사람들이 가볍게 모이고 머무는 곳을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동네 카페나 술집이 그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젊은 세대에게 사우나가 새로운 제3의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봅니다. 생각해보면 사우나는 굉장히 독특한 조건을 가진 공간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과 한 공간에 있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대화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게다가 휴대폰도 없고 직함도 없고 SNS처럼 나를 꾸밀 필요도 전혀 없고 모두가 똑같이 이제 가운 한 장만 걸친 채 같은 열기 속에 앉아 있다는 그 평등함이 오히려 낯선 사람과의 거리감을 자연스럽게 좁혀준다고 생각합니다. MZ세대는 깊은 관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면서 완전히 또 혼자 있고 싶지는 않은 적당한 연결을 원하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셜 사우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채워주죠. 친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적이 없어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열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묘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우나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요즘 세대가 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느슨한 연결을 만들어주는 제3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1: 그렇군요. So she explains that this phenomenon through the concept of a third place. So we talked about this in the opening today, where the home is the first, work or school is the second, and third is a place somewhere in between where people lightly gather and linger. While neighborhood cafes or bars used to serve this purpose, she observes that saunas are now emerging as a new third place for younger generation. She notes that saunas offer incredibly unique conditions. It is not burdensome to share space with a stranger. Conversation is entirely optional. There are no phones, job titles, or social media filters. Sitting in the same heat, wearing nothing but a simple robe provides an equality that naturally narrows the distance between strangers. Believing that the MZ generation actually desires a comfortable level of connection, she points that social saunas fulfill this perfectly. And without the pressure of having to make friends, simply sharing the same warmth in the same space creates a strange sense of bonding. And establishing saunas as a third place that facilitates the loose connection today's generation seeks. Very interesting thought indeed. We have some messages coming in, actually. We have Kevin님 saying, "Oh, I'm loving this situation right now with the yangmori, of course." And he shares that, "I remember visiting bathhouses when I was in Korea way back." Yes, yes, we all did it. We all visited when we were young, right? And well, also, 사랑대우님 saying, "Looks nice wearing yangmori. 양머리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Yes, I love it indeed. It makes me want to go to 찜질방 and 목욕탕 today. And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hut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An Ji-hyun, the director of the Baekgeun Mogyok, or Smooth Bath Research Institute. Well, Bhutan is a city with a

0: long history of bath culture, famously home to both the Dongnae and Haeundae hot springs. So what would you say is the biggest defining characteristic of Busan's unique bath culture? 부산은 동래 온천과 해운대 온천을 품고 있는 오랜 목욕 문화를 가진 도시입니다.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부산 목욕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1: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도시에 부산처럼 온천이 두 곳이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흔치 않습니다. 동래 온천과 해운대 온천 이렇게 두 개의 온천을 가진 도시는 국내에서도 드물고요. 게다가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인 만큼 해운대 온천처럼 바닷물을 끌어당겨 만든 해수온천도 있죠. 이건 내륙도시의 온천과는 또 다른 부산만의 독특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의 목욕문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항구도시라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부산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에 의해 동네온천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목욕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한 도시이고요. 항구를 통해 외부 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일본식 목욕문화와 온천개발 기술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고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네 온천 일대의 목욕탕 문화의 뿌리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부산의 목욕 문화를 단순히 온천이 있는 도시로만 보지 않습니다. 바다와 온천이 함께 있는 지형적 특수성 그리고 항구 도시로서의 외부 문화를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고 변형시켜온 역사성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부산만의 입체적이고 좀 풍부한 목욕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So she highlights that having two distinct hot spring areas, right? 동네 and 해운대 within a single city is very rare nationwide. Also, because Busan is a coastal city, it features seawater hot springs that pump up oceanic water, which she notes is a unique characteristic that distinguishes Busan from landlocked hot spring regions. She also emphasize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Busan as a port cit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Dongnae hot springs were heavily developed by the Japanese, which sparked the formation of city's modern bath culture. Because foreign influences entered first through the port, a Japanese-style bath culture and hot spring development technologies naturally took root, becoming the foundation for the bathhouses around the Dongnae area today. And ultimately, she views Busan's bath culture not just as a city with hot springs, but as a rich, multi-dimensional culture shaped by both its geographical trait of blending the ocean with hot springs and its historical trait as a port city that rapidly adopted and adapted external influences. Well, a lot of people might not know this, but both the body scrubbing towel, we call it Italy towel here in Korea, and the automatic back scrubbing machine actually started right here in Busan. So could you introduce some of these hidden stories of Busan's bath culture?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요. 때를 미는 이 이탈리 타월과 또 이 자동 등미리 기계가 모두 부산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부산 목욕 문화의 숨겨진 이야기를 소개해 주신다.
1: 네, 맞습니다. 흔히 떼수건이라고 부르는 이태리 타월이 바로 부산에서 탄생했습니다. 1960년대 부산의 한일 직물이라는 섬유회사가 이탈리아산 비스코스 레이온 원단을 수입해서 새로운 타월을 만들려고 했는데 원단 질감이 너무 까칠해서 이제 옷감으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까칠함이 오히려 목욕탕에서 진가를 발휘했죠. 몸에 문질렀더니 묵은 때가 시원하게 벗겨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탄생한 것이 바로 이태리 타월이고요. 이후 한국 특유의 세신 문화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발명품이 되었습니다. 네. 흥미로운 건 정작 이탈리아에서는 때를 미는 문화 자체가 없는 것으로 원단의 원산지 이름만 붙은 완전히 한국적인 발명품입니다. 자동 등미리 기계 역시 부산 경남 지역의 명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손이 닿기 어려운 등을 셀프로 밀 수 있게 만든 이 기계는 지금도 지역 목욕탕 문화를 상징하는 아이템으로 꼽힙니다. 네. 그리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지금도 전국에서 목욕탕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 대비로 보면 서울은 시민 약 1만 3천 명당 목욕탕이 한 곳 꼴인데 부산은 그보다 훨씬 촘촘해서 인구 4천에서 5천 명당 한 곳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에게 목욕탕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정말 동네마다 있는 일상적인 공간인 셈이죠. 이런 밀도와 일상성이 쌓여서 때타올이나 등미리 기계 같은 발명품도 자연스럽게 부산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0: 네, 너무 흥미롭습니다. So she confirms that the famous Italy towel commonly used for scrubbing off day and have one of them right

0: Is actually indeed born in Busan. In the 1960s, a textile company in Busan called Hanil Jingmul imported a fabric from Italy to create a new type of towel. However, the texture turned out to be far too rough to be used for clothing, and that very roughness proved its worth inside bathhouses when people realized it scrubbed away accumulated grime perfectly. And this led to the birth of the Italy towel becoming a defining invention that shaped Korea's unique scrubbing culture. They call it 세신. And amusingly, she notes that Italy itself has no culture of scrubbing of grime, making it an entirely Korean invention that merely adopted the name of its fabric's country of origin. Also, she mentioned the back scrubbing machine, which allows people to independently scrub parts of their backs that are hard to reach. It's also a very famous specialty of Busan and Gyeongnam regions, remaining a symbolic item of local bathhouse culture today.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s. An Ji-hyun here in the studio, the director of the Maekeun Mokyok, or Smooth Bath Research Institute. Well, for local neighborhood bathhouses to become more than just disappearing daily facilities and instead grow into a unique cultural asset and tourism content for Busan, what kind of changes do you think are necessary? 예, 앞으로 동네 목욕탕이 사라져가는 생활시설이 아니라 부산만의 문화 자산이자 관광 콘텐츠로 성장하기 위해선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1: 네, 저는 두 가지 변화가 함께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요. 동네 목욕탕이 이제 관광 콘텐츠가 되려면 단골 손님만 상대했던 예전 방식에서는 벗어나서 더욱 청결과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훨씬 더 철저하게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나 처음 방문하신 분들에게 그 디테일 하나하나가 꼭 부산의 첫인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오래된 공간이 주는 정치는 그대로 지키면서도 위생과 서비스만큼은 지금 시대에 맞게 다듬어가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목욕탕 역할 자체를 확장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목욕탕이 몸을 씻는 곳이라는 한 가지 기능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러닝, 서핑, 트레킹 같은 부산의 야외 웰니스 문화와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바다에서 러닝을 하고 서핑을 즐기고 산에서 트레킹을 한 뒤 동네 목욕탕에 에서 마무리하는 흐름을 만들어지면 목욕은 더 이상 단순한 청결 행위가 아니라 나를 가꾸는 루틴의 일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같은 활동을 즐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도 하죠. 저는 이렇게 목욕탕이 운동과 회복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거점이 될 때 비로소 동네 목욕탕이 사라지는 시설이 아니라 부산만의 살아있는 문화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결국 전통은 지키되 서비스와 콘텐츠는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So she believes that two major changes need to happen simultaneously. So first, she emphasizes a shift in perception among bathhouse owners. For neighborhood bathhouses to thrive as tourism content, owners must step away from the old style of only serving regular locals and raise their standards for cleanliness and service. She notes that for foreign visitors or first-timers, every single detail becomes a first impression of Busan. So it is essential to preserve the authentic ambience of the old space while modernizing hygiene and hospitality. Second, she suggests expanding the actual role of the bathhouse. While it has traditionally functioned solely as a space and place to wash the body, she believes it should naturally connect with Busan's outdoor wellness activities such as running, surfing, and trekking. And if a just like a lifestyle flow is created where people run along the ocean at dawn or surf and then wrap up their day at a local neighborhood bathhouse. Bathing actually ceases to be a simple hygiene chore and it can become a self-care routine.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today?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맥금 연구소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맥근 연구소를 통해 목욕이라는 행위가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을 넘어서 얼마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로 확장될 수 있는지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오늘 하루 신나고 즐겁게 보내시고 하루의 마무리는 따뜻한 탕 안에서 나를 가만히 안아주는 시간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So she expresses her sincere gratitude for being invited and she asked the audience wants to continue watching how the act of

0: bathing can expand into a wide variety of lifestyles beyond a simple wash through the future works of Baekeun Yeonguso. And before we let you go, I do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지금 내 마음에서 가장 씻어내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1: 네, 오늘 방송에 조금 많은 말이 버벅거린 것 같아서 오늘 하루의 후회들을 목욕탕에서 씻어내고 싶고요. 이미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으니 다음에는 그러지 않으면 되니까 후회하는 대신 오늘 하루 애썼던 제 자신을 가만히 다독여주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네. 따뜻한 물 속에 몸을 담그고 오늘도 고생했다는 말을 스스로 건네주고 저는 이게 어쩌면 우리가 목욕탕에서 진짜로 씻어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청취자분들도 오늘 후회 대신 스스로 토닥여주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정말 따뜻한 말씀인데요. So she answers that she wants to wash away the day's regrets in a bathhouse, especially ones like making mistakes on air, but she did perfectly today. And noting that what has already happened cannot be undone, and she believes that soaking in warm water and whispering to oneself, you did a great job today, might be what really need to wash away at a bathhouse today.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An Ji-hyun, the director of the Baekeun Mokyok Smooth Bath Research Institute.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안 지현 맥근 목욕 연구소장과 함께했는데요. 소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ll right. And with that,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비디오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Day 6 with Welcome to the Show.

0: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60일 동안 진행될 평화 협상에서 핵 문제와 제재 해제, 그리고 중동 지역 안보 문제가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1: I see. So although the negotiations themselves have begun, the atmosphere is not smooth sailing. It is reported that during the first negotiation, the talks were suspended after just 80 minutes, meaning they could not even begin discussions on the core issue, the nuclear problem. However, according to US media, it is reported that the dialogue itself has not ended, and ultimately, in the peace negotiations to be conducted over the next 60 days, the nuclear issue, the lifting of sanctions, and the Middle East regional security issues are projected to emerge as the biggest variables. For our next story, the U.S. Federal Reserve has held its benchmark interest rate steady, and President Trump has repeatedly called for cuts. So, what's happening? 네, 다음 소식 볼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금리 인하를 요구해 왔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0: 네, 현지 시간으로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며 취임한 케빈 워시 의장의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새로운 의장 체제에서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연 3.5%에서 3.75% 수준으로 기존 금리를 동결한 건데요.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는 위원들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새 의장이 취임을 했지만 연준 내부의 기류는 물가 안정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So on the 17th local time,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held its first meeting under Chairman Kevin Warsh, who took office with President Trump's backing. And some in the market had hoped that a new chairman might signal a shift toward rate cuts. Instead, the Fed kept rates unchanged at 3.5% to 3.75%. More notably, the number of committee members openly discussing the possibility of a rate hike has also increased, suggesting that even under new leadership, the Fed's internal position remains firmly focused on price stability. The Fed's decision effectively runs counter to President Trump's position. So how is the market reading this? 연방준비제도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내린 셈인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낮춰서 경기와 주식시장을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앞으로 물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금융시장은 금리를 언제 내릴 것인가, 그것보다는 관세가 물가를 얼마나 자극할 것인가, 그걸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연준도 당분간은 경제 지표를 보면서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그렇군요. 당분간 연준의 행보에 계속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So President Trump has consistently argued that lower interest rates are needed to stimulate the economy and support the stock market, but the Fed is closely watching the risk that the administrative's tariff policies could reignite inflation. As a result, the question U.S. financial markets are really focused on has shifted. It's no longer just when will rates be cut, but how much will tariffs push prices up. The Fed has signaled it will continue to move carefully, guided by incoming economic data. Now, for our last story, the 2026 North American World Cup fever is hot, as we know, and news has been delivered that this fever is just spreading outside the stadiums in the U.S. as well. So there are companies where remote work has been permitted due to traffic chaos during the World Cup period. Let's hear a bit about that. 네, 마지막 소식 볼게요. 2026 북중미 월드컵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월드컵 기간 교통 대란으로 재택근무가 허용된 기업이 있다고요?
0: 네, 바로 미국 월가의 대형 투자 은행들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체이스는 월드컵 개최 기간 동안 직원들의 출근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주요 개최 도시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 당일 원격 근무를 허용한 건데요. 원격 근무 뭐할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월가의 예외적인 재택근무 자체가 주목 받는 이유가 있어요. 이두 회사 모두 원격 근무, 재택 근무에 가장 보수적인 기업으로 꼽혀왔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빠르게 사무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헬로 에브리원, I'm James from India. Ever since I was a young boy in India, I've been surrounded by different Korean products. And this instilled a dream in me to explore Korea one day.

0: This chance came for me in 2014 when I began attend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as a graduate student in computer engineering. I've lived in Korea for over 7 years and I even run my own business now, a company that is developing a platfor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technology. From my experience, I can say with an absolutely certainty that Busan was the best place for me to start my business, thanks to the specialized blockchain zone. In the past 7 years, Busan has become my second home and I obviously love it here.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ongo Bangsong.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6: 하이, I'm Roberto Fernandez from Mallorca, Spain. I have been living here in Busan for more than 5 years with my Korean wife and twin boys. Back in 2020, I was invited to a game by a friend of mine. Since in Spain, football is the most beloved sport, baseball really drew my attention. In Sajic Baseball Stadium, everyone was singing the chants loudly, and that space was filled with the vibes of Busan. Everyone could truly become one body and one mind, sharing all the feelings of joy and sorrow. When I first visited here in Busan, I didn't have a family. But now, I have the whole Giants family as well as my own family. Once Busan Galmegi, you are forever Busan Galmegi.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7: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하늘 아래 노인 모두가 잠든 새벽 담 달빛에 홀로 깊게 젖어들 오늘과 같은 새로움. Well, listen to this exact song. This is Stay by Boy Tello.

버리기 전에 그래요 난 예전에 꾸던 꿈처럼 여전해 그리고 이제 무대 위에서 위로를 전해 모두가 날 앞서 흐름조차 낯설어 맘들 곳 없어 주저앉을 때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여긴가? 맞는 것 같은데. 옆이 방송국이고 오른쪽이 편의점. 여기 맞네.
1: Welcome to Wang Bisa Restaurant. How many people are in your party?
2: 파티? 예스! 벌스데이 파티! 우리 자기가 내 생일 한 달이나 남았는데 서프라이즈 파티 준비했나 보네. 진짜 뭐야?
1: Birthday party? Congratulations! So, how many are in your group?
2: 그룹? 뭐야? 걸그룹! 진짜! 내가 걸그룹 같단 말인가? 그룹 아니에요. 솔로.
1: Oh, you came alone. Okay, let me show you to your seat.
2: Thank you. 우리 자기가 내 생일 서프라이즈 파티 준비를 도대체 언제부터 한 거야? 떨려. 물 좀 마셔야지. Water, please.
1: Oh, you'd like some water? Sure, we'll bring it to your table.
2: 브링? 뭐야? 블링블링하다고. 참, thank you. 그리고 냅킨 please.
1: No problem. We'll bring it to your table.
2: 블링 again. 진짜 뭐야? Thank you. 내가 그렇게 블링블링한가? 근데 우리 자기는 어딘데 이렇게 안 오지?
4: 여보세요. 자기야, 왜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여기 떡볶이 집에서 지금 30분째 기다리잖아.
2: 자기야, 여기 왕비싸 스테이크 집 여기서 만나기로 한 거 아니야?
4: 뭐라고? 여기 할매 손떡볶이 집인데? 빨리 와, 떡이 다 불었잖아.
2: 아니 자기, 여기 이벤트, 생일 파티, 서프라이즈.
4: 자기야, 빨리 와. 여기 어묵 국물 좀 더 떠놓을 테니까 이따 봐.
1: We'll bring it to your table. We'll bring it to your table.
5: We'll bring it to your table.
1: 자리로 가져다 드릴게요는 we'll bring it to your table 혹은 we'll bring it to your seat 라고 합니다. 반대로 카운터로 와서 가져가세요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Please come up to the counter 혹은 you could get it from the counter.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자리로 가져다 드릴게요. We'll bring it to your table.
1: We'll bring it to your tabl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I was so busy this morning. I didn't even get to check my messages. I almost got hit.
7: Here comes the safety hero. Stop right there, Smomby. Put your phone away. Keep your head up. Look around.
6: What was I doing? Thank you. I'm finally free from being a Smomby.
7: As you just heard, even a quick text could lead to a serious accident. This kind of behavior has a name, Smomby, a word created by combining smartphone and zombie.
8: Walk with your head up and check your surroundings before you move. Let's build a safer traffic culture and keep our streets free from smombies.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9: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0: The time is now 5 o'clock.
11: "엄마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12: 어. 부산이 좋아요.
13: 부산이 좋아요.
12: For my 부산.
13: For my 부산.
14: 부산으로 오세요. For my 부산.
15: 부산?

0: For my Busan.
1: Busan 하면 For my Busan.
0: 하나, 둘, 셋. Busan is good. For my Busan.
2: You are listening to For My Busan.
3: Yeah. Welcome back. Nice to see you. Oh, you did it. Welcome back to the second half of For My Busan. You hear Gino in there. For My Busan. 완전 외국인 스타일이거든. For My Busan. Busan. 진호, 이게 진짜 저는 나쁜 사람 아니지만 약간 장난꾸러기거든. 그래서 내가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말할 때 부산, 저는 부산 사람, 그런 게 진짜 징그럽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친구 한 명이 항상 R는 저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렇게 르르, 한국 사람들도 르르 소리 잘 나와요. 그래서 로라, 그냥 로라, 로라, 뭐 same same. 부산이라고 하면 스코틀랜드 사람들도 부산, 그냥 부산. People say Busan. In Scotland, we don't say Busan. Busan, short A. In Busan, we say Busan. 근데 my friend always Busan. 그래서 나 항상 San. 오, 너무 징그럽다. Well, you're Koreans. What do you think about when people say, like, Korean with an American or North American accent? Too much?
4: 설마. 그 진짜.
3: Too much love. 아, 죄송합니다. So love it. Okay. Me too. 너무너무 사랑해. Me too. 너무 재밌다. 넘어갑시다. 네. 근데 I love it. I really do love it. I think it's very fun to hear the way that other people speak. But yeah, it's like when I try to speak another language and I sound terrible. So, you know, it's just for fun. It's only for fun. Anyway, welcome back to the second half of our show. Just ignore what just happened there. 넘어갈게요. 5.02 p.m. It's Monday, the 22nd of June. I'm your host, Laura McCluckie. And it's time for... Well, nothing really. It's just time for the second half of our show. Just want to remind you, today we're talking about technology. 여러분, 오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AI. 에 대해서 아니면 뭐 등등 미래의 기술. So today we'd like to hear your thoughts about emerging technologies. Is there a product or technology that does not exist yet, but that you wish someone would invent in the future? 이것은 아직 세상에 없다 하지만 나는 이런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 뭐 있으신가요, 여러분? 상상해도 뭐 못 믿는다. 그런 기술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아이디어를 있으면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샵 9050 #9050 카카오톡 or get on the live stream. Remember, the text messages are 101. We'll gather your messages, we will gather your song requests, and we'll make them into a playlist at the end of our show today. And one person will be the winner. 네,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We've got... Ooh! 고수님 says, 고수님's been reading everyone's 기술 requests or 기술 or technology ideas. And 고수님 said... 다들 기술보다 마법이 필요하시네요. You don't need technology, you need magic. Ryan님, that was fun. Good, Ryan님. I like that you liked it. Also, 이세영님 says, ooh, climate control apparel. 그거는 있어요. Climate control apparel. 이세영님, in Korea, we have that, climate control apparel. It's like inbuilt fan inside. Maybe it's not in Korea. Maybe I'm imagining it. Maybe I saw it in Dragon's Den. 그런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Maybe. Anyway, let's talk about it later. We have so many people messaging in. I'm not going to miss any one of you. 태숙님 as well. 0249 name. We've got 0311 name as well. 2865 name. 2806 name. As well. Ooh.

0: 태진 씨.
1: 예.
0: 이 노래는 진짜 좋아하는 노래. 나 항상 부르는 노래. 왜냐면요. 저희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이 노래 불렀어요. 나도.
2: 와. 로라 목소리로도 진짜 들어보고 싶어요.
0: 들어보고 싶어요.
2: 예.
0: 오케이. 듀엣 합시다.
2: 좋아요, 좋아요. 지금?
0: 한번 지금? 근데 에코만이 줘야 돼요. 오케이.
2: 근데 이게 너무 낮지 않았어요? 너무 낮지 않았어요?
0: 괜찮아요. 내가 그냥 하이톤으로 할게요.
2: 롤 불러보세요.

0: 몰랐어요.
1: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로라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준비해서 올까?
0: 몰랐지롱. 왜냐면요.
1: 너무 좋았어요.
0: 고맙습니다. 왜냐면요. 네. I always do this. Oh, when the rain is... 그 진짜 바보 같은 거를 잘 하고 있어요, 나는. 음? I love 바보 같은 거.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게 never 예쁘게. 아. 항상 바보 같은.
1: 아우, 아 방금 코미디로. 근데 뭔가 마음이 확 전달되는 너무 너무 멋있었어요.
0: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그러면은 듀엣 합시다.
1: 어, 네,
0: 나중에.
1: 어, 좋아요, 좋아요.
0: 좋아, 좋아. 네. 아무튼.
1: 네.
0: 아 질문 있어요.
1: 네.
0: 진짜 중요한 질문. 나 소문이 들었어요. I heard a rumor.
1: 네.
0: Rumor. Yeah. Chicken dinner.
1: Yeah.
0: 새로운 노래 나온다.
1: 어, 그렇죠.
0: 맞아요.
1: 맞습니다.
0: You have a new song.
1: 예, yeah, have a new song. Next month.
0: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네.
1: 다음 주에 나와요. 다음 주.
0: 다음 주?
1: 네, 다음 주.
0: 기다려야 돼요?
1: 아, 뭐 우리끼리는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0: Can you play it for us next week?
1: 어, next week에.
0: 다음 주는 네. 우리 들을 수 있어요? 오케이. 어, 예. 어, 제목이 뭐예요?
1: 제목은 BPM 77.
0: BPM 77.
1: 예, yeah, BPM 77.
0: 와,
1: yeah, BPM. 심장 박동 수고. BPM 그 BPM 알죠? 이렇게 박자의
0: beats
1: 빠르기.
0: Beats per yeah. minute. Rhythm.
1: Yeah. 맞아요.
0: 오, yeah.
1: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은 그 중간의 리듬을 맞춰서 하자. 예, 부산의 파도 같은 웨이브예요.
0: 아, 좋다.
1: 예.
0: 어, 좋아. 장 뭐?
1: 장르는
0: 트로피칼
1: 트로피칼 레게 트로트예요.
0: 어, 트로피컬 레게 트로트
1: 네.
0: 기대한다 진짜.
1: 네, 네.
0: Okay, listen. Let's get into. 우리는 여기서 영어 배우는 시간입니다. 집중합시다.
1: 네,
0: so this
1: 그래요?
0: is not a time for chit chat. This is all about English. So, yeah.

0: we need to find out. So that was Make You Feel My Love by Bob Dylan,
1: yeah,
0: covered by many people, including
1: yeah
0: Adele. Mm. Beautiful performance.
1: Yeah.
0: But while you were singing, were there any difficult lyrics or any parts that were hard to pronounce? 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그 발음이 어려운 부분이나 뭐 가사 어려운 거 있었어요?
2: 그래서 저는 팝이나 그리고 평소 때도 제일 어려운 게 I've,
0: 아,
2: I'd.
0: 아,
2: 이게 I will도 그냥 I'll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네, 그런데 부를 때도 근데 노래를 부를 때는 I've 이렇게 하면 좀 너무 I've.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좀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을지.
0: 아,
2: 네.
0: 진짜 이거 너무 영어 특징인가? 잘 모르지만 So you said basically that when you say like I've you do like it's difficult to pronounce I've or like I will I'll 근데 I'll 하지 마세요. 그냥 I'll 맞아요. 오. 왜냐하면요 yeah. I'll 노래에 말하는 거는 우리 몇 주 전에 그 단어 말고 그냥 소리로 합시다.
1: 어.
0: 그래서 예를 들면 I will love you, I'll love you, I'll 그냥 I'll love you, I'll.
1: I'll.
0: 응. 왜냐하면요 아는 I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I'll love you, 어. I'll love you. 그 진짜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DJ 씨에서 안 나와야 돼요.
1: 아.
0: 우리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가사가 콘텍스가 있잖아요.
1: 아, 네.
0: 그래서 우리는 딱 그런 단어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I've known it from the moment. I've known it from the moment that we met. I've known. Yeah.
1: I've known.
0: Yeah. Oh. I've known. So I've known.
1: I've known.
0: Not but.
1: 지금 괜찮아요?
0: Because but is very Korean, but I've known.
1: I've known.
0: Yeah,
1: I've known.
0: So even actually, 이거 한번 보세요. So I've known. Perfect.
1: 오.
0: I've known.
1: V가 필요 없네요.
0: V 필요 없어요.
1: 아.
0: V 그거는 for anyone who doesn't know Korean, V and B are basically the same sound. R and L, same sound. P, F, same sound. Or can be very confusing. Obviously not the same, but very confusing because they sound the same through the letters of the Korean alphabet. So, like, I've would be I've. It would sound like a B. But I've known. So I've known.
1: I've known.
0: Perfect.
1: Oh.
0: 노래 부를 때 I've known.
1: Abnon.
0: Yeah.
1: Oh. Abnon.
0: Perfect.
1: Yeah.
0: Abnon.
1: Abnon. Abiguna. Ab.
0: Abnon. So Abnon. So kind of like, almost like Abnon.
1: Abnon.
0: Abnon.
1: Abnon.
0: So Abnon. So known. So take it from Abnon.
1: Abnon.
0: Abnon it from.
1: Abnon. I've known it.
0: Perfect.
1: I've known it.
0: Perfect. Ooh. Perfect.
1: I'd는요?
0: I'd.
1: Add.
0: 영어 할 때 우리는 I 별로 안 하는 거예요.
1: 아.
0: I don't like that. 대신에 I. 어, no, I 해요. 근데 I don't like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I 안 해요. 근데 노래 부를 때 I've or add.
1: Add.
0: Yeah. 특히 미국 발음으로 생각하면 I'd go hungry, I'd go black and blue. I'd go.
1: I'd go.
0: Not I'd, 그냥 I'd go.
1: Like I'd add. Go.
0: Like television ad. A-D.
1: Ad. Ad는 ad. I'd go. I'd go.
0: I'd go hungry, I'd go black and blue.
1: I'd go hungry.
0: Yeah.
1: I'd go hungry.
0: So I'd go.
1: I'd go.
0: Not even add go, just add go.
1: Add go.
0: 맞아요. Add 여기.
1: Add
0: go. Add go.
1: Add go.
0: Add go.
1: Add go.
0: Add go. Add go hungry. Add go black.
1: Add go hungry. Add go black.
0: Perfect.
1: Add go.
0: Yeah. Add go.
2: 아, thank you.
0: 근데 아, 천천히 따로따로 말하면
2: I've known it.
0: So I've known. Perfect. I've known. So no. I've. There you go.
2: I've known.
0: Perfect.
2: I've known.
0: Perfect.
2: Yeah. I've known.
0: Yeah. There you go. So I've known. So
2: I've
0: M.
2: Known.
0: The M
2: I've
0: sound. No. V. Put your teeth on the bottom lip. V.
2: Mm, v.
0: V.
2: V. V.
0: 재밌다. 여러분 재밌어요?
2: Yeah. I've gone.
0: So I've known. Everything is I. Take away I because I is two syllables. I. I got this feeling in my bones. No, 취소.
2: Yeah.
0: So add. So a. Everything a.
2: A. Add. Add go.
0: So add go.
2: Add go. Add go.
0: Add go black and blue.
2: Add go black and blue. Add go.
0: But black and blue, don't say the words black and blue.
2: Black and blue.
0: Black and blue.
2: Ah, black and blue. Black and blue. Ah.
0: Black and blue. Like
2: black and blue.
0: Oh. Gun. Oh. Gun. Gun. Gun. Black and blue.
2: Black and blue.
0: Oh, 우리 할리우드로 가자.
2: Hungry,
0: 너무 재밌어요.
2: I'd go black and blue.
0: 아, 재밌다. Oh. 근데 이 가사는 yeah. 그래서 이제 넘어갈게요. 이 가사는 그 가사 중에 진짜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2: 저요?
0: 예. 네.
2: 예. 네, 그
0: 어떤 거 좋아하세요?
2: I could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0: Mm-hmm. It's fine. You're certain.
2: Million years. I could hold you for a million years.
0: Yeah. I like that.
2: Yeah, yeah.
0: Million years. Yeah.
2: Million years.
0: Million 잘하세요.
2: Million. 아,
0: million. 그래. Perfect. Oh, yeah. Thank you. Million. I could hold you for a million years. Yeah. It's nice. But I think this song is such a classic love song. 이 노래가 진짜 클래식 러브 노래가 된 것 같아요.
2: 정말 많은 리메이크를 했죠. 아델 버전도 있고 원래는 밥 딜런의 곡이고. 네.
0: 근데 여러 가지 가수를 이런 노래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이 사랑을 표현을 사랑함을 표현을 너무 아름답게 했잖아요.
0: 맞아요.
2: 네.
0: 맞아요. 오케이. 뭐 배우셨습니까?
2: I'd go.
0: Yeah.
2: I've known.
0: I've known.
2: I've known.
0: I've 게으르게 게으른 사람처럼. I've known.
2: I've known.
0: Oh, perfect.
2: I've known.
0: Perfect. I've known.
2: I'd go.
0: I'd go. Oh.
2: I'd go perfect. Hungry. I'd go black and blue.
0: Perfect. Black and blue.
2: Oh, black and blue.
0: Black and blue. Oh, I'd love
2: go,
0: it.
2: I'd go crying down the avenue.
0: I'd go. Yeah. Wait, is it? I'd go crawling.
2: I'd go crawling down the avenue.
0: I'd go black and blue. I'd go crawling. Yeah, crawling.
2: Crawling.
0: Crawl. 그거 진짜 어렵다.
2: Crawling.
0: Crawl.
2: Crawling.
0: Crawling. Lin.
2: Ling.
0: Ling, no. Just Lin. 그래서 Lin. 미국인, 특히 미국인 아니면 노래 부를 때 ing 안 하고 in.
2: Ing.
0: Ing. G, delete 하자. So I say singing. I don't say singing. Singing. Ing에서 다른 가사 가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singing.
2: Singing. Singing.
0: Yeah. 완전 편해요. Much more comfortable.
2: Yeah.
0: Yeah.
2: Singing.
0: Yeah.
2: Singing.
0: Singing.
2: Singing.
0: So I'd go crawling, crawling.
2: I'd go crawling.
0: Crawling.
2: Crawling.
0: 어렵다.
2: Yeah.
0: Crawl.
2: 어렵지.
0: 스코틀랜드 사람들처럼 crawl.
2: Crawl. 스코틀랜드 발음으로 배우고 싶다.
0: Crawling down the avenue. 배우지 마세요. Yeah. 그러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한 번 더 할까요? 아니면 다른 영어 표현을 할까요? 영어 표현 할까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 외에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서 그 외에 우리 가사에 좀 몇 가지는 가르쳐줬는데 혹시 또 다른 거 배우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2: 아 그리고 이거 평소 때 하는 건데
0: 아 네네
2: 뭐 하고 뭐 하자
0: 뭐 하고 뭐 하자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밥 먹고 차 마시자.
0: 아.
1: 아니면 뭐 연습하고 술 한잔 하자.
0: 오, 좋아요. 내 스타일이에.
1: 네.
0: 오케이. 아, 간단하게 하면 it's very very easy.
1: Yeah.
0: 그 영어로 그런 so how do you say let's do this and then this? So what do you think?
1: 어, 뭐 practice.
0: And
1: drink beer.
0: Practice drink beer. Good, good. Everybody understands. So you could 네. say let's practice
1: let's
0: then drink beer.
1: Then.
0: 아, yeah.
1: Let's practice then drink beer. 오,
0: 근데
1: nice.
0: 중요한 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the thing you got to be aware of is than and then.
1: And
0: so than 이거 보다. Then 그다음에. 그래서 than then 진짜 소리 똑같아요.
1: Yeah.
0: 그래서 let's drink beer then practice. 너 다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 drink beer then practice.
1: 그래도 돼요.
0: Let's practice yeah. then drink beer.
1: Let's practice then drink beer.
0: Oh, perfect. Ooh. Yeah.
1: Really let's, let's make a let's have a lunch and drink tea.
0: Oh, let's have lunch and drink tea.
1: Drink tea.
0: 이건 하고 마시자. 그래서 한 다음에 마시자 달라요. 하고 뭐뭐뭐 is the same time.
1: 아.
0: 근데 뉘앙스가 무슨 말인지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1: 네,
0: 그래도
1: 네.
0: 정확하게 let's have lunch then drink tea. then이라고
1: then.
0: 후에 뭐뭐뭐 한 다음에 이거 하자.
1: Then.
0: Let's have lunch.
1: T-H-E-N.
0: 예, 맞습니다.
1: Oh.
0: T-H-E-N.
1: Yeah, thank you.
0: Let's sing, then eat.
1: Let's sing, then eat.
0: Perfect.
1: Oh.
0: So easy, right?
1: Yeah.
0: Super duper easy. Oh.
1: Let's finish and then drink beer.
0: Yes, please.
1: Yes,
0: I would love
1: yes.
0: to. 아, 근데 나는 6시까지 가야 되는데요.
1: 아하.
0: 너무 아쉽네.
1: Next time.
0: Yeah, yeah I love yeah. it. 그래서 yeah. 노래 한 번 더 할까요? 오케이.
1: Okay.
0: 같이 할까요?
1: 오, 좋아요.
0: 아니면 제가 다음에 할까요?
1: 아니요. 같이 해요.
0: 같이 할래요?
1: 예, 같이 해요.
0: 재밌네.
1: 이 노래 Make you feel my love 이 노래 같이 해요.
0: 오케이. Okay. 네. Good. 에코 주세요, 쌤.

0: 재밌었어요. 어, 고마워요.
1: 아, 너무 좋았어요.
0: They don't let me sing on this show anymore. They don't let me sing. Well, it's because 예. I...
1: 아델이었어요, 아델.
0: 아델?
1: 아델 같았어요.
0: 대박, 아델 돈 주세요. 어, TJ 씨.

0: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That was
1: 너무
0: so
1: 즐거웠습니다.
0: fun. Okay, well, I'm looking forward to next week. Please bring us your new song.
1: Yeah.
0: 다시 한번 그 새로 나오는 노래 조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 네, 제목은 BPM 77이고 네. 우리의 파도의 그루브를 노래로 실어봤어요.
0: 아, 예. 좋습니다. 네. 자, TJ 씨 다음 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바이바이. Okay, my friends, let's have a song. This is I Got a Feeling by the Black Eyed Peas.

0: FM 부산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Everyone, my name is Ilin and I'm from Malaysia. Back in 2017, when I was looking for a place to escape the harsh reality of life, I took a solo trip to Busan and immediately fell in love with the city. I love the food, the mild weather, the serene view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and just how beautiful and peaceful the city is. I returned home a week later, only to find that I was homesick in my own home. And then I realized that deep in my heart, Busan was now my new home. I moved to Busan the following year, and I'm now working at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Pacific Cities, TPO Secretariat in Busan. My future lies in Busan, and Busan is the future for us all.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4: 6 BEFM local news at 6.
5: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부산시 국장급 기구 24곳 가운데 첨단 산업국 등 9곳이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기준은 4개과 48명 이상이지만 해당 기구들은 국설치 일반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행안부는 규모가 작은 국장급 기구의 조직관리 효율성을 높일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6: According to an audit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9 out of 24 director-level bureaus within Busan City, including the Advanced Industry Bureau, were found not to meet the required establishment standards. Under current guidelines, a director-level bureau must have at least 4 divisions and a minimum of 48 staff members. The audit found that the 9 bureaus did not meet these general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The ministry recommended that the city review measures to improve

0: improve organizational efficiency for smaller director-level bureaus.
1: 부산시 태권도협회가 주최한 전국체전 부산대표 선발전에서 의료진과 구급차가 없는 상태로 경기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7일 금정체육관에서 한 대학생 선수가 다쳐 무릎이 십자인대 등이 파열되고 이송도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회 일부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안 축소와 함께 부상 선수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며 회장과 사무국장 사퇴를 촉구 했습니다.
0: Allegations have been raised that matches in the Busan representative selection event for the National Sports Festival hosted by the Busan Taekwondo Association were held without medical personnel or an ambulance on site. On the 7th, at Kimjung Sports Center, a university student athlete suffered a serious injury, including a torn anterior cruciate ligament in the knee. An evacuation to medical care was reportedly delayed. Some members of the association held a press conference claiming that the incident was downplayed and that injured athletes were pressured to sign written agreements waiving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They are calling for the resignation of both the association president and the secretary general.
1: 부산도시공사는 사상구 확장동 일대에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지상 14층과 31층 규모의 복합건물 2개 동에 분산된 서부산권 행정서비스를 통합할 계획입니다. 시공에는 지역업체를 58% 배정해 지역건설업계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0: Busan Urban Corporation has begun construction of the West Busan Administrative Complex Town in the Hakjangdong area of Sasang-gu District. The project will consist of two mixed-use buildings with 14 and 31 above-ground floors, respectively, and is designed to integrate dispersed administrative services across the western Busan into a single complex. In the construction phase, 58% of contracts have been allocated to local companies, with expectations of stimulating the local construction industry and creating employment opportunities.
1: 지방군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민선 9기 주요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해양수도 부산 비전에는 88.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59.6%가 북항 야구장 건립에 찬성했습니다. 또 해양 관련 공공기관 이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도 90.6%가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0: A coalition of civic organizations in Busan advocating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has released the results of a public opinion survey on key priorities for the ninth local government term. For Busan Mayor-elect Chun Jae-soo's vision of Busan as a maritime capital, 88.2% of respondents expressed a positive assessment, while 59.6% supported the construction of a baseball stadium at Busan North Port. Meanwhile, 90.6% of respondents agreed on the urgency and importance of relocating marine-related public institutions. The survey was conducted over 4 days, starting on the 12th, targeting 500 residents. It carries a margin of error of plus or minus 4.4 percentage points at a 95 confidence level.
1: 부산시가 케냐 몬바사에서 열린 제11차 아워오션 컨퍼런스에 참가해 해양 분야 국제 협력 활동을 펼쳤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113개국 3,300여 명이 참가한 행사 개최 경험과 해양 정책 추진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시는 또 내년까지 스마트 양식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2028년 UN 해양총회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0: Busan City participated in the 11th Our Ocean Conference held in Mombasa, Kenya, and carried out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in the marine sector. The city introduced its experience in hosting last year's conference, which was attended by around 3,300 participants from 113 countries, as well as its marine policy initiatives. It also announced plans to establish a smart aquaculture big data center by 2027 and to bid for the 2028 United Nations Ocean Conference.
1: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 내일 아침 최저 기온 19도, 낮 기온 24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2도입니다.
0: Temperatures expected to reach 19 degrees in the morning tomorrow, rising to around 24 degrees during the day.

0: Your best choice.
1: BEFM, Busan 영어 방송.
2: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3: 커밍 업 넥스트 이즈 올 스타 잉글리쉬. BFM 부산 영어 방송.
4: 오스타
5: 잉글리쉬.
4: 미선배 미선배. 어때요? 민선배는 눈치가 좀 있는 편인가? 아니면 우리 부서분들은 눈치가 좀 어떤 편인가 있나요? 없나요?
5: 아, 눈치면 저는 완전 독수리죠.
4: 네. 눈이 안 보이는데.
5: 독수리도 얼마나 눈 좋은데.
4: 아니, 민선배 눈이 안 보인다.
5: 아, 그래요? So, folks, you know the type. He talking about fried chicken to somebody on a diet. Saying, oh, I missed one question to a friend who just bombed the test. Or dropping extra work on you right before quitting time. 아, 진짜 눈치 없어, 이런 사람.
4: 맞아. 눈치 없다. 아니, 사실 뭐 누구나 한 번쯤은 눈치 없을 수 있죠, 그쵸, 민선배?
5: 그쵸.
4: 중요한 거는 이 상대를 이해하려는 그 마음, 이 보듬으려는 그 마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민선배? 어때요? 그쵸. 지 마음도 보이죠? 저 살짝 얀
5: 잘 안 보이네.
4: 아무튼 여러분의 이불 인형 친구
5: All-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4: 내 마음 헬로 헬로 반갑습니다. 부탁 여러분들 월요일에 섹시 갈매기 보기입니다.
5: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And happy Monday. I am your everyday star Min Soo Shin and welcome to All-Star
4: English.
5: 네, 북이 날개 올릴 때 어떻게 좀 어디? 커버 좀 가능한가요?
4: 괜찮게 민선배
5: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세요.
4: 아니요, 나 겨드랑이 깨끗하잖아.
5: 좀 하얗긴 하얘요, 그래.
4: 오마이 겨드랑이 완전 민둥민둥스.
5: 자, 겨드랑이 armpit라고 합니다.
4: Armpit.
5: 네.
4: My armpit clean. Super clean.
5: They better be clean. 그쵸? 이런 거 입으면 특히 이거 armpit 좀 신경 써야 되잖아요.
4: 아, 근데 민선배 네. 그런 거 신경 쓰면 운동 못해요. 이때 내가 운동할 때 입는 옷이란 말이야.
5: 북이 뭐 before or after? 뭐 방송 전에 운동했어요? 방송 끝나고 운동할 거예요?
4: 작년에 운동했는데요. 아, 그... 작년에 운동했는데 이제 더워가지고 이제 옷이 그 핑크 옷이 너무 늘어나고 해서 이제 영방대에 뭔가 새로운 걸 입어야겠다. 핸드도 여름이기도 하고 하니까 운동을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가짐만 가지고 와서 입은 옷.
5: 근데 북이 이렇게 칭찬으로 쇼 시작하기 좀 그런데 옷이 조금 헐렁해 보여요. Your shirt looks a little loose.
4: 민선배, 네. 빨래를 잘못해가지고.
5: 빨래 보통 잘못하면 줄잖아요.
4: 아니야. 그거 쭉쭉 젖은 상태로도 이렇게 늘어놨더니 내 옷이 커가지고 잘 늘어나요, 민선배.
5: 아, 그래요? 근데 북이 요즘 좀 살이 그래? 좀 빠지는 것 같은데? Am I wrong?

0: 그런가? 어디 좀 이렇게 슬림해졌나? 어때 어때?
1: 일단
0: 나 이제 레귤러 핏 입어도 되나?
1: 나 이런 북이 이런 기능도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2: 미세미 네.
0: 이런 기능이라니? 뭐?
1: 여러분 북이 방금 뭐를 했냐면요, 북이 just crushed his head to make himself look slimmer. 아 진짜 대단합니다 북이. 어떻게 보면 좀 징그럽습니다.
0: 근데 미세미 이거 이게 단점이 있어요.
1: 뭐 뭔데요?
0: 이제 옆에서 찍잖아요.
1: 네.
0: 많이 뚱뚱해집니다.
1: 그렇죠.
0: 정면은 얇아지지만 옆면은 이제 두툼해지는 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1: 그만하세요. 보기
0: 정면으로만 봐주세요.
1: 내가 고장 날 것 같아. 내가 다칠 것 같아요.
0: 스탑. 안돼.
1: 여러분, Happy Monday and welcome to the show. I hope you had a great weekend. Now we started the show talking about 눈치. Now I'd like to think I'm not that bad. You know, at having 눈치. 우리 부스타들 좀 어떻습니까? 눈치 좀 있는 편입니까?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 오, 진짜?
1: 네. 저는 좀 뭐 상황 파악이나 뭐 사람 기분 좀 얘 좀 오늘 이럴 것 같다라고 좀 왜 다들 그렇게 보시죠? 저한테 저를.
0: 진짜?
1: 네.
0: 그럼 나 오늘 저번 주에 비교해서 머리 스타일 어때요?
1: 머리 스타일 뭐가 좀 좀 뭘 했나?
0: 약간 1도 더 기울였거든요.
1: 그쵸.
0: 차이 날지?
1: 보여요. 이런 눈치는 있습니다, 저는.
0: 이거 뭐 안 했는데 이게.
1: 원고대로 합시다, 보기.
0: 알겠습니다.
1: So, when do you think, folks, wow, that person,
0: wow.
1: 진짜 눈치 없다. That person is totally clueless. 이거 언제 느끼십니까? 북이, 언제 느낍니까?
0: 저는 아무래도 이 눈치랑 상처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지금 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그 아무래도 초창기 때 선생님 한 얘기지만 저를 보고 이제 오리냐 이제 외국인들이 보고 어디 치킨 이러면서 많이 와요.
1: 치킨.
0: 그래서 옆에서 막 이러면서 그 이제 가족들 오면은 치킨 하이파이 이러면서 약간 근데 내가 No, I'm not chicken. I'm chicken.
1: 근데 not chicken, maybe a chick.
0: Maybe
1: 이게
0: a chick.
1: 닭이 아니고 병아리 느낌 좀 나긴 나요. 그렇지 않아요?
0: 근데 이제 병아리 치고 너무 큰가 봐요. 네. 저한테 병아리라고 한 적은 없고
1: 이거 뭐라 할까? 그 알바이노 병아리라고 할까?
0: 알바이노 병아리?
1: 알바이노. 그러니까 다 완전 하얀. 그쵸?
0: 하얀 근데 난
1: 이게 멜론인가? 멜라토닌 아예 없는
0: 멜라닌.
1: 네, 멜라닌 아예 없는.
0: 멜라닌 없는.
1: 네.
0: 알비노.
1: 네, 알바이노.
0: 알
1: 네, 영어 발음으로 알바이노라고 합니다.
0: 오케이. 알바이노. 네. 아무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있는데
1: 네.
0: 그래서 이제 요즘에 또 그런 게 있었지, 민선배.
1: 뭔데요?
0: 북이 이름 얘기할 때 제가 항상 부산의 북, 갈매기의 기, 북입니다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북가리지 왜 북이냐고. 북이 부산의 북, 갈매기의 가에서 그 북가리지 와 그 북이고 이러면은
1: 와.
0: 부산 기르기니까 북이 아니다. 그래서 저기 그 첫 글자와 끝 글자를 이렇게 부관 아니면 조금 어감이 안 좋으니까
1: 거기 be honest 솔직히 말하세요 be honest 안경 벗고 던지고 싶었죠
0: 뭐라고요?
1: 안경 벗고 던지고 싶었죠 그분한테
0: 약간 그 저기 조용히 진실의 방을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그분이 마동석이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달달달달 아니야 나 부산 갈매기라고
1: 그런 분이면 좀 참아야 되죠
0: 그쵸 제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살기 위해서
1: But you know, they say being too aware of everything, having too much 눈치 can be exhausting. And they also say that when you're not aware enough, everyone around you gets exhausted instead. Either way, it's not easy. 눈치 너무 있는 거, 너무 없는 거, 이 밸런스 쉬운 건 아닙니다.
0: 맞아. 이게 또 뭔가 너무 빨라도 그 눈치를 봐야 피곤하고
1: 맞아요.
0: 너무 없어도 그럼 또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지고 하니까
1: 그쵸.
0: 근데 민선배
1: Yes.
0: 그거 아직 그거?
1: 뭐요?
0: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그 점심 메뉴 통일. 근데 이제 다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나 김치찌개 근데 갑자기 그럼 저는 제육덮밥 먹겠습니다. 아니면 꼭 특이한 메뉴 있잖아.
1: 네.
0: 갑자기 막 다 이렇게 통일해가지고 막 시키려고 하는데 그럼 저는 냉면 먹겠습니다. 이런 느낌.
1: 커스텀 걸고 그쵸.
0: 맞아. 그런데 진짜 눈치 없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딱 회식 가가지고 딱 민선배가 보기 그 오늘 날도 더운데 다 같이 냉면으로 통일할까? 하지만 나는 꿋꿋하게 저는 순대국밥 먹겠습니다. 요즘 내 순대국밥.
1: 저는 너무 NG라서 이런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0: 오 진짜?
1: 네.
0: 그 미국은 어때 민선배?
1: Well, in the U.S., being clueless can look a little different, I guess. So if someone makes small talk, like they ask you, oh, beautiful day, isn't it? And you just say, yeah.
0: Oh.
1: And leave it just like that, it can come across as a bit awkward, right? And also, shouting excuse me across a restaurant to get a server's attention isn't great either. Standing too close to somebody in line, that's also a quick way to invade their personal space. So having this kind of nunchi, I think it's a little different from being here in Korea. Nunchi here in Korea.
0: Nunchi here in Korea?
1: 그것만 알아듣지.
0: 어, 맞아. 조금 편하게 좀 이렇게 보기를 위해서 좀 해줘라.
1: 그냥 일단 small talk 할 때 특히 사람이 좀 사회상 좀 없는 분들도 가끔씩 있잖아요.
0: 맞아.
1: 오늘 날씨 너무 좋다. It's a beautiful day, isn't it? 근데 옆에서 네.
0: 아 맞아.
1: Right. 이런 것도 좀 눈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0: 근데 약간 네. 그거는 눈치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엄청난 내향인일 수도 있어.
1: 아.
0: 속에서 막 뒤서 아 그쵸 부장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 오늘 했잖아요. 그래서 막장 네.
1: 그렇게 나와야죠.
0: 근데 네. 지민섭이 내가 어떨 때를 느끼냐면은 제가 초반에는 이제 시민들의 인터뷰를 많이 했거든요.
1: Yes.
0: 그리고 막 신나가지고 아 이게 어떻게 오셨어요? 놀러 오셨어요?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네 완전히 가족들이랑 와가지고 날씨 네. 너무 좋고 놀러 왔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놀러 오셨어요? 네.
1: 네.
0: 아,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1: 가족이요. 가족.
0: 어디 가실 예정인가요?
1: 집.
0: 밥 먹으러요. 맛있게 드세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아 이게 뭐 티키타카가 되면 좋은데 미국처럼 이렇게 예약 이렇게 끝내면은 난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 민선배.
1: But Boogie, you have to understand. Everybody cannot be on your level. 다들 Boogie 똑같은 레벨을 할 수는 없잖아요.
0: 아니 나에게 말을 걸어줬잖아. 네. 그것은 나와의 토킹 어바웃을 시작하겠다는 거잖아.
1: 그렇죠.
0: 그럼 나와 하루 종일 떠들겠다는 어떤 그런 약속이 신호를. 된 건데 그치, 시그널을 받은 건데 왜 대를 끊으려고 했냐는 말인 것이지.
1: 아 근데 Boogie 생각은 그렇는데 사람은 진짜 그냥 소셜 룰로 소셜 그냥 뭐 이렇게 뭐 날씨 좋죠. 왜냐면 너무 조용하면 좀 그게 더 어색하니까. 네. 그렇게도 이해할 눈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0: 난 그래서 눈치 있는 민선배가 좋아.
1: 그렇죠. 저 눈치 많습니다.
0: 그러니까.
1: 보기도 눈치? Not bad.
0: 아 맞아.
1: 네.
0: 나 눈치.
1: Not bad.
0: 좋으면서 그래.
1: 자 그러면 눈치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0: 눈치.
1: 이게 눈치 이 단어가 딱. 이렇게
0: 나 느낌했어 민선배. 그러니까 뭔가 눈을 이렇게 굴리는 느낌이잖아.
1: 네네네.
0: Moving eyes.
1: Moving eyes. 땡입니다. 여러분. 네. 자 눈치 보통 사람이 없다라고 많이 말하거든요.
0: 눈치 없다 맞죠?
1: 네. 그래서 너 진짜 눈치 없다. You are so clueless.
0: Clueless.
1: You are so clueless라고 합니다.
0: Clueless가 네. 무슨 뜻인데 민지?
1: Clueless가 눈치 없다 말이거든요.
0: 아, clueless
1: 네,
0: 자체가 눈치 없다.
1: You are so clueless. 너 진짜 눈치 없다. 네.
0: You are so clueless.
1: 그렇죠. 그리고 눈치 좀 채. 눈치 좀 채. Take a hint. Take a hint.
0: 내가 hint.
1: 계속 힌트를 준대. 왜 안 받아줘? 제발 이 힌트를 가져가.
0: 진짜 그래 너무 골치 아파.
1: Take a hint라고 하죠. 네. 그리고 분위기 좀 읽어봐. 분위기를 좀 파악해.
0: 분위기를 읽어라.
1: 그거를 분위기를 좀 읽어라 라고 할 때 read the room이거든요. 그래서 네, read the room. 그래서 너
0: 룸은 방 아니야?
1: 룸은 방인데 이게 방의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 그쵸. You can't read the room. 왜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해? Why can't you read the room? 이렇게 사람들 많이 하죠.
0: Read the room.
1: 네.
0: 근데 민준아 궁금한 거 있어.
1: 네.
0: 왜 한국에서는 야 너 센스 있다 이런 말 쓰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눈치 있다 이런 거를. 그럼 you are so sense 이러면은 센스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 아 근데 그 센스가 좀 한국 의미랑 좀 달라요. 센스에서 common sense에서 나거든요.
0: Common sense?
1: 네, common sense.
0: 그래서 기본 상식 이런 건가?
1: 그렇죠. 그러니까 have some common sense. 그렇게 말하면 된다. 그냥 sense라고 하면 우리 센스 다섯 개 있잖아요. Sight, touch, smell, hear. 또 뭐였지?
0: 오감이니까 파이브 센스.
1: 그렇죠. 나 방금 센스 네 개 말했는데 여러분 나 마지막 센스 뭐죠? 알려주세요. 샵 9050 카카오톡이나 너튜브 댓글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0: 이걸 알려달라고? 그러면 미소분 그 센스라고 뜨는 것도 어떻게 보면 콩글리시네.
1: 그렇죠. 콩글리시죠.
0: 센스 있다 이게?
1: 네. 센스 있다 콩글리시입니다.
0: 솔직히 영어 줄 알았는데.
1: 자 let's get it. Boogie's in the house. Time for Boogie Quiz.
0: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0: 뭔가 비수가 내려고친다. 분위기가 싸늘해. 괜히 농담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조용히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분위기를 파악하자.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1: You walk into a room and immediately pick up on the mood. Everybody is serious, so you decide not to crack a joke. Oh. So, quiz question for the day. What's the English expression for 분위기를 파악하다? 아까 저의 설명 잘 듣고 있었으면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 초이스 세 개입니다. A, open the door. B, read the room. Or C, clear the air.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보내줘.
1: 자, 여러분 time for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날씨요정의 시간이 왔는데.
1: 어, 늑처는 날씨요정이다.
0: 근데 여기서 이제 클루러스 얘기가 나왔잖아요.
1: 맞아요.
0: 이 보니까 이거는 읽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좋아가지고. 이 우리 낙지연애님께서 이제 클루가 증거나 실마리, 이게 이제 단서를 뜻하는 거거든요. 레스를 붙여서 실마리를 못 잡는다. 그러니까 오. 눈치가 없다. 요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2: 그쵸.
0: Is it right?
2: 탐정들이 뭐를 이렇게 뭐 범죄를 이렇게 지른 거를 뭐 좀
0: 조사 같은 거
2: 서브 하고 싶으면요. 네네네. 클루를 찾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이거 이거 보드 게임도 있어. 클루라고.
2: 그렇죠. 클루라고 포 그 보드 게임도 있는데
1: 그걸
2: 찾으면서 그거를 뭐지 그 범죄자를 찾는 네네. 건데.
0: 그렇죠, 그렇죠.
2: 클루를 못 읽으면
0: 아하.
2: 그렇죠. 그걸 이렇게 서브 할 수가 없잖아요.
0: 맞아요. 네. 단서를 못 찾는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1: 오, 약간 좀 일맥상통한 걸.
0: 그니까요. 비슷해요. 그래서 clueless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근데 그렇게 치면 우리 날씨요정도 clueless잖아요.
0: 아니지.
1: 항상 좀 눈치가 없어. 나 이럴 때만 맨날 덥게 네네. 하고 비오게 하고.
0: 아니. 이번에 좀 달라요. 이번에 좀 다르니까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1: 오겨,
0: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기에게 굉장히 최적화된 날씨였습니다. 좋지 않았나요?
1: 아 오늘 겨드랑이에 시원했습니다.
0: 저 오늘은 진짜 덕분에 이제 it felt much cooler. 그렇죠. 이제 시원한 하루였습니다.
1: 맞아.
2: 모자이크 처리 해 주세요.
1: 왜? 잠깐. 아니 민선배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더울 때 팔 벌리면은 겨드랑이 사이로 스치는 그 바람 다 느껴봤잖아.
2: 저도 그래서
1: 얼마나 시원해. 근데 왜 나한테 공감해주지 못하는 것이야? 왜 이렇게 다들 눈치가 없는 것이야?
0: 네, 우리 피디님 팔 좀 그만 올리라고. 네,
2: 이게 팔 아닙니다.
0: 날개. 자, 이제 날씨를 해야 돼요. 날씨를. 자, 내일의 소식을 알려드릴 텐데 내일은요 오늘보다 더 시원합니다.
1: 오!
0: 아, 왜냐면 tomorrow will be low of 19 degrees and high of 26 degrees. 그래서 그동안 30도였잖아요. 오늘도 30도 이하였지만 내일도 30도 이하겠다. 그리고 하늘 상태는 cloudy all day long.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외선 지수가 팍 낮아지니까 훨씬 더 시원하겠습니다.
2: 오. 다행입니다.
0: 네, 그래서 이번 주 날씨를 조금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시원합니다. 이번 주는.
1: 뭐 그럼 여름 끝난 거야?
0: 아니요.
1: 아니야.
2: 고생했습니다. 날씨 요정 말로는 끝났다.
0: 이번 주는 그렇고요.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긴장하시고요.
2: 맨날 모른대.
0: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어 표현을 가져왔는데
1: 뭔가요?
0: Come rain or shine. 이 뜻을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던데 이게 예문으로 I go for a walk every day. Come rain or shine. 이렇게 쓰더라고요.
2: 네.
0: 비가 오든 말든 매일 산책을 해요.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2: 네.
1: Observatory.
2: 네. 자, 낙지연이 말입니다. 우리 보기만 힘들지 않다면 난 어떤 날씨라도 좋아.
1: 진짜요?
2: 야, 이런 팬들 어떻게 만들어요, 보기?
1: 근데 저는 한겨울이 좋은데 괜찮을까?
2: 자, 수고했습니다, 날씨요정.
1: 바이바이.
2: 부기야, 우리가 올스타에서 손흥민, BTS, 부기,
1: 렛츠고!
2: 이거 한지가 지금 몇 년째야? 26년도 지금 검색어 순위 지금 몇인지 한번 보자. 자, 보자, 부기. 이봐. 이거 뭐야, 이거.

0: 봐봐. 부기. 부종으로 인하여 부은 상태를 말한다. 이거 부기가 부은 거 말하는 건가?
1: 아니 선배. 그게 아니라 대만 가서 팬미팅도 하고 우시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올스타하고 지금 글로벌 해져가지고 6개월 뒤 스케줄이 지금 벌써 잡히고 있어.
0: 아, 인정 인정. 우리 부기 작년에 뭐 상도 많이 받았고 대만 팬미팅도 하고 진짜 대박이었지. 그럼 부기야, 올해는 뉴욕 뭐 할리우드 올스타로 더 글로벌 해져보자고 부기.
1: 아 너무 좋아. 아 맞아 맞아. 내가 민선비한테 말 많다고 맨날 그 부리는 잡히긴 하지만 우리 부스타들하고 더 소통하고 더 재밌게 한번 나눠볼 테니까 어떻게 민선배 부기랑 나눠놓을 준비돼 있어? 팔로우 팔로우 미 렛츠고.

0: 유미, BTS
1: 보기 렛츠고! 에이요! 부산지 소통 길드로 만족하시오! 헛다! 클로로로몰 대체리 꿈꾸는 해방갈매기 포기의 클로로몰 성장 대원장 허리미 저 프로젝트!
0: 전 세계 입덕을 유도할 미래 글로벌 슈퍼스타 야마가메기 포기를 키우는 성장 훈련소 올스타 엔터테인먼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그냥 훈련소가 아닙니다. 으흠. 매너부터 배운다.
1: 매너스 메이커스 시글.
0: 상업의 영어도 챙긴다.
1: 시추션 잉글리시 십주.
0: 글로벌 감각은 필수.
1: 글로벌 센서.
0: 문화 탑재. 문화 끝났어요? 준비. 문화 이해도 풀 세팅.
1: 컬처 오케이.
0: 올스타 엔터의 철저한 매니지먼트 아래 부기가 매주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1: 아 네. 민준비,
0: yes.
1: 시작이 좋지 않은 걸. 오늘 좀 약간 부랴부랴네.
0: 네. 아 근데 부기 특히 요즘
1: 어디?
0: These days, right now, 부기가 좀 한 단계 이거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1: 왜요?
0: 왜냐면 진짜 우리 세그먼트 말로 지금 손흥민 BTS 부기잖아요. 지금 여기 세 명 중에 제가 확실히 알고 두 명 이 두 그룹. 두 그룹으로 해야 되나?
1: 두 그룹?
0: 지금 글로벌 스테이지에 서 있습니다.
1: 아~
0: 손흥민 선수는 지금 월드컵에 있잖아요.
1: 그치.
0: BTS는 지금 콘서트 투어 중이고.
1: 그치.
0: 북이는?
1: 부어있지. 땡땡 부어있지. 제대로 부었지.
0: 네, 뭐 부어있는 것도 쉬운 일 아니죠.
1: 아, 아니야. 근데 민선배 이번에 네. 그 부산에서 BTS 이제 공연했었잖아.
0: 네.
1: 그때 또 내가 열심히 부기를 널리 알렸다고.
0: 어, 부기 사직 갔어요?
1: 아니, 사직은 내가 못 가고 저기 이제 부산역으로 많이 오잖아요. 외국인들이
0: 네, 네.
1: 이제 기차 타고 오기도 하고 비행기도 또 이제 제트 타고 오니까 그래서 부산역에서 그 웰컴 센터가 있었는데
0: 네.
1: 거기서 또 한복 다 입고.
0: 네.
1: 이 3개국 하면서 사람들 맞이해줬지.
0: 오.
1: 헬로, 따자하오 하고 막 오하요 이러고.
0: 네.
1: 다 내가 다 해줬지. 그리고 뭐 셀룩 그레시아즈 이러면서.
0: 와, 일단 헬로는 확실히 여러 언어로 안다.
1: 그럼 민선배.
0: 네.
1: 기본적으로 이제 사진 찍을 때 1, 2, 3 알아야 되고. 이을산, 이진이산, 오노도스드레스.
0: 잘한다.
1: 아 그럼.
0: 네. 근데 오늘 영어에 집중합시다.
1: 아,
0: 아시겠죠? 네. 아 근데 이 문자 읽고 넘어갈게요.
1: 아 너무 좋아요.
0: 낙지현님 팔로워 메시지입니다. 나 겨울 무지 좋아해. 북이 시원하고 북이도 덜 힘들고.
1: 진짜?
0: 네.
1: 근데 항상 그 겨울에 저 보러 오는 팬들이
0: 네.
1: 어떤 느낌이냐면은 허북이 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0: 여러분 부기가 여러분 따뜻했으면 좋겠다고
1: 맞아, 맞아,
0: 그 마음 전달드립니다. 겨울 때는. 자 그럼 오늘의 미션은 어떻게 됩니까?
1: 떼떼떼떼떼떼떼떼
0: 그 아니잖아.
1: 그럼요.
0: 우리 연습했잖아요.
1: 보여줘요, 보여줘요.
0: 떼떼떼떼떼떼
1: 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 우리 미션 잘한다.
0: 감사합니다. 네.
1: 어, 이상하다. 하우트 목욕탕에 빠진
0: 근데
1: MG 어디?
0: 잠깐만 이 이해하는 사람 저하고 부장님밖에 없습니까 지금 스튜디오에?
1: 근데 미션이고 나도 원고 받았을 때
0: 네.
1: 이게 뭐야 이랬거든. 엄청, 엄청 옛날 그거라던데.
0: 작가님. 작가님!
1: 작가님!
0: 왜 저만 이해했죠, 이거?
1: 저희 네. 이거 보시는 연령대가 몇 살인가요?
0: 여러분, 주주클럽!
1: 이거
0: 주주클럽!
1: 주주클럽이 뭐야, 민정비?
0: 이거 뭐지? 그 개...

0: 코네도 이 코너가 때때때 아, 어떡해. 아, 나 어쩌지 부끄럽잖아 지금.
1: 나 너무 부끄럽다.
0: 자, 근데 때 뭐예요? 왜요? 아, 아버지, 뭐예요? 왜요?
1: 이 떼떼거린 이유가 그 노래가 아니라 그때 해가지고 목욕탕에 빠진 MG. 그래서 부스타 나랑 목욕탕 가지 하늘래.
0: 어, 좀 이상하다.
1: 어, 왜요?
0: 네, 모르겠어요.
1: 내 네, 빵빵 잘 밀어줄게.
0: 아, 요즘 그렇게 이렇게 서로 물어보나요?
1: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0: 뭐 나랑 목욕탕 갈래?
1: 어, 그건 아니긴 한데 무슨 보통 이제 마음 때 밀어 갈래 이렇게 얘기해서 네, 네. 새 사람을 태어나는 것처럼.
0: 네.
1: 아, 근데 요즘에 그 MZ 세대가 민선배 네. 목욕탕에 푹 빠졌던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0: 아, 맞아요. 요즘 MZ 세대가 목욕탕에 푹 빠졌다.
1: 맞아.
0: You know what used to feel like old fashion, right? These bathhouses, 목욕탕 is becoming a very trendy wellness experience. Some people even join social sauna groups and enjoy saunas with complete strangers. 모르는 사람끼리 함께 사우나를 즐기는 소셜 사우나도 인기라고 합니다.
1: 소셜 사우나?
0: 소셜 사우나라고 하는데요.
1: 어, 독특한데?
0: 어, 나 여기서 지금 나 이거 선 끌게요. 나는 못해 이거.
1: 아, 근데 민선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게
0: 네.
1: 그 이제 사우나가
0: 네.
1: 이제 그냥 이제 이렇게 목욕탕 들어간 사우나도 있지만 그 이제 찜질방 찜질방
0: 네.
1: 거기서 또 이렇게 노는 게 있거든요.
0: 아.
1: 어. 근데 이제 요즘에 그 20, 30대들은
0: 네.
1: 이제 자연 속에서 이제 이동식 사우나
0: 네.
1: 이런 것도 참여하기도 하고 좀 러닝 유행하잖아요.
0: 맞아요.
1: 러닝 탁 뛰면은 땀 나고 찜찜하잖아. 딱 이제 목욕하고 씻으면서 이렇게 심 쫙 째고 사우나는
0: 네.
1: 또 마무리로 이렇게 하루의 마무리로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네. So bathhouses used to be just places to get clean, but these days many young people see them as a way to relax and recharge. And for many young people, it's become a fun place to make unique memories and share new experiences.
1: 너무 좋다. 딱 그지. 스마트폰 잠깐 내려놓고 뜨거운 몸에 몸. 자, 담가가지고 말이야, 민선배.
0: 완전 아저씨 소리인데.
1: 민선배. 민선배.
0: 네.
1: 갈매기다 보니까
0: 네.
1: 물에 이렇게 들어가는 좋아해서 그래.
0: 그쵸, 그쵸.
1: 아무튼 그런지, 그런 쉬는 시간들이 새로운 힐링 콘텐츠가 된 셈인 거죠.
0: 네.
1: 그죠. 근데 진짜 신기하긴 하죠.
0: 그쵸.
1: 모든 것들이 MZ들에게는 이제 하나의 콘텐츠가 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때 어떻게 했어, 민선배?
0: 또
1: 이 부기가 바로 한번
0: 가야죠.
1: 해봐야겠죠.
0: 부기가 가야죠. 그쵸.
1: 가야지 가야지.
0: 근데 생각해보면요, 부산은 원래 목욕 문화의 도시거든요.
1: 오?
0: So Busan has always had a rich bath culture. From the Dongnae Hot Springs to the Haeundae Hot Springs, bathhouses are a part of our city's identity.
1: 오, 맞아 맞아 맞아.
0: 사실
1: 민섭이가 아, 이거 업로드가 안 돼서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0: 네.
1: 제가 얼마 전에 또 부산의 핫플인 또 사우나 몇 군데를 갔다 왔거든요.
0: 오, 갈매기들도 입장 가능하네.
1: 그래서 약간 이상 사우나를 들어갔는데
0: 네.
1: 약간 훈제 갈매기 구이가 되는 느낌이기도 하고 이게
0: 뭐,
1: 땀을 빼는 건데 왠지 그 기름기를 빼는 느낌이 들어서
0: 뭐 좀 고소한 냄새가 나네.
1: 아, 아니야. 그렇게도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거든요.
0: 아, 갑자기 그거 먹고 싶다. 그 하야니스 치킨 라이스 있잖아요.
1: 미즈베
0: 죄송해요.
1: 타임. 나 기분이 안 좋아졌어.
0: 네네네. 컨티뉴 보기.
1: 아, 아무튼 그 현재 이렇게 부산에서 영업 중인 목욕탕이 총 몇 군데지 않습니까, 민선배? 몇 군데일 것 같아요?
0: 어,
1: 부산 내에서.
0: 부산 내에서 좀 많을 것 같은데. 막 한 300?
1: 300?
0: 300개 정도는 있겠다.
1: 아, 민선배 네. 놀라지 마요.
0: 몇 개인데요?
1: 646곳!
0: 오 마이 굿니스!
1: 진짜 많죠?
0: 진짜 많다.
1: 아, 그래서 요즘에 또 부산에도 외국인도 많이 놀러오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한국 와가지고 김치 먹고 또 한복도 입어보고 저 감천 문화마을 돌아다니고 광안리 한번 보고 드론쇼 한번 보고 막 다 했는데 여기다가 내가 추가했으면 좋겠는 거 바로 부산 목욕탕 체험! 완전 좋겠죠?
0: 이것도 진짜 한 콘텐츠 될 것 같아요.
1: 맞아 맞아. 다들 와가지고 양머리 하고
0: 네.
1: 딱 몸 지지고 얼마나 좋아.
0: 진짜
1: 딱 그 계란에다가 식혜 탁 먹으면 그대로 그냥 막 아따마 이게 막 인생이다야 이러면서
0: 계란은 사이다 아닙니까?
1: 민선배
0: 네.
1: 그거는 예전에 민선배 때 어렸을 때 기차 탈 때 먹던 거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아 맞네. 기차에서는 뭐 계란이랑 사이다고.
1: 민선배 나 좀 부끄러워졌어. 아까 떼떼떼 할 때부터.
0: 아 여러분 진짜 모르니까 떼.
1: 떼 나올 것 같아.
0: 아니 부장님 그 노래 찾아보세요 진짜 그렇게 부른다 말이에요
1: 이 선배 네. 그 때때 할 때마다 진짜 묵은 때처럼 오래된 노래인 게 느껴져요
0: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부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목욕하러 가볼까요?
1: 잠깐 여기서 목욕하는 거야? 바로 좀 부끄러운데?
0: 아 그런데 외국인들에게 한국 목욕탕을 소개하려면 뭐 우리도 먼저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쵸 보기?
1: 맞아
0: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국 목욕 문화 OX 상식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1: 오.
0: So I'm going to read the question in English and Boogie 응? tell us if it's true or false 우리 부스타들도 see if you can get it right as well okay? 그래서 제가 영어 문장을 읽어드릴 건데요 Boogie는 ONG, X인지 자 보기 들고 있죠
1: 자,
0: 여러분도 우리 부스타들도 함께 같이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OX 퀴즈 나갑니다. 잘 들으세요. The famous Italian towel was invented in Italy. So in other words, Italy is the birthplace of the Italian towel. True or false? 자, 보기 일단 제 말 해석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어디?
0: 네.
1: 일단 이태리 타올에 대한 얘기거든요.
0: 오, good catch.
1: 근데 또 이태리 타올이 그 때밀 때 많이 쓰는 타올이잖아요. 다 그거.
0: Sure.
1: 먼저 알죠.
0: Sure.
1: 근데 다른 말로
0: 네.
1: 이태리에 있는 birthplace.
0: 오, birthplace. 이까지 들었어요.
1: birthplace.
0: 네.
1: 그 태어난 장소인가요?
0: 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1: 아, 진짜?
0: 네.
1: 아, 태어난 장소.
0: 그래서
1: 가 이태리 타올이어서 맞다 아니다 그쵸?
0: 일단 그렇게 보면 이해했으면 O입니까 X입니까?
1: 근데 이게 민선이 내가 알기로는
0: 네.
1: 이태리 타올이 이태리에서 있는 그게 아니라 이태리에서 수입한 그 타올 제조를 알고 있거든 그리고 이게 맞다고 봐야 되나 아니라고 봐야 되나
0: 일단 부기가 아는 것으로 합시다 저는 여기서 더 이상 힌트 안 줘요 그 부기가 사실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1: 그럼요. 나는 모르는 게 없어. 자취식의 대왕이거든. 일단 거기서 태어난 타올은 아니니까. 볼스.
0: False.
1: 띠링. 야.
0: 맞습니다. 자 우리 부스타분들도 너무 잘 맞추네요. 우리 닥터 수님, 데닐리님, 낙지연이님, 우리 룰루푸님 하고 레이첼 비님요. 포스 해가지고 와 설명까지 보냈습니다.
1: 혹시 진짜?
0: 레이첼 비님 목욕탕 운영하십니까?
1: 내가 한 설명 맞았지.
0: 네.
1: 맞아.
0: 유명한 이태리 타올은요. 이탈리아에서 이 뭐지 그 발명됐다고 사람들 많이 생각해요. 왜냐면 이름이 이탈리 타올이니까.
1: 맞아.
0: But the Italian towel was actually 그럼 어디서 만든 줄 알아요, 보기?
1: 만든 건 한국이고.
0: 네.
1: 그 이제 이태리에서 그 재질만 수입해와서 이태리 타올인 걸 알고 있어요.
0: 맞아요. 일단 이름이요. The name is because it's made from viscous yarn imported from Italy. 맞습니다. 비스코스 이렇게 원사로 만들어서 이탈리아에서 온 거거든요.
1: 맞아.
0: 네, 그래서 이태리 타올인데 근데 이태리 타올 처음으로 어디서 만들어졌냐면요 바로 혹시 북이 초읍동이라고 아세요?
1: 초읍동 알지
0: 초읍동 어디 있죠?
1: 초읍동에 저기 저쪽에 중국 쪽에 있잖아
0: 어느 도시에 있죠?
1: 부산에 있지
0: 맞습니다 여러분 네, The Italy Tower 이탈리 타올이요
1: 미선배 자꾸 정체성이 헷갈리는 것 같아
0: 네.
1: 이태리라고 할까 이릴리라고 할까 정하고 같죠
0: The Italy Tower
1: 오케이. 아, 타올도 영어로 해주지 그러면
0: 네, The Italy Tower
1: okay, Italy Tower
0: was actually right here invented right here in our city of Busan in 초읍동
1: 네.
0: 1967년에 부산 초읍동에서 처음 발명됐대요
1: 진짜?
0: 맞습니다
1: 아니, 부산이 최초인지 몰랐네 이거
0: 부산의 목욕탕 문화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1: 아~
0: 자 북이 일단 첫 번째 퀴즈 맞췄습니다
1: 좋아
0: 자 두 번째 OX 퀴즈 나갑니다 아!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1: 응?
0: 동네 hot springs
1: 응?
0: have a history of more than 1,000 years. True or false?
1: 동네 온천.
0: 네. 오, 동네 hot springs. 동네 온천입니다. Good.
1: 근데 동네 온천.
0: Continue. Yes.
1: 오래 되긴 했단 말이야.
0: 오, okay.
1: 근데 more than 10이란다. 1,000 year이잖아.
0: 일단 제가 다시 읽어요. More than 1,000 years.
1: 그러니까 천년 전부터 있었냐?
0: 천년 전. 오.
1: 천년 전? 천년 전까지 아닌 것 같은데.
0: 그래서 X로 갈 겁니까?
1: 천년 너무 멀다.
0: 자,
1: X.
0: 일단 울루포님도 X라고 보냈네요. 자 일단 답은 계속 들어.

0: 오긴 한데 자 북인의 X 정답은요?
1: 정답은 어?
0: 정답은 오입니다.
1: 진짜?
0: 오, 네.
1: 천년이 넘었어?
0: 동네 온천은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대박이다.
0: The first record of the 동네 hot springs goes all the way back to 683.
1: 뭐야 683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0: So that means 지금 그러면 지금 뭐죠? 2026년이잖아요. 2026년. So that means it's over 1,300 years old and one of the oldest hot springs in Korea. 683년 신라 시대 기록이 남아 있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 중 하나라고 합니다.
1: 이점이 나는 683년 전이라고 이랬거든. 그게 네. 아니라 진짜 683년도에 기록이 돼 있는 거잖아. 미쳤다.
0: 그쵸. Crazy, right?
1: 진짜. 네. 나 방금 험한 말 나올 뻔했어. 허머. 허머 완전 대박이잖아.
0: 네.
1: 너무 놀랬어.
0: 그 정도는 아닙니다.
1: 아니 민선배 생각해봐. 천년 넘게 된 온천이 우리 네. 부산에 있는 거잖아.
0: 그쵸.
1: 그 천년이라고 하면 거의 그냥 살아있는 유물 아니야.
0: 맞아요.
1: 우리
0: 맞습니다.
1: 유물로 씻는 거네.
0: 부산 목욕탕 문화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문화보다 맞아. 역사가 이 정도입니다. 자,
1: 죽인다.
0: 자, 마지막 OX 퀴즈 나갑니다. 잘 들으세요 보기.
1: 어디 좋아요.
0: Automatic back scrubbing machines were developed here in Busan. 응? True or false?
1: 이 선배. 네. 나 이거 좀 잘 알고 있어.
0: 진짜요?
1: 그럼.
0: 뭐라고 했는데 제가?
1: 이거 오토매틱 백 스크러빙 머신.
0: 바로 완벽했습니다.
1: 그쵸.
0: 뭐예요 그게?
1: 그잖아. 오토매틱 자동으로 백 스크러봉. 백 스크러빙? 백 스크러빙?
0: 백 스크러빙?
1: 뒤를 이렇게 스크럽해주는
0: 네.
1: 머신 기계.
0: 네.
1: 이제 그거잖아. 자동 때밀이 기계.
0: 맞아요. 자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일단 스테이트먼트가 문장이 were developed in Busan.
1: 부산에서 개발한 내가 알기로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자 북이는 O로 보냈다.
1: O.
0: 닥터 수님은 O로 보냈는데 다니님은 X로 보냈다. 네.
1: 차원인가?
0: 자 the back scrubbing machine, the automatic back scrubbing machine was invented here in Busan. 정답은요? 오 맞습니다. 네 북이 good job. The automatic back scrubbing machine was developed in 사상구 here in Busan.
1: 오 사상구에서.
0: 사상구에서 발명됐대요. What's even more interesting that it's still being made there today. 네
1: 진짜?
0: 지금도 현재 아직 만들고 있대요.
1: 진짜?
0: Yeah, and the company still provides maintenance and repairs. 그리고 만든 회사가 아직 AS도 해주고요. 와.
1: 대박이다.
0: 진짜. 저는 한국 있다 목욕탕 아예 시작부터 이거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1: 근데 이민수님 그거 알아요?
0: 뭔데요?
1: 이 때밀이 기계가 네. 정량권에만 있었대요.
0: 아.
1: 그 위쪽으로 가면 위쪽 사람들은 모르고
0: 네.
1: 이 밑에 쪽 사람들 많은 거야.
0: 네.
1: 그래서 이제 아빠들이 가가지고
0: 네.
1: 이제 애기들 이렇게 때민 다음에
0: 맞아요.
1: 애기들 못 밀어주잖아.
0: 네.
1: 그러니까 이제 팔이 민 다음에 본인이 파워 줬잖아면서.
0: 근데 one question, I'm curious. 전 써본 적 없거든요.
1: 오!
0: 이거 등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1: 등에만?
0: 네.
1: 이제 만들어진 거는 이제 자동 때밀이 기계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제 가끔씩 이제 등에서 벗어서 어깨라든가,
0: 네.
1: 이제 허벅지라든가.
0: 아니 혹시. 거기 얼굴 되는 사람이 있을까봐.
1: 안돼. 네. 그럼 너무 위험해. 때밀이 자체가
0: 왜냐면 분명히
1: 않아.
0: 우리 집에도 가끔씩 저희 집에 이 기계 있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띵띵띵 이렇게 동그랗게 밀어주는 거.
1: 브러쉬 하는 거?
0: 네네 브러쉬. 그 로테이팅 브러쉬.
1: 이놈의 그는 브러쉬잖아. 이거는 얼굴 완전 브러지스.
0: 너무 잘 될 것 같아서.
1: 안돼.
0: 와우 북이 일단 true or false 문제 3개 중에 2개는 맞췄습니다.
1: 네. 근데 아쉽다.
0: 네 좀 아쉽다. 하나만
1: 내가
0: 더 맞췄으면.
1: 부산의 역사를 너무 무시해버렸어.
0: 그쵸. 자 이거 문제 왔는데 우리 뉴제미치님 저거는 온몸도 됩니다 라고 하네요. 봐봐요 온몸이면 the face included.
1: 아니야 그래도 민서님 얼굴은 너무 위험해. 손으로 이렇게 잘 불린 다음에 살살 관리해줘야지.
0: 아 저는 손 믿지 않고 기계를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1: 여러분들 그러면 저기 민선배 얼굴을 얻을 수 있습니다.
0: 자 근데 북이 좀 많이 배웠죠 그쵸?
1: 그럼.
0: 네.
1: 근데 진짜 민선배는 이렇게 문제 풀어보니까 천년 전부터 있던 그런 역사의 공간이기도 하고
0: 네.
1: 최초로 만들어진 게 많잖아요. 이태리 타월도 그렇고
0: 네.
1: 또 그 이태리 타월을 다

0: 여기가 바로 부산에 있는 온천이에요. 당연하죠.
1: 진짜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아. 부산 플렉스. Right? 목욕탕 플렉스.
0: 진짜 이 정도면 진짜 부산에 외국인들 목욕 관광 올만하다.
1: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요즘 사실 목욕탕이 많이 좀 없어져서 이 목욕 문화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있잖아요 우리 둘이.
0: 맞아 아쉽긴 하다.
1: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0: 오, 오늘 떼밀러 가요 그러면?
1: 아니.
0: 아 그거 아니요? 아,
1: 여기서는 안 되잖아. 자 지금부터 영어로 상황을 하나 줄 테니까 부기가 순서를 제대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0: 아 제가요? 네. 만약에 제가 잘못된 순서 알려주면 큰일 나는 거네요.
1: 갈게요. Boogie's foreign friend is visiting a Korean bathhouse for the first time. He's so excited that he's about to jump straight into the hot tub without even taking off his clothes. But wait! He has no idea how a Korean bathhouse works. Help Boogie teach his friend the proper Korean bathhouse routine by putting the following actions in the correct order. 네. 자, 부기의 외국인 친구가 한국 목욕탕에 처음 들어왔대요.
0: 오, 처음 왔어.
1: 근데 처음 오니까 옷도 안 벗고
0: oh
1: 뭐 뭐지? 그 탕으로 바로 점프하려고 했는데
0: 아, 이런 새끼 이게 목욕탕이 아니라 이게 수영장인 줄 알았어.
1: 그래서 놀란 부기가 친구에게 한국 목욕탕 이용법을 순서대로 알려 주려고 합니다.
0: Uh-huh.
1: 네. 자, 다섯 개 스텝을 줄 건데요.
0: 어, 좋아요.
1: 작가님이 조금 이렇게 섞어서 했거든요.
0: 어, 순서가 아니었구나.
1: 당연히 영어로 드릴 겁니다. 자, A. Get a full body scrub. B. Soak in a hot tub to loosen up dead skin. C. Rinse off and wash your body thoroughly. D. Dry off and enjoy a cold banana milk. E. Strip down in the locker room. 자, 보기 부탁드립니다. 시작.
0: 일단 무조건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 민선배.
1: 네.
0: D야.
1: 뭐야? 아, D.
0: 무조건 D는 마지막에 해야 돼.
1: D. Dry off and enjoy a cold banana milk. 이거를 왜 마지막으로 생각했죠, 보기?
0: 아, 민선배.
1: 네.
0: 또 이 목욕탕에 꽂힌 말이죠. 깨끗하게 밀고 난 그다음에 그게 뽀송뽀송 말린 내 바디와 함께 한 입 쫙 빨아 마시는 그 단지 우유. 아,
1: 목욕탕 안 해. 목욕할 줄 안 해.
0: 장난이다.
1: 자 일단 저는 뭐 정답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0: 어.
1: 자 일단 제가 노트킹 해드릴게요.
0: 좋아요,
1: 자 일단 부기는 부기 생각에 미디어 팬 죄송하죠. 그쪽에 팬이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부기는 D를 마지막 순서로 생각합니다.
0: 좋아.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1: Yes.
0: Strip down이 뭐예요? Strip down.
1: Strip down. 자 E 순서 strip down in the locker room이라고 했는데요.
0: 맞죠?
1: Strip down. 아 이거는 부기 정답 안 주고 힌트로 뭐라고 해야 될까?
0: Strip down.
1: 네.
0: 뭐 strip show 같은 거 하는 건가?
1: 네.
0: 목장 가서 약간
1: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0: 하이 하이 하는 그런 느낌인
1: 네네,
0: 건가?
1: 네. 그는 근데 쇼는 아니고요.
0: 아 쇼는 아니고.
1: 네, 쇼는 아니죠.
0: 어,
1: 네.
0: 어디 스트립이라고 하니까.
1: 네. 목 타서 그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0: 왜? 민선이 당당하게 걸어가. 당당하게 모델 워킹하면서 시스템 들어가란 말이야.
1: 근데 strip down in the locker room. 그러면 이 순서는 뭐 북이 어디에 넣을 겁니다. 넣을 겁니까?
0: 일단 제 생각은 제일 처음으로 가서 이건 E.
1: 아.
0: 그래서 이제 옷을 벗고 들어가야 되니까.
1: 그렇죠.
0: 라커에다가 옷을 넣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바로 들어가면 되거든.
1: 네. 어, 뭐부터 해야 돼요?
0: 한번 씻어줘야 돼.
1: 아, 오케이.
0: 그래서 C.
1: C.
0: Rinse off and wash your body thoroughly.
1: Rinse off and wash your body thoroughly.
0: Thoroughly.
1: 네.
0: 어렵다.
1: Thoroughly. 다음 전 이 단어 처음 보죠?
0: 맞아요, thoroughly.
1: 네, 제가
0: thoroughly.
1: 아니 thoroughly.
0: 넘어가요.
1: 네, 넘어가겠습니다.
0: Thoroughly.
1: 네, 그다음에요.
0: 이제는 그거를 때를 밀기 전에 민서의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몸을 불려야 돼.
1: 오케이.
0: 그래서 뜨거운 물에 딱 가가지고
1: 오케이.
0: 이 죽은 피부들을 이렇게 불려내서
1: 오케이.
0: 잘 밀 수 있게 해야 되거든.
1: 그래서
0: B.
1: B.
0: 그치.
1: B가 아까 뭐였냐면 soak in a hot tub to loosen up dead skin.
0: 맞아. Dead skin. 죽은 이제 피부들을 이렇게 싹 불려낸 다음에
1: 오케이.
0: 불렸으면 어떻게 있어?
1: 오케이.
0: 이제 밀어내야겠죠.
1: 그쵸.
0: 근데 어떻게 풀 바디를 해야 되니까 바로 A.
1: A.
0: Get a full body scrub.
1: 자, 그럼 부기 순서가 E, C, B, A, D.
0: E, C,
1: B, A, D.
0: 맞습니다. 아이요.
1: 근데 우리 레이초 B님이랑 룰루푸님하고 데닐리님 우리 누제미츠님 다 ECBAD. 야, 역시 여러분 목욕탕 갈 줄 아네요.
0: 아 그럼.
1: 네, 할 줄 아네요. 맞습니다. ECBAD 정답인데요. Strip down in the locker room. Strip down 옷을 벗다 말이죠.
0: 아, 스피디얼 옷을 벗다. 아유, 맞네. 그래.

0: 지금 메뉴가 네. 많은 거.
1: Exactly. C. Rinse off and wash your body thoroughly. Rinse off. 뭐를 그냥 헹군다. 뭐를
0: 아,
1: 헹구는 거죠.
0: 리스업이 헹군대요.
1: 네. Thoroughly는요. 구석구석 꼼꼼하게 말입니다.
0: 오, thoroughly. 네.
1: Thoroughly. B. Soak in a hot tub to loosen up dead skin. 자, soak는 푹 담그다 말이죠.
0: 오,
1: 이렇게 쏙. 하면 몸을 불리잖아요. 그렇죠?
0: 근데 민선배가 말이 된다. 네. 몸을 쏙 담가야 되잖아.
1: 네.
0: 그래서 쏙인 거야?
1: 그래서 아니 그 쏙은 아니야.
0: 아, 그 쏙 아니야?
1: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목이.
0: 몸을 쏙 담그야 되니까 쏙.
1: Dead skin은 각질입니다.
0: 아, 네. 각질이었어? 죽은, 네, 죽은 피부가 아니라?
1: 네, 각질이었습니다.
0: Oh my God.
1: A는요. Get a full body scrub. 네, 바디 스크럽은 그거죠. 몸을 때밀는 건요.
0: 맞아.
1: 때. 근데 full body scrub은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하는 거죠.
0: 그러면 거의 황골 탈퇴겠네요.
1: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순서. 여러분, 아마 이거 때문에 목욕탕 가는 분들 분명히 많을 겁니다.
0: 그치.
1: This is the reason why a lot of people here in Korea especially go to 목욕탕 to enjoy that cold banana milk after a warm bath.
0: 근데 네. 민수 이거 약간 파가 나뉜다.
1: 뭐요?
0: 그거 단 그거 이 단조우유 말고 네. 삼각 커피 우유를 마시는 분도 있어요.
1: 맞아 그 삼각이요. 절대 이렇게 뜨는 거 맞아. 그 플라스틱 틀 말고 살짝 그 코너만
0: 맞아. 그냥
1: 이렇게 살짝
0: 뜯어가지고
1: 싹 자르고 아 그것도 맛있죠.
0: 그치.
1: 네. 자 그러면 이 정도 북이 잘 알면 마지막으로 실제로 목욕탕 체험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0: 아 좋습니다.
1: 자 꽁트 듣고 여러분 영어 표현을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꽁트 큐.
0: I sure did. I did. I did. I did. I did. I did. I did. I did. I did. I did. I did. I did. I did. I did.
1: I
0: did.
1: I don't know. That looks boiling hot. Okay. Oh, that's burning. Hey, dude, your face is red as a lobster. Oh, Boogie. 그게 시원한 사람 얼굴이야?
0: 아 진짜 망한 것도 모르네 진짜 좀만 다 찬 거 있어 봐봐 딱 따있으면 이게 하면 이게 뭔지 자기 막 필링이 막 느껴진다니까
1: 오케이 alright here goes nothing 모르겠다 한번 해보지 뭐 it's scorching hot 완전 불덩이야 이거 아뜨거 wow This is actually amazing. 진짜 시원하네 이거. I feel like a whole new person. 와 진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제가.
0: 맞지. 하자 이제 이렇게 하면 더 느낌 올게요. 이제 좀 먼저 알겠지.
1: 오.
0: 자 있나 이제 해가지고 참으로 딱 시근하게 들어갔다가 다시 온탕 쓱 갔다가 이제 싹 갔다가 이러면은 이렇게 몸이 딱 살아나는 기야.
1: 너 여기 너무 많이 온다 여기.
0: 자 민수야 잘 들어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몸이 아따 살아난다 하는 게 나았지 자 빨루빨루미
1: 여러분 어땠습니까? 뭐 진짜 목욕탕 온 것 같아요?
0: 민선배 일로 와봐요 네. 내 때 좀 밀어줄게
1: 미안해 나 혼자 저기 기계 쓸게요
0: 왜
1: 나 저 뒤에 기계
0: 내 때도 밀어줄게
1: 나 저 내 거 같은 때, 게 왔어
0: 잘한다
1: 자 여러분 이 한국말로는요 뜨거운 탕 들어가지만 한국 사람들이 와 시원하다 라고 하잖아 시원하다 그래서 분명히 뜨거운 물인데 왜 시원하다고 하는 걸까요? 네 이건 진짜 궁금합니다
0: 이게 네. 그 말 그대로 콜드 이 차가운 네. 뜻이 아니라
1: 네.
0: 뭔가 이 답답한 그 피로가 쫙 풀리면서 날아가고 뭔가 이제 막 막혀있던 게 뚫리면은
1: 네.
0: 뭔가 시원 이제 그 있잖아 코 풀면 시원하죠 그게 딱 시원한 거 아니잖아요
1: 그런 느낌이구나
0: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내 몸에 있는 노폐물이 딱 팍 이게
1: 그래서?
0: 피로랑 이게 시원하다
1: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그럼 영어로 시원하다는 뭐라고 할까요?
0: 퀴즈 나간다
1: A. That's so freezing
0: 응?
1: B. That's so frustrating Or C. That's so refreshing 네 북이 이 정도는 뭐
0: 민준배
1: 네.
0: 내가 방금 설명했는데 딱 알지 바로 가봅니까 맞춥니까?
1: 정답 갑시다
0: 정답 바로 C. Refreshing.
1: 맞습니다. 여러분, refreshing. 시원하다. 개운하다 말이죠. 네. 자, 북이 이 정도 목욕탕 돼서 알면 충분히 외국인들한테 이 목욕 문화를 충분히 인초도 살 것 같습니다, 북이.
0: 아, 너무 좋아요. 아, 양치가 내가.
1: 저도 여러분 저 때문에 이겼습니다. 네. 자, 북이 오늘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자, 다음 주 또 함께 합시다.
0: 네, 겨드랑이 깨끗하게 미세요.
1: 여러분 마지막 마지막 서 주주 클럽이 부릅니다. 나는 나. 여러분 I'll see you in hour number two for 7 o'clock.

0: 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The time is now 7 o'clock.
7: English with
8: 부산 아지매.
7: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8: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7: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8: 여긴가? 맞는 것 같은데. 옆이 방송국이고 오른쪽이 편의점. 여기 맞네.
9: Welcome to Wang Bisa Restaurant. How many people are in your party?
8: 파티? 오, 예스, 벌스데이 파티. 우리 자기가 내 생일 한 달이나 남았는데 서프라이즈 파티 준비했나 보네. 진짜 뭐야.
9: Birthday party? Congratulations. So, how many are in your group?
8: 그룹? 뭐야. 걸그룹. 진짜. 내가 걸그룹 같단 말인가? 그룹 아니에요. 솔로.
9: Oh, you came alone. Okay, let me show you to your seat.
8: Thank you. 우리 자기가 내 생일 서프라이즈 파티 준비를 도대체 언제부터 한 거야? 떨려. 물 좀 마셔야지. Water, please.
9: Oh, you'd like some water? Sure, we'll bring it to your table.
8: 블링? 뭐야. 블링블링하다고. 참, thank you. 그리고 냅킨 please.
9: No problem. We'll bring it to your table.
8: 블링 again. 진짜 뭐야. Thank you. 내가 그렇게 블링블링한가? 근데 우리 자기는 어딘데 이렇게 안 오지?
10: 여보세요. 자기야, 왜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여기 떡볶이 집에서 지금 30분째 기다리잖아.
8: 자기야, 여기 왕비싸 스테이크 집 여기서 만나기로 한 거 아니야?
10: 뭐라고? 여기 할매 손떡볶이 집인데? 빨리 와. 떡이 다 불었잖아.
8: 아니, 자기, 여기 이벤트, 생일 파티, 서프라이즈.
10: 자기야, 빨리 와. 여기 어묵 국물 좀 더 떠놓을 테니까 이따 봐.
2: We'll 배워볼 표현. 자리로 가져다 드릴게요. 영어로 뭐라고요?
9: We'll bring it to your table. We'll bring it to your table.
2: will bring it to your table.
7: 자리로 가져다 드릴게요는 will bring it to your table 혹은 will bring it to your seat 라고 합니다. 반대로 카운터로 와서 가져가세요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Please come up to the counter 혹은 you could get it from the counter.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자리로 가져다 드릴게요. We'll bring it to your table.
7: We'll bring it to your tabl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7: See you tomorrow.
11: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12: 맞다 맞다. All-Star.
11: 아, 이피크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12: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11: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12: 아, 그래 맞아. All-Star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13: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임소연의 직역불가.
1: 재밌습니까?
0: 네, 재밌습니다.
1: Are you having fun?
0: 이거 혹시 파는 건가요?
1: 저 팔면 그 네. 회사 분명히 망했을 겁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소연입니다.
1: 네, we have 임소연 in the house.
0: 네.
1: For another episode of 직역불가.
0: 직역불가.
1: 아까 이게 희한하게
0: 네.
1: 왜냐면 so she was caressing 말 좀 easy. caressing 하다 이게 쓰담 쓰담 그렇죠. 이게 네. 쓰담 쓰담 하는 게 caressing이거든요.
0: caressing.
1: 네. 네. 일단 우리 부장님 부르고 있습니다. 소연 씨. 네네.
0: 아, 수염을 어떻게 네. 오늘 아주 그 이중적인 민수의 표현을 해봤어요.
1: 근데 제 네. 얼굴 보는데 이 caressing 하는 느낌 왜 희한하게 제 얼굴에 이거 뭐 좀 간지러운 느낌이.
0: 아, 민수 예쁘다.
1: 뭐 간지래 이상 제 얼굴에 간지.
0: 행운행운님이 쿠션 네. 구입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혹시 구입 가능한 건지.
1: 일단 뭐 부산 영어방송 계좌번호 하나 올릴게요.
0: 이거 레어템이어가지고요.
1: 네, 레어템에서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네. How are you?
0: 아, 예. How are you? My back hurt.
1: Oh.
0: I was lying last weekend.
1: The whole weekend?
0: Yeah.
1: What happened? Accident or
0: accident 아니고요. 이거 뭐 age? No.
1: Age 아니에요?
0: 절대 no. never age. 그냥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1: 아, 네. 맞아요.
0: 디스크가 조금 이슈가 생겨가지고
1: 네. 네,
0: 시술을 해가지고 멋진 패션을 하고 왔는데 이따 갈 때 보여드릴게요.
1: 그렇죠. 네. 이렇게 열심히 일한 흔적이죠.
0: 다들 근력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네. 운동을 못 해가지고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근육이 많이 빠져.

0: 터져가지고.
1: 아, 네. Hopefully you feel better. 네. 어 그래도 역시 이 방송인 마인드. 이 아픈 상황에 대해서도 방송하러 나왔습니다.
0: 그럼요. 네네. 민수와 함께.
1: 네, 제발 그 안경 혹시 그 네, 머스테시 네. 사진 머스테시만 좀
0: 머스테시만 해 드릴까요?
1: 네, 아니요. 지워 주세요.
0: 아, 머스테시만 지워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아,
1: 저는, 네, 네. 눈은 뭐 그렇게. 네.
0: 좋습니다.
1: 자, 직역 불가 이 코너가 무슨 코너죠?
0: 네, 우리 익숙한 팝송을 통해서 직역으로는 풀리지 않는 표현들을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리스닝 되고요, 딕테이션 되고요, 트랜슬레이션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Between the Line 임소연의 직역 불가 어서 오십시오.
1: That's right. 자, 오늘의 직역 불가 네. 뭐지 그 선정곡 어떻게 됩니까?
0: 선정곡.
1: 선정곡 아니지?
0: 선정곡.
1: 선정곡 맞아요.
0: 맞아요. 네, 네. 네, 맞아요.
1: 선정곡. 네.
0: 자, 오늘 만나볼 곡은요. 전 세계 라디오에서 아마 만 번 이상은 흘러나왔을 법한 메가 히트곡입니다.
1: 천생연분? 아,
0: 너무너무 예쁘다고 해도 그 한국 노래니까 아니고요. 네. 전 세계가 사랑하는 천재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의 노래 아. 준비를 했고요.
1: 맞네.
0: 이 노래 한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사상 최초로 30억을 스트리밍을 돌파한 지구촌 네. 전설의 히트곡입니다. 아, 한국말로 하자면은 이제 너의 모양 쯤으로 될 것 같고요. 오. 무슨 노래게요? 너의 모양.
1: 모양. 입니다. 아, 이게 제목이에요, 여러분.
0: 갑자기 너무 없어 보이지 않아요?
1: 아니요. 네, 제목입니다.
0: 뭐 너의 모습일 수도 있고, 뭐 너의 아니, 태 아니. 이런 거일 수도 있고.
1: 너의 모양이야.
0: 너의 꼴? 뭐 이런 거. 자, Shape of You라는 네. 노래 한번 달아보고요. 너의 모양에 반해서 불타오른 두 남녀가 첫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오. 그 장소가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아, 원어민들이 일상에서 쓰는 아주 끈적한 슬랭부터 영국의 현실 청춘들이 즐기는 짠내난 데이트 표현까지 한번 다뤄볼게요.
1: 오. 네. 너무 기대됩니다. 왜 이 목소리 있지?
0: 오. 네. 계속 오 나올 것 같아요.
1: 네. 좋아요. 자, Ed Sheeran Shape of You. 여러분 오늘 민수 노래방 진행합니다.
0: 그러니까요. 네. 닥터스님께서 그러면 또 민수 노래방 하셨어요.
1: Let's get it. 너무 기대됩니다. 네. Ed Sheeran's Shape of You for today's 직역불가.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역불가 가사는 어떻게 됩니까?
0: 네, 자 이제 제목답게 너의 모양답게 이 모양을 좀 사냥을 하러 갈 건데요.
1: 네.
0: 어디로 갈 거냐면 클럽으로 가려고 했어요. The club is the best place to find a lover. 아, 이 노래를 썼을 때 이제 Ed Sheeran이 25살이었는데 굉장히 귀여운 소리를 했어요. 네. 클럽은 사랑을 찾기엔 좀 별로야. 그래서 자기는 조용한 바로 간대요. 그래서 이제 바에 가서 친구랑 술을 한잔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말을 걸었나 봐요. 좋아, 계획대로 되고 있죠. 첫 번째 직역불가 소절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들리는지 채팅으로 한번 적어봐 주시고요. 이 노래 되게 빨라가지고.
1: 네, 진짜 빨라요.
0: 저는 따라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민수의 코인 노래방 기대를 해보면서 음악 주세요. Don't take my hand, stop it, and the man on the jukebox, and then we start to dance, and now I'm singing like. 이거밖에 모르겠다. 자,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들으셨어요?
1: 아, 근데 저도 처음 사실 네. 이 노래 가사 안 보고 듣고 네. 몰랐어요.
0: 아, 진짜?
1: 무슨 말을 하는지.
0: 빠른 편이죠, 그죠?
1: 빠른 편이기도 하고 살짝 이제 Ed Sheeran은 영국 사람이니까. 근데 막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살짝 이 영국 발음도 조금 있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라 하지? Take my hand, stop까지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맞아요. 가사는
0: 이거 한 번 더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다시 주세요. Take my hand, stop, and the man on the jukebox, and then we start to dance, and now I'm singing like 쭉박스 들었다. 쭉박스. 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겠어요? 닥터수님이 오와오와오와 밖에 모르겠다고.
1: 오와오와오와오와 이 부분.
0: 자, 뭐라고 했냐면 읽어주세요.
1: Take my hand, stop, put Van the Man on the jukebox, and then we start to dance. And now I'm singing like.
0: 해서 노래 불러보세요, 이거.
1: Take my hand, stop, put Van the... 와 이거 완전 tongue twister예요. Tongue twister. Take my hand, stop, put Van the. Take my hand, stop, put Van the man. Van the, put Van the man on the jukebox.
0: 도전 가능하신 분 우리 전화 연결 됩니까?
1: Take my hand, stop, put Van the man on the jukebox, and then we start to dance, and I'm singing like.
0: 이렇게 들어갈 건데
1: 네.
0: 자,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내 손을 잡고 멈추래요. Take my hand, stop. 그리고 주크박스에 Van the man을 틀으래요.
1: Van the man, 이게
0: Van the man.
1: Put Van the man on the jukebox. Put Van the man on the jukebox. 읽어주세요.
0: Put put Van the man of jukebox.
1: Oh, 네. put Van the man on the jukebox.
0: Put Van the man on the jukebox.
1: 이 부분이 어렵네요.
0: 네. 그리고 우리는 춤을 출 거고 요런 요런 노래를 부를 거라는데 네. 오늘의 첫 번째 직역불가 Van the man 한번 살펴볼게요. 문장 자체가 어려운 문장은 아닌데 이 Van the man이 왜 인용되었는지를 알아야지 이해가 쉽겠죠. 이 Van the man 사람 이름이라고 하거든요.
1: 네.
0: 혹시 알아요? Do you know?
1: No.
0: Did you know?
1: No clue.
0: 어, 몰라요?
1: 진짜 몰라요.
0: Really?
1: Van the man 누구지?
0: 아, 이거 되게 옛날 가수인데요.
1: 네.
0: 북아일랜드의 굉장히 전설적인 블루스 거장이라고 알려져 있고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들 채팅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1: Van the man?
0: 네.
1: Van이면 그 차 van 말하는 거 아니에요?
0: 어. 그럼 무슨 남자가 되는 거죠?
1: 밴 타고 다니는 남자.
0: 오, 멋진 가족, 남자.
1: 가정 있는 남자네.
0: 아, 요즘 부자가 그거예요. 밴 타고 다니고 밴에서 삼남매가 내리고 관리 잘된 엄마가 내리는 집이 부잣집이라던데.
1: 오, 진짜요?
0: 에, 에, 에. 그게 밴더맨인가?
1: 우리 와이프 밴 하나 사줘야겠다.
0: 아기가 세 명 있어야 돼요.
1: 아, 세 명 있어야 돼요? 에, 에. 아, 트렌드 못 따라가겠네 아직.
0: 자, 밴더맨이 누구냐면 그 북아일랜드의 전설적인 블루스 거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밴 모리슨.
1: 아, 밴 아, 모리슨 알지.
0: 아, 아 깜짝이야.
1: 아, 죄송해요. 하는 거 아닙니다.
0: 네? 친해요?
1: 아, 밴이랑요?
0: 엄청 친한 것 같은데.
1: 네, 밴 모리슨이랑. 네. 어, 형, 죄송한데 저
0: 형 아니고 거의 삼촌뻘인 것 같은데.
1: 저 전이었어요.
0: 그러니까요. 60, 70년대 레전드 가수라고 알려져 있고요. 어, 영어 이름 뒤에다 The Man을 붙이면 약간 네. 끝판왕 뭐 이런 느낌이 사는데
1: 아,
0: You're the man.
1: 오케이, 맞아요.
0: 네. 네. He's the man. 네. 이런 느낌인데 밴 모리슨이니까 밴 the man. 음악의 신 밴 모리슨 이렇게 되는 거죠.
1: 밴 the man.
0: 그러면 민수는 What the man?
1: What the man? Me? No, Minsu? The man.
0: 아, 그 just
1: 진짜.
0: man?
1: 네, the man, the legend. 입니다.
0: 레전드.
1: 네, the legend 정도입니다.
0: 알겠습니다. Congratulations.
1: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0: 자, 그래서 이 밴더맨을 넣은 이 구절을 한국식으로 좀 옮겨 보면요. 막 힙한 펍에서 놀다가 여인이 왔어요.
1: 네.
0: 근데 귓속말로 그 낭만에 대하여 이런 노래 좀 틀어보세요. 이런 거야.
1: 잠깐, 애초에 몇 살이라고요?
0: 25세 때 쓴 노래.
1: 25살인데. 밴 모리슨.
0: 밴 모리슨.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들어봐. 네.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시끄러운 요즘 노래 다 끊고 뜬금없이 약간 옛날의 레전드 좀 분위기 있는 노래를 딱 트는 반전 매력을 이 여인이 어필을 하는 거죠.
1: 그 애초에 이런 이런 면을 조금. 그렇죠. 좋아하는구나.
0: 그랬나 네.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힙한 여성이었는데 좀 반전 매력을 보였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두 분위기가 야릇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밴더맨이라는 첫 번째 직역불가 밴 모리슨의 별명이라는 거 한번 짚어봤습니다.
1: Interesting. 아하. 저는 몰랐어요. Van the man. Van 할 때 Van Morrison. 그 Van이고.
0: 네. 네.
1: Interesting.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역불가 구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네.
1: I'm singing like. 와 지금 근데 진짜 빠르다. 빨리 넘어가네요.
0: 자 이렇게 두 사람은 밴더맨의 음악을 들으면서 눈빛 교환을 제대로 했어요.
1: 네.
0: 이제 이어지는 가사에서는 에드가 이 여인을 말로 이렇게 샥 꼬시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니에요. Let's not talk too much라고 하면서 귓속말로 내 허리나 감아봐.
1: 어, 네? 네?
0: Grab on my waist.
1: 아, grab on my waist.
0: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렴구로 장난 아니죠?
1: 살짝 이제 19금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0: 넘어가는데 다행히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사실은 제가 세뇨리따를 준비를 하다가 이거 방송에서 못하겠더라고요.
1: 자 일단 혹시 우리 뭐 가족들이랑 같이 듣고 계시면요 여러분 cover your kids ears.
0: 아 왜요? 허리 이렇게 안아달라 이런 이야기지.
1: 그쵸, 네.
0: 자 그러면서 후렴구로 들어갑니다. I mean 이거 어떻게 하더라요? 음이?
1: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0: 난 이 모습에 반했어. 요 다음 가사 두 번째 직역불가 구간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음악 주세요.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We push and pull like a magnet do. 요거는 잘 들릴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0: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We push and pull like a magnet do.
1: Very good.
0: 네. 네. 이거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We push and pull like a magnet do.
0: 네. 어, 우리 닥터수님이 바에서 옛날 노래로 꼬시면 제비 아닙니까? 하셨는데. 제비라니요?
1: 제비? 저는 이 노래 모르는데.
0: Do you know 제비?
1: I don't know 제비.
0: 네. Do you know flower snake?
1: 제비. I'm sorry. 저는 뉴진스만 알아서.
0: 아, 뉴진스. 아, 진짜 언니 뉴진스만 밀고 가시는군요.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직역 불가구가 push and pull이라는 표현 한번 짚어 볼 건데요. 네. push 밀고 and pull 당기는 거잖아요. 네. 직역하면 자석처럼 우리 밀고 당겨 like a magnet do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표현인데 우리말로 약간 밀당한다는 표현쯤 되겠죠. 네. 근데 우리랑 조금 다른 거는 우리가 밀당한다고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문자 왔는데 대답 안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5분 뒤에 대답해야지. 네. 이런 거 밀당이잖아요.
1: 와, 이것도 진짜 과학처럼 완전 사이언스 같이 문자 왔네. 딱 5분 후에 문자 다시 직접 답변 주면 이분이 진짜 나한테 더 가까이 올 수 있다.
0: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1: 그쵸?
0: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얘네가 말하는 push and pull은 네.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네. 바로 다음 가사가 although my heart is falling to 이렇게 마음도 빠져든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 표현 작년에 올스타 잉글리시에서 문자 요정이랑 한번 했더라고요.
1: 네.
0: push and pull 기억 안 나요?
1: 난 그분 누구랑 했죠?
0: 문자 요정이랑
1: 문자 요정
0: 일단 한번 하셨더라고요.
1: 그분 저번 주랑 무슨 말 했는지 기억 안 나요. 네. 이번만 했겠죠?
0: 네. 네. push and pull relationship 밀당하는 사이.
1: 그쵸.
0: 그리고 그때 다뤘던 표현이 playing hard to get 쉽게 이어지지 않는 사이.
1: 맞습니다.
0: 이런 표현을 좀 다뤘었는데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썸 타는 그 사람이 밀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Stop push and pull.
1: Right. Stop with the pushing and pulling. 이렇게 할 수 있죠.
0: It's serious.
1: 네. 이게 magnet는 자석이면 당연히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pull 되는 거잖아요. 붙는 건데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면 push 되는 거잖아요.
0: 네. 네. 이렇게 되는 거라서
1: 서로 magnet처럼
0: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1: 네.
0: 자, 요 표현 밀당한다는 표현인 거 딱 기억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요거는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해볼까요?
1: 자, 노래방 큐.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We push and pull like a magnet. 이 노래 가사를 몰라.
0: 가사는 뚜루두면 다 되는 거 아니냐고요.
1: I'm in love with your body.
0: 자, 좋아요. 자, 이렇게 뜨겁게 불타오른 두 사람이 가사 내용으로 봤을 때 이제 일주일 만에 대망의 첫 데이트를 하러 가거든요. 여기에서 현실 연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직역 불가 구간도 조금 빠른데 이것도 여러분 들리는 만큼 한번 적어보세요. You and me are thrifty, so go all you can eat.
1: Fill up your bag and I fill up the plate. 뭐라고? 뭐라고?
0: 여러분 듣고 있지 말고 여러분 두드려 보세요. 너무 그 콩글링글 할 때랑은 다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경청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1: 네.
0: 예 반응을 조금 어떻게 들리시는지.
1: 와, 근데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0: 어려워요?
1: 저 이게 첫 번째 얘기 직역 불가구 구간보다 더 빠른 것 같은데.
0: 아 진짜요?
1: 네.
0: 그럼 다시 한 번만 들어볼까요?
1: 큐. You and me are thrifty, so go all you can eat.
0: Fill up your bag and I fill up the plate. You and me are 뭐래?
1: You 해봐요. and me are thrifty, so go. You and me are thrifty, so go all. Our...
0: 아.
1: You and me are thrifty, so go all. So 이게... go all you can eat. So go all you can eat. Fill up your bag and I fill up the plate.
0: 이게 우리나라 노래는 한 음에 한 글자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한 그렇죠. 음에 막 여러 가지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1: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You and me are thrifty, so go all you can eat. Fill up your bag and I fill up a plate.
0: 그러니까 천천히 들으면 이 문장도 어렵진 않거든요.
1: 네.
0: 여유롭게 님이 거의 안 들려 키우키우 정확해요.
1: 그렇죠. 네. At least you tried. 네.
0: 근데 거의 안 들리는 만큼 이렇게 한번 듣고 나면 나중에 노래 완곡으로 들으면 하고 들릴 수도 있거든요.
1: 네.
0: 자, we are going out on our first date 했어요. 첫 데이트 하러 나왔어요. 근데 어떻대요? You and me are thrifty. 검소한,
1: thrifty.
0: 절약하는
1: 맞아요.
0: 사람인데
1: 네.
0: 약간 짠돌이 짠술이랑 또 다른 거죠.
1: thrifty라고 하면요.
0: 구두쇠 이런 거랑 다른 거죠.
1: 살짝 무슨 이미지냐면 thrifty, if somebody is thrifty, 그 thrift shop라고 할 때 거기 좀 뭐라 그러지? 좀 뭐
0: 가성비 좋은 이런
1: 좀,
0: 건가?
1: 좀 그 다 있다. 그
0: 생활용품
1: 그죠? 그런데 좀 이렇게 막 싸다 이 말보다 그냥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하고 그런데 thrift shop 좀 옛날 뭐 used items도 파는 그게 thrift shop인데 thrifty 하다 보면 뭐가 좀 이렇게 뭐를 구매하고 뭐 살 때 조금 이렇게 뭐 가격도 좀 저렴하게
0: 똘똘하게.
1: 맞아요.
0: 이렇게 하는. 네. 아, 더 나까워 이게 아니.

0: 근데
1: 이거보다
0: 오, 어, 요거 괜찮다.
1: 맞아요. 오, 아. 이 가격에 네, 뭐 이 정도 퀄리티에 그렇죠. 그 정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thrifty 한 거죠.
0: thrifty. 네. 네. 그래서 아주 똘똘한 젊은 그 소비를 하는 커플이라서 어디 간다 그랬냐면 우리 네. oh you can eat로 갈 거야 라고 말하는데 여기가 세 번째 지각 불가 구간이고요. oh you can eat. 어, 직역하면 모두 네가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라고 되지만 요거는 무제한 식당.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어, 한식 뷔페 무제한
1: 뷔페
0: 어, 무한 리필 네. 뭐 요런 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only $8 AYCE 요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펍에서는 그렇게 막 찌릿하게 불붙던 남녀가 현실 데이트에서는 무한 리필 식당으로 간다.
1: 내가 볼 때 이미 뭐 결혼한 것 같은데요.
0: 어 왜요? 연애할 때도 AYCE 갈 수 있지. 어.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심지어 이어지는 가사에서는 어, fill up your bag. 너는 가방을 가득 채워.
1: fill up 혹시 음식으로?
0: 글쎄요. 뭘 싸가 음식 싸가는 건 안 돼요, 여러분.
1: 진짜 thrifty하다 그 정도면.
0: 어, 진짜. 네. 옷 짜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나는 I fill up a plate. 나는 접시를 이렇게 챙긴다라고 이제 그 무한 리필 식당을 한번 언급해주는 에드와 그녀의
1: 하니까.
0: 모습을
1: 네.
0: 나타내고 있어요.
1: 저는 가방에 놓은 적 없는데 뷔페 나가면서
0: 입에 잔뜩 넣어.
1: 아니, 가람지 정도 아니고요. 그래서 손에 좀 몇 개 이렇게 디저트 아~ 같은 거 쿠키나 이런 것 조금 이렇게 들고 나가면서 좀 먹으면서
0: 쿠키 이거. 정도 괜찮지 않아요? 저도
1: 그렇죠. 어. 근데 쿠키뿐만 아니라 그 조 뭐지 이게 바이트 사이즈 케이크 있잖아요. 아하. 이게 한 입에 먹는 그런 케이크.
0: 케이크까지 들고 갔다고요?
1: 좀 몇 개 한 세 개 세 개 정도.
0: 그럼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들고 갔겠는데 두 손으로.
1: 그렇죠.
0: 네, 네. 여유롭게 님이 돈 없는 청춘 같은 건가 하셨네.
1: 아,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현실적이다.
0: 그래도 되는 나이죠, 뭐. 네. 그게 재밌는 나이기도 하고. 자, 마지막 부분 AYCE라고 불려지는 All You Can Eat 요 구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You and me are thrifty so go all you can eat fill up your bag and I fill up the plate. 어, 필업 유얼 안 하는데?
1: fill up your bag and fill up a plate 어. 이라고 했습니다.
0: 네.
1: 자, Ed Sheeran의 Shape of You 오늘의 임소연의 직역불가 이 곡을 갖고 왔는데 자, 네. real quick 오늘 배웠던 그러면 표현들 복습하고 네. 마치도록 할게요.
0: 자, Ben the Man은 Ben Morrison이라는 아주 전설적인 인물
1: The 어, Man이라고 할 때 진짜, 진짜 칭찬입니다. You're the Man이라고
0: You're
1: 할 때
0: You're the Man, He's the Man 네. 완전 좋은 그 멋진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했던 거는 Push and Pull 밀당한다는 표현 네. 있었고 All you can eat 무한 리필 식당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 뷔페.
0: 나중에 포털사이트에 AYCE 한번 쳐보세요. 맛있는 거 진짜 많이 나와요.
1: 자, 서현씨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0: 네, see you next week.
1: 자, Ed Sheeran 부릅니다. Shape of You.

0: 문자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여기입니다. 네, 네. 여기요. 여기 좀 더 올라오시면 되고요. 네, 아니요, 여기 멈추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1: 아이고. 아 근데 방금 이 베개 보니까 그 생각 났거든요.
0: 왜요?
1: 저 뭐지 그 뭐라 그래 그 피부 그 과 가면
0: 네네.
1: 레이저 이렇게 해가지고
0: 네네.
1: 그 이게 뭐지 그 죽은 아 죽은이란다
0: 죽은깨?
1: 그 아니요 그 엑스폴리에는 그거 있잖아요.
0: 아 네네. 그 뭐라고 하죠?
1: 박피? 그거 완전 레이저로 쏘아서 이렇게 껍질 그냥 완전 벗게 하는 그 시술이 있거든요. 네. 아 근데 그만만 주세요.
0: 아, 우리
1: 문자 요정이 앉으니까 좀 기분이 이상합니다. 네. 여유롭게 님 쿠션 킹 받네요라고 하는데
0: 와 근데 쿠션 되게 얼굴이요 진짜 하얘요.
1: 잠시만요 여유롭게 님 오늘 처음 아닙니까?
0: 쿠션 개킹 받네.
1: 아 혹시 오늘 아 제가 모른 것 같은데 혹시 아... 오늘 처음 방문 아니신가요? I think it 여유롭게 님
0: 그 혹시 저희 네. 그 직원분들 중에 그 계정 따로 만드셨나요? 이 정도면은 뭐 내부자가 아닌지 조금 의심이 될 정도인데.
1: 아 이제 여유롭게 님 이게 IP 네. 추적합니다.
0: 어 근데 그래도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네.
0: 오늘은 1일?
1: 이게 처음 아닙니까? 라는 말 몇 번 들었어요.
0: 그럼 저희가 할 말 없어요. 저희가 할 말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네네네.
1: I apologize.
0: Apologize.
1: 그 정도면 이렇게 니 뭐 그 뭐 킹 받네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네. I'll allow it. I'll allow it.
0: 아 네네. 네.
1: I will allow it. 허락드리겠습니다. 네,
0: 허락하겠습니다.
1: I will allow it.
0: 네네네. 네. 자 이제 지금 쿠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우선은
1: 아니 너무 여기 베테랑이 네. 베테랑 청취 약간 네. 저처럼 말하셔서
0: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1: 네.
0: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순위를 발표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요 저번 주와 똑같이 낙지연애님께서 1등을 하셨습니다.
1: 아이고.
0: 항상 이제 월요일에 스타트는요 이제 낙지연애님이 조금 끊으시는 것 같고 근데 오늘 고수님께서 조금 좀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1: 혹시
0: 일을 적으셨는데요.
1: 네.
0: 2등 하셨어요.
1: 아 부끄럽긴 하다.
0: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적으셨더라고요.
1: 네.
0: 네, 그 고수님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살짝 제가 부끄럽네요. I'm a little embarrassed.
0: 어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진짜 있으신 것 같아요.
1: Yes.
0: 3등으로 들어오셨는데
1: 네.
0: 치엔님 C-H-I-E-N
1: 치엔님.
0: 네.
1: 확인했어요?
0: 제
1: 저는 아 방금 여유롭게 님이 네. 같은 이 실수 안 하려고요. 아로마노마미
0: 근데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1: 네.
0: 아이디를 바꿔서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1: 네.
0: 그런 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1: 네. 치엔 님 if this is his or her first time here.
0: 아하. Uh-huh.
1: 진짜 눈치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 일부에 이 눈치라고 이 단어 나왔죠.
0: 그렇죠. 그렇죠.
1: 네. This person can read the room.
0: 그니까요.
1: 네.
0: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부기 퀴즈로 넘어갈 텐데 부기 퀴즈가 What's the English expression for 분위기를 파악하다 거든요. 여기서 A가 open the door, B가 read the room, C가 clear the air인데 여기서 정답이 뭔가요?
1: 방금 제가 드렸죠. Read the room.
0: B입니다. B. 네. B고 그리고 중간에 아하 님이 이제 들어오셨거든요. 이분께서도 처음 들어오신 것 같아요.
1: 어? 그러면 아니 처음이시죠? 오늘... 네, 혹시 아니면
0: 네.
1: my bad, my mistake.
0: Mm-hmm.
1: But 처음이면 오늘부터 네. 저랑 1일 됐습니다.
0: 어 그래서 우리 민수 씨께서 이미 댓글로 답글을 달아주셨긴 했는데
1: 네.
0: 여기서 질문이 국물이 이제 시원하다도 refreshing인가요?
1: Sure.
0: 라고 문자가 들어왔었어요.
1: 네.
0: 그래서 우리 민수 씨께서 답글을 yes, especially if it's a cold soup like gazpacho.
1: Gazpacho 안 드셔봤습니까?
0: 뭐예요?
1: Gazpacho is the Spanish cold soup.
0: 어 몰라요.
1: 네.
0: 네, 2분 20초 남았대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DJ Jones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정의 Did you know? 자, 뜸들일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 바로 이제 주제로 들어갈 텐데.
1: 사람 문자를 잘라.
0: 아니 뭐 해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1: 우리 여유롭게 님도 올 때마다 처음 아니냐고.
0: 매일 처음 같은 느낌 중요하잖아요.
1: 그쵸, 맞아.
0: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이 느낌으로.
1: 맞아요. Every 네. day is a new day.
0: Every day is a new
1: with
0: day
1: with us here at All Star English.
0: 자자자자 네. 이제 Did you know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의 Did you know는 뭐냐면 sunscreens are strictly banned in Hawaii.
1: What?
0: Sunscreens.
1: Sunscreen?
0: 선크림이 하와이에서 불법이다. 라는 아, 주제에 대해서 가져왔는데요.
1: 네.
0: It's true actually. 실제예요.
1: So they don't. They sell something else.
0: 어? 어떻게 아세요?
1: 네, 다른 걸 팔아요.
0: How do you know that?
1: Sunscreen 로션 아니고.
0: 네네네.
1: 오일 팔잖아요 거기?
0: 아 그건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네. Sorry. 아,
0: 자 우선은요 이게 사실은 모든 선스크림이 다 불법인 건 아닙니다.
1: 스크림 아니고.
0: 아 선스크린.
1: 스크린.
0: 선스크린.
1: 스크림은 아.
0: 네, 그 지금 한국어랑 혼동이 돼가지고요. Sunscreen. 자 이제 여기서 뭐냐면 the answer is not all sunscreens are banned, but those containing specific chemical ingredients are. So this is the world's first environmental law enacted to protect precious coral reefs. 산호초를 보호하기 위해서 uh-huh. 이렇게 이제 법이 만들어진 건데요. Okay. 이제 첫 번째가 산호초를 하얗게 죽이는 독성 성분 때문에 그 일부 선스크린은 안 된다고 합니다.
1: Okay.
0: 어떤 것들이 있냐면 you know, such as ingredients called oxybenzone and octinoxate. 이게 뭐냐면요.
1: 네.
0: 옥시벤존이라고 하고요. 옥티노세이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외래어로 이렇게 쓰는데
1: 네.
0: 이게 산호가 하얗게 굶어 죽는 백화 현상, 블리칭 이걸 유발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1: 오케이.
0: 그 두 번째는요. 벌금이 어마무시합니다. If caught distributing or using banned sunscreens on Hawaiian beaches, violators can face huge fines up to $10,000. 1,300만 원 이상의 이제 벌금이 부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어떤 거, what to wear 이거를 이제 알아봐야 되거든요.
1: 네.
0: 어떤 선크림을 발라야 하느냐. 이제 sunscreens labeled reef safe that use natural mineral blockers like zinc oxide 이게 산화이온 or titanium dioxide. Dioxide, 이산화 티타늄 이런 것들은 perfectly allowed 라고 얘기를 합니다.
1: Okay.
0: So when traveling to Hawaii, it is smart routine to check if your sunscreen package features a reef safe or ocean friendly seal. 이거를 알아봐야 됩니다. 네, 잘못하다가 모르고 사용했다?
1: 네.
0: 벌금이에요.
1: 혹시 부장님 뭐 하와이 갈 겁니까? 하와이 갈 거예요? 혹시 우리 부스타분들 중에 뭐 하와이 갈 분 있습니까?
0: 아 근데요
1: 네.
0: 신기한 게
1: 네.
0: 이게요 하와이에서만 시행하는 줄 알았는데요
1: 네.
0: 아 이거 왜냐면 이게 오늘 신기해가지고 제가 또 제가
1: 아니 혹시라도
0: It's me. So today multiple global vacation spots like Thailand, Palau 맞나요?
1: Palau 맞아요.
0: Palau
1: 네.
0: and the U.S. Virgin Islands have joined this strict legal ban.
1: 아, 특히 좀 이게
0: 네.
1: rare species of coral
0: uh-huh.
1: 있는 그런
0: 맞아요.
1: 바닷가 있는 나라들.
0: 그래서
1: 중요하죠.
0: 네. 네. 안 된다고 합니다.
1: 여러분 하와이
0: 네.
1: 가보세요. 진짜 예뻐요.
0: That's right.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0: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1: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이 곡이 무슨 곡이죠?
1: 아, 소고기입니다.
2: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일타 뉴스.
1: 알라이트, we have Haley here in the studio for today's 일타 뉴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의 일타 강사 올스타의 목욕 후에 먹는 세모난 커피 우유 같은 존재 일타 강사 헤일리입니다.
1: 아, 이거 뭐 오늘 뭐 좀 주말에 마시는 거 드셨나 봐요.
0: You guys are talking about 목욕. In the first hour.
1: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to a 목욕탕?
0: 저 올해 갔어요. 올해 it was raining. 비 오는 2월이었던 것 같은데.
1: 아.
0: I went running. 네. And then I went to the bath. Yeah.
1: Okay. It's been a while for me. Like, I want to say 3 years? 네.
0: And 좀 쓰세요, 좀.
1: And it was during winter, too, because I used to... No, not 3 years. Maybe 5 years. Because we're in our forever home now. But before then, when we rented out a place, the pipes froze.
0: 그럴 때 있죠.
1: 그렇죠. 그래서 한 겨울에 이 파이프가 다 얼어서 물이 안 나와서
0: 목욕탕 가야죠.
1: 목욕탕 갔었어요. 네.
0: But the biggest question is 목욕 후에 여러분의 beverage choice. 뭐 하나 빨대 하나 꼽고 나와야 되거든요.
1: 네.
0: 저는 세모난 커피 우유.
1: 오,
0: 식혜. PD님의 식혜. Okay, she's a traditionalist.
1: 오. 저는 근데 살짝 I might be, you know, I might be like a black sheep amongst everybody that enjoys, mm-hmm. you know, banana milk or coffee uyu. That's the usual. 식혜 mm-hmm. 살짝 조금 rare 하긴 하잖아요. 요즘에는. 네. But me, 저 그거 그 오렌지 색깔 음료 있잖아요. 그 하이바.
0: 파이버. 뭐요?
1: 파이버.
0: 파이버.
1: 미땡.
0: 파이버. 아.
1: 그게 진짜 맛있어요, 저는.
0: It is good. 네. 요즘에 편의점 가면 그거 되게 큰 사이즈로 it's not sponsored. Although 네. call us. 그
1: 스파클링으로 드셔야 돼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0: 오, 맛잘알.
1: 네네. 광고 들어와. 좋아요. Well, Hale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Headline making news from Korea and around the world. Haley always brings us, updates us every Monday evening. Let's get to story number one.
0: 60-day ceasefire between the U.S. and Iran has begun with negotiations in Switzerland. But tensions still continue in the Middle East region with Israel strikes in Lebanon, prompting Iran to close the Strait of Hormuz, prompting pressure from the U.S. President Donald Trump on Israel. 네, 미국과 이란은 현지 시간 일요일 스위스에서 실무회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레바논 상황이 계속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모양인데요. And we actually now have news that the two sides wrapped up day one of negotiations with encouraging progress.
1: Okay.
0: At least that's according to mediators Qatar and Pakistan.
1: Yeah.
0: So these two countries say that a high-level committee that's agreed to a roadmap towards reaching a final deal within 60 days.
1: Mm-hmm.
0: So if you parse that, though, no agreements were reached. Mm. Of course, this is only day one, yeah. but they are agreeing to come to an agreement within 60 days.
1: Yeah.
0: But also, Iran's foreign minister, Abbas Araghchi, said that there has been major progress towards ending the conflict in Lebanon.
1: Yeah.
0: 네, 종전 협상의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은 이 첫날 회담 이후 미국과 이란이 향후 60일 내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한 로드맵을 합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으로 보입니다.
1: Yeah, a lot of people, you know, whether you got the news from, you know, various channels, I first saw news not related to this directly, but then I assumed, oh, like, are they in talks?
0: Mm-hmm.
1: It's because I saw, I read an article that said starting July, 그 airline tickets
0: oh.
1: will go back to their like
0: 유류
1: normal.
0: 할증료가

0: is under an armistice right now.
1: I'm sure a lot of people have heard this word, especially here in Korea.
0: Us, the 네. Korean War Armistice. 네, 아직 한국 전쟁이 아직 종전까지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휴전의 기간을 armistice라고 부릅니다.
1: 네.
0: And finally, 종

0: cover's mouth to talk to Real Madrid's Vinny Jr.
1: 아.
0: Likely a racist slur. And that got really everybody fired up.
2: Yeah.
0: 이 비니 주니어에게 굉장히 많은 racist, 인종차별적인 모욕이 있었었죠.
2: 맞습니다.
0: 이것을 계기로 새로운 룰이 생겼다고 하네요.
2: And I think if it's a rule to prevent any form of racism
0: right.
2: on the field, it works for me.
0: Mm-hmm.
2: I would say definitely back that rule.
0: You know, certain amount of bad mouthing, like meet me at the parking lot, bring it on, man, is okay
2: 그쵸?
0: on the field,
2: 네.
0: but when there's racism,
2: oh, yeah.
0: when it's discrimination,
2: 맞습니다.
0: That's a line we do not cross.
2: If it goes beyond the game, right?
0: Mm.
2: Any expressions you could teach us from this story real quick?
0: Of course. So red card, 퇴장을 의미하죠.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showing someone the red card라면 쫓아내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또 다른 빨간색, have you heard of a red herring.
2: Oh.
0: Right? We learned this in high school. That 추리나 미스테리물에 거짓 단서, 가짜 복선이나 함정을 뜻합니다.
2: Mm-hmm.
0: 재밌는 유래가 있는데요. Herring, 청어인데 과거에 영국에서 사냥개들이 사냥감의 냄새를 제대로 쫓고 있는지 이 후각 mm-hmm. 훈련을 시킬 때 냄새가 자극적인 이 훈제 청어, red herring으로 유혹했다고 하네요.
2: 네.
0: 그 관습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또 red tape. 불필요하고 복잡한 관료적 형식주의, 행정 절차 등을 뜻합니다. 또 옛날에 공문서를 이 빨간색 끈이나 테이프로 둘둘둘 감아놨기 때문에
2: 네.
0: 뭔가 서류를 빼려면 cut through the red tape.
2: 오,
0: 이
2: yeah.
0: 복잡한 절차를 잘라내야 한다. 번거로움에 빗대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So you can say, I had to get through a lot of red tape
2: yeah.
0: to get this permit.
2: Yeah.
0: 정말 복잡한 절차를 많이 거쳤어 라는 뜻이죠.
2: Yeah. There's a lot of symbolism, just the color red represents in general, but usually, yeah, just it's not a color that you want to see.
0: Not really.
2: Yeah. Whether it be on documents or given
0: you know,
2: to you.
0: Or, you know, paint the town red 라는 표현도
2: 근데 그거는...
0: 있죠. 뭔가 화려한 뭐 하룻밤 하루 나를
2: 그쵸.
0: 보낸다. You go out and have fun.
2: 그 말 친구들 그 말 이제 너무 옛날 말이라서 하진 않는데 저는 귀찮아서 안 할래요. Hayley, thank you so much.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0: 네, 일타 강사 헤일리였습니다.
2: 여러분, I'll see you tomorrow, same place, same time. Have a good one.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Mona Farouk from Egypt. When I moved to Busan in 2014, my daughter was only 12. She came with me and her brother because I started my work as a professor of Arabic language i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 remember how excited my kids were when seeing the first snow in Busan. That year, my daughter started special training for figure skating. In Busan, she was lucky to be able to take serious steps in achieving the dream of becoming a professional ice skater. Many foreigners come to Busan carrying their love for the Korean culture. I was one of those who were

0: a digital detox. Busan in particular is a city blessed with the hot springs of Dongnae and Haeundae, and it is also the very birthplace of the familiar Italy towel we know here in Korea and the automatic back scrubbing machine. So the city holds a much deeper and richer history of bath culture than one might think. So joining us today is Ms. An Ji-hyun here in the studio, the director of the Maekgeun Mokyok, or Smooth Bath Research Institute. Together, we're going to discuss the values and future possibilities of Busan's bath culture, as well as the restorative power it offers to our daily lives. 한때는 때를 미는 공간으로 여겨졌던 목욕탕이 요즘 젊은 시대에겐 또 세대에겐 디지털 디톡스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더 인터뷰는 안지현 맥근 목욕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부산의 목욕 문화가 가진 가치와 가능성, 그리고 우리 삶에 건네는 이 회복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맥근 목욕 연구소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맥근 연구소의 안지한 소장입니다. 맥근 연구소는 사라져가는 동네 목욕탕을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발굴해서 좀 더 색다른 콘텐츠로 재가공하는 일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네. 단순히 옛 공간을 추억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동네 목욕탕에서 파생될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직접 만들어보고 제안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0: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So she shares that 맥근 연구소 actually looks at vanishing neighborhood bathhouses through a fresh perspective. And reprocesses them, of course, into a unique cultural content. And she explains that their ultimate goal goes beyond merely reminiscing about these old spaces. They aim to actually personally create and propose new lifestyles that can stem from local neighborhood bathhouses. 오늘 소장님을 위해서 저희가 양모자를 양머리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걸 쓰고 잠시 동안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listeners, if you want to check it out, we have the, I don't know if you know, but here in Korea, when you go to 목욕탕, you wear these sheep-looking, ear-looking hats that you make with a towel. So 오늘 소장님을 위해서 직접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1: 감사합니다.
0: 네. And we do have a background here in the studio of the 목욕탕 as well. So it's kind of really feel like 목욕탕 here in this studio as we talk about bathhouses. Now, what kind of projects and activities are you currently working on? 이 활동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떤 프로그램과 또 어떤 프로젝트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1: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목욕탕 휴무일을 활용해서 목욕탕 안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탈의실이라는 독특한 공간에서 북토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내 최초 목욕탕 매거진인 집안 목욕탕을 발행해서 저희가 직접 목욕탕 주인분들을 만나 뵙고 아카이빙한 동네 목욕탕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동네에서 러닝을 한 뒤 함께 목욕을 즐기는 스무스런이라는 활동을 운영하면서 목욕탕을 매개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쌓이면서 이제는 몇몇 동네 목욕탕 이야기를 발굴해서 스토리텔링을 입히고 리브랜딩을 도와드리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도 복래탕 5층에는 국내 최초 목욕탕 라운지 일렁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목욕 전으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0: 그렇군요. 목욕탕이 단순한 목욕 공간에 넘어서 문화 공간으로 이게 될 수 있다는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은데요. So they run pop-up stores using the regular closing days of operating bathhouses and host book talks in the unique setting of locker rooms. They also publish 집앞 목욕탕, the first bathhouse magazine in the nation to share stories of neighborhood bathhouses they have personally visited and archived. Recently, they have been running an activity called Smooth Run, where participants go for a neighborhood run and then enjoy a bath together, continuing various unique attempts centered around bathhouses. And as these activities accumulate, they are now conducting projects to discover stories for several neighborhood bathhouses we weave storytelling around them, help rebrand them as well. Also, she mentions that they personally operate Illong, the nation's first bathhouse lounge, located on the third floor of Bongnaetang in Yeongdo, which many people visit as a space to comfortably rest both their minds and bodies before and after a bath. Well, I've heard that the number of young people looking for bathhouses and saunas is on the rise again lately. So from what you see on site, can you truly feel this growing passion?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목욕탕과 사우나를 찾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느끼시기에도 그런 변화가 체감되시나요?
1: 아, 네, 현장에서 느낀 열기는 정말 뜨거운데요. 예전에는 목욕탕 하면 어르신들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최근에는 2030 젊은 세대들이 발길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수치가 키워드 분석 플랫폼에 따르면 최근 사우나라는 단어의 검색량이 불과 몇 달 만에 9만여 건에서 16만여 건으로 무려 7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달리기 를 하고 목욕을 하는 사우나런이나 디지털 디톡스 문화가 빠르게 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발행하는 국내 최초 목욕탕 매거진인 집안목욕탕의 독자층이나 저희가 영도 봉래탕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라원 같은 경우에 방문객 비율을 보더라도 20대와 30대가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0: 네.
1: 과거에 이제 목욕탕이 단순히 때를 미는 밀기 위해 갔던 곳이라면 지금은 젊은 세대에게 지친 일상 속에서 스마트폰을 좀 끄고 완벽하게 차단된 휴식을 누리는 힙한 아날로그 웰니스 공간으로 좀 소비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현장에서 이런 수치들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목욕탕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소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So she confirms that the excitement on site is very noticeable while bathhouses were strongly perceived as a spaces predominantly for older people, right, generations. In the past, there has been a noticeable surge in visits from the 2030 generation recently. She shares a fascinating figure from recent big data analysis, noting that according to a keyword analysis platform, the search volume for the word sauna skyrocketed by a whopping 79% from around 90,000 to over 160,000 searches in just a few months. And I'm sure I'm one of them, and she attributes this to rapid spread of sauna runs or running and bathing, and also digital detox trends centered around youth. In fact, she points out that the 20s and 30-somethings account for over 60% of the readership for their magazine, as well as the visitors to their lounge that we talked about. She notes that while bathhouses are once places people visited simply to just take a shower and take a bath, the younger generation today consumes them as hip, analog wellness spaces where they can turn off their smartphones and enjoy a completely disconnected escape from exhausted daily routines. She concludes that she is experiencing these shifting numbers firsthand. Well, in the past, bathhouses were simply just viewed as a space to wash one's body. But recently, they're recognized as a space for rest, recovery, and self-care, as I mentioned. So what kind of role do you believe bathhouses are playing for people in modern society?
2: 예전에는 목욕탕이 몸을 씻는 공간이었다면 최근엔 휴식과 회복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목욕탕이 현대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1: 맞습니다. 예전에 목욕탕은 말 그대로 씻으러 가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목욕탕을 나를 위한 시간, 요즘 말로 미타임을 보내는 공간으로 찾고 있다고 느낍니다. 저는 목욕탕이야말로 가장 오래된 형태의 미타임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을 들고 들어갈 수도 없고 알람도 메시지도 울리지 않고 오직 따뜻한 물과 나 자신만 남는 시간인 거죠. 누구의 연락도 누구의 부탁도 받지 않고 온전히 내 몸과 내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 일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단절이 허락된 공간인 셈입니다. 그래서 요즘 분들은 목욕탕에 가는 시간을 단순히 청결 관리가 아닌 일종의 셀프케어 루틴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탕에 몸을 담그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그 몇 분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만큼 중요한 회복의 시간이 되는 거죠. 일과의 관계에 끊임없는 정보 속에서 조금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가장 단순한 형태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저는 이것이 지금 목욕탕이 현대인들에게 주는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생각해보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냥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요즘은 정말 드물잖아요.
0: So while bathhouses were literally just places to wash in the past, many people now seek them out to spend me time. And she believes that a bathhouse is the oldest form of a me time space where

0: no one can bring a mobile phone and where no alarms or messages ring out. And it's a time where only the warm water and oneself remain. And she shares that consequently, she feels that people today accept going to the bathhouse as a type of self-care routine rather than a simple hygiene chore. So those few minutes of soaking in a tub, staring blankly at the ceiling, become a crucial time for recovery, just as important as working out at a gym. And she concludes that putting down a mind exhausted by work, relationships, and endless information to focus entirely on oneself in the simplest form is the greatest role that bathhouses fulfill for modern individuals today. Now, the recent trending culture of social saunas is also very intriguing. So why do you think the culture of enjoying saunas together with strangers appeals just so strongly to MZ generation? 최근 주목받고 있는 소셜 사우나 문화도 흥미로운데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사우나를 즐기는 이 문화가 왜 MZ 세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걸까요?
1: 저는 이 현상을 제3의 공간이란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이 제1의 공간. 회사나 네. 학교가 제2의 공간이라면 제3의 공간은 그 사이 어디쯤인가 사람들이 가볍게 모이고 머무는 곳을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동네 카페나 술집이 그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젊은 세대에게 사우나가 새로운 제3의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봅니다. 생각해보면 사우나는 굉장히 독특한 조건을 가진 공간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과 한 공간에 있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대화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게다가 휴대폰도 없고 직함도 없고 SNS처럼 나를 꾸밀 필요도 전혀 없고 모두가 똑같이 이제 가운 한 장만 걸친 채 같은 열기 속에 앉아있다는 그 평등함이 오히려 낯선 사람과의 거리감을 자연스럽게 좁혀준다고 생각합니다. MZ세대는 깊은 관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면서 완전히 또 혼자 있고 싶지는 않은 적당한 연결을 원하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셜 사우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채워주죠. 친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적이 없어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열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묘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우나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요즘 세대가 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느슨한 연결을 만들어주는 제3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0: 그렇군요. So she explains that this phenomenon through the concept of a third place. So we talked about this in the opening today, where their home is the first, work or school is the second, and third is a place somewhere in between where people lightly gather and linger. While neighborhood cafes or bars used to serve this purpose, she observes that saunas are now emerging as a new third place for younger generation. She notes that saunas offer incredibly unique conditions. It is not burdensome to share space with a stranger. Conversation is entirely optional. There are no phones, job titles, or social media filters. Sitting in the same heat, wearing nothing but a simple robe provides an equality that naturally narrows the distance between strangers. Believing that the MZ generation actually desires a comfortable level of connection, she points that social saunas fulfill this perfectly. And without the pressure of having to make friends, simply sharing the same warmth in the same space creates a strange sense of bonding. And establishing saunas as a third place that facilitates the loose connection today's generation seeks. Very interesting thought indeed. We have some messages coming in. Actually, we have Kevin Nim saying, "Oh, I'm loving this situation right now with the young money, of course." And he shares that, "I remember visiting bathhouses when I was in Korea way back." Yes, yes, we all did it. We all visited when we were young, right? And well, also, 사랑대우 님 saying, "Looks nice wearing 양머리. 양머리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Yes, I love it indeed. It makes me want to go to 찜질방 and 목욕탕 today." And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hut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An Ji-hyun, the director of the Baekgeun Mogyok or Smooth Bath Research Institute. Well, Busan is a city with a long history of bath culture, famously home to both the Dongnae and Haeundae hot springs. So what would you say is the biggest defining characteristic of Busan's unique bath culture? 부산은 동네 온천과 해운대 온천을 품고 있는 오랜 목욕 문화를 가진 도시입니다.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부산 목욕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1: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도시에 부산처럼 온천이 두 군

0: 두 곳이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흔치 않습니다. 동네 온천과 해운대 온천 이렇게 두 개의 온천을 가진 도시는 국내에서도 드물고요. 게다가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인 만큼 해운대 온천처럼 바닷물을 끌어당겨 만든 해수 온천도 있죠. 이건 내륙 도시의 온천과는 또 다른 부산만의 독특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의 목욕 문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항구도시라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부산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에 의해 동네 온천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목욕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한 도시이고요. 항구를 통해 외부 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일본식 목욕 문화와 온천 개발 기술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고,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네 온천 일대의 목욕탕 문화의 뿌리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부산의 목욕 문화를 단순히 온천이 있는 도시로만 보지 않습니다. 바다와 온천이 함께 있는 지형적 특수성, 그리고 항구 도시로서의 외부 문화를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고 변형시켜 온 역사성, 이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부산만의 입체적이고 좀 풍부한 목욕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So she highlights that having two distinct hot spring areas, right? 동네 and 해운대 within a single city is very rare nationwide. Also, because Busan is a coastal city, it features seawater hot springs that pump up oceanic water, which she notes is a unique characteristic that distinguishes Busan from landlocked hot spring regions. She also emphasize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Busan as a port cit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Dongnae hot springs were heavily developed by the Japanese, which sparked the formation of city's modern bath culture. Because foreign influences entered first through the port, a Japanese-style bath culture and hot spring development technologies naturally took root, becoming the foundation for the bathhouses around the Dongnae area today. And ultimately, she views Busan's bath culture not just as a city with hot springs, but as a rich, multi-dimensional culture shaped by both its geographical trait of blending the ocean with hot springs and its historical trait as a port city that rapidly adopted and adapted external influences. Well, a lot of people might not know this, but both the body scrubbing towel, we call it Italy towel here in Korea, and the automatic back scrubbing machine actually started right here in Busan. So could you introduce some of these hidden stories of Busan's bath culture?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요. 때를 미는 이 이탈리 타월과 또 이 자동 등미리 기계가 모두 부산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부산 목욕 문화의 숨겨진 이야기를 소개해 주신 다면요?
0: 네, 맞습니다. 흔히 떼수건이라고 부르는 이태리 타월이 바로 부산에서 탄생했습니다. 1960년대 부산의 한일직물이라는 섬유회사가 이탈리아산 비스코스 레이온 원단을 수입해서 새로운 타월을 만들려고 했는데 원단 질감이 너무 까칠해서 이제 옷감으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까칠함이 오히려 목욕탕에서 진가를 발휘했죠. 몸에 문질렀더니 묵은 때가 시원하게 벗겨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탄생한 것이 바로 이태리 타월이고요. 이후 한국 특유의 세신 문화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발명품이 되었습니다. 네. 흥미로운 건 정작 이탈리아에서는 때를 미는 문화 자체가 없는 것으로 원단의 원산지 이름만 붙은 완전히 한국적인 발명품입니다. 자동 등미리 기계 역시 부산 경남 지역의 명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손이 닿기 어려운 등을 셀프로 밀 수 있게 만든 이 기계는 지금도 지역 목욕탕 문화를 상징하는 아이템으로 꼽힙니다. 네. 그리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지금도 전국에서 목욕탕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 대비로 보면 서울은 시민 약 1만 3천 명당 목욕탕이 한 곳 인데 부산은 그보다 훨씬 촘촘해서 인구 4천에서 5천 명당 한 곳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에게 목욕탕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정말 동네마다 있는 일상적인 공간인 셈이죠. 이런 밀도와 일상성이 쌓여서 때타월이나 등미리 기계 같은 발명품도 자연스럽게 부산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아, 너무 흥미롭습니다. So she confirms that the famous Italy towel commonly used for scrubbing off day and I have one of them right here is actually indeed born in Busan. In the 1960s, a textile company in Busan called Hanil-Jingmul imported a fabric from Italy to create a new type of towel. However, the texture turned out to be far too rough to be used for clothing, and that very roughness proved its worth inside bathhouses when people realized it scrubbed away accumulated grime perfectly. And this led to the birth of the Italy towel.

0: how becoming a defining invention that shaped Korea's unique scrubbing culture, they call it 세신. And amusingly, she notes that Italy itself has no culture of scrubbing of grime, making it an entirely Korean invention that merely adopted the name of its fabric's country of origin. Also, she mentioned the back scrubbing machine, which allows people to independently scrub parts of their backs that are hard to reach. It's also a very famous specialty of Busan and Gyeongnam regions, remaining a symbolic item of local bathhouse culture today.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s. An Ji-hyun here in the studio, the director of the Maekeun Mokyok, or Smooth Bath Research Institute. All for local neighborhood bathhouses to become more than just disappearing daily facilities and instead grow into a unique cultural asset and tourism content for Busan, what kind of changes do you think are necessary? 앞으로 동네 목욕탕이 사라져가는 생활시설이 아니라 부산만의 문화 자산이자 관광 콘텐츠로 성장하기 위해선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1: 네, 저는 두 가지 변화가 함께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요. 동네 목욕탕이 이제 관광 콘텐츠가 되려면 단골 손님만 상대했던 예전 방식에서는 벗어나서 더욱 청결과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훨씬 더 철저하게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나 처음 방문하신 분들에게 그 디테일 하나하나가 곧 부산의 첫인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오래된 공간이 주는 정치는 그대로 지키면서도 위생과 서비스만큼은 지금 시대에 맞게 다듬어가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목욕탕 역할 자체를 확장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목욕탕이 몸을 씻는 곳이라는 한 가지 기능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러닝, 서핑, 트레킹 같은 부산의 야외 웰니스 문화와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바다에서 러닝을 하고 서핑을 즐기고 산에서 트레킹을 한 뒤 동네 목욕탕에 서 마무리하는 흐름을 만들어지면 목욕은 더 이상 단순한 청결 행위가 아니라 나를 가꾸는 루틴의 일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같은 활동을 즐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도 하죠. 저는 이렇게 목욕탕이 운동과 회복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거점이 될 때 비로소 동네 목욕탕이 사라지는 시설이 아니라 부산만의 살아있는 문화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결국 전통은 지키되 서비스와 콘텐츠는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So she believes that two major changes need to happen simultaneously. So first, she emphasizes a shift in perception among bathhouse owners. For neighborhood bathhouses to thrive as tourism content, owners must step away from the old style of only serving regular locals and raise their standards for cleanliness and service. She notes that for foreign visitors or first-timers, every single detail becomes a first impression of Busan. So it is essential to preserve the authentic ambience of the old space while modernizing hygiene and hospitality. Second, she suggests expanding the actual role of the bathhouse. While it has traditionally functioned solely as a space and place to wash the body, she believes it should naturally connect with Busan's outdoor wellness activities such as running, surfing, and trekking. And if a just like a lifestyle flow is created where people run along the ocean at dawn or surf and then wrap up their day at a local neighborhood bathhouse. Bathing actually ceases to be a simple hygiene chore and it can become a self-care routine.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today?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맥금 연구소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맥근 연구소를 통해 목욕이라는 행위가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을 넘어서 얼마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로 확장될 수 있는지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오늘 하루 신나고 즐겁게 보내시고 하루의 마무리는 따뜻한 탕 안에서 나를 가만히 안아주는 시간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So she expresses her sincere gratitude for being invited and she asks the audience to continue watching how the act of bathing can expand into wide variety of lifestyles beyond a simple wash through the future works of Baekeun Yeonguso. And before we let you go, I do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지금 내 마음에서 가장 씻어내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1: 네, 오늘 방송에 조금 많은 말을 버벅거린 것 같아서 오늘 하루의 후회들을 목욕탕에서 씻어내고 싶고요. 이미 일어난 일은

0: 돌이킬 수 없으니 다음에는 그러지 않으면 되니까 후회하는 대신 오늘 하루 애썼던 제 자신을 가만히 다독여주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1: 네.
0: 따뜻한 물 속에 몸을 담그고 오늘도 고생했다는 말을 스스로 건네주고 저는 이게 어쩌면 우리가 목욕탕에서 진짜로 씻어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청취자분들도 오늘 후회 대신 스스로 토닥여주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정말 따뜻한 말씀인데요. So she answers that she wants to wash away the day's regrets in a bathhouse, especially ones like making mistakes on air. But she did perfectly today. And noting that what has already happened cannot be undone. And she believes that soaking in warm water and whispering to oneself, "You did a great job today," might be what really needs to wash away at a bathhouse today.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An Ji-hyun, the director of the Maegun Mokyok Smooth Bath Research Institute. 네, 오늘 저희 인터뷰에선 안 지현 맥근 목욕 연구소장과 함께했는데요. 소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Alright, and with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비디오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Day 6 with Welcome to the Show.

0: 에 대한 논의는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맞지만 이 대화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60일 동안 진행될 평화 협상에서 핵 문제와 제재 해제, 그리고 중동 지역 안보 문제가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1: I see. So although the negotiations themselves have begun, the atmosphere is not smooth sailing. It is reported that during the first negotiation, the talks were suspended after just 80 minutes, meaning they could not even begin discussions on the core issue, the nuclear problem. However, according to U.S. media, it is reported that the dialogue itself has not ended, and ultimately, in the peace negotiations to be conducted over the next 60 days, the nuclear issue, the lifting of sanctions, and the Middle East regional security issues are projected to emerge as the biggest variables. For our next story, the U.S. Federal Reserve has held its benchmark interest rate steady, and President Trump has repeatedly called for cuts. So what's happening? 네, 다음 소식 볼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금리 인하를 요구해 왔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0: 네, 현지 시간으로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며 취임한 케빈 워시 의장의 첫 연방공개 시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새로운 의장 체제에서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연 3.5%에서 3.75% 수준으로 기존 금리를 동결한 건데요.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는 의원들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새 의장이 취임을 했지만 연준 내부의 기류는 물가 안정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So on the 17th local time,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held its first meeting under Chairman Kevin Warsh, who took office with President Trump's backing. And some in the market had hoped that a new chairman might signal a shift toward rate cuts. Instead, the Fed kept rates unchanged at 3.5% to 3.75%. More notably, the number of committee members openly discussing the possibility of a rate hike has also increased, suggesting that even under new leadership, the Fed's internal position remains firmly focused on price stability. The Fed's decision effectively runs counter to President Trump's position. So, how is the market reading this? 연방준비제도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내린 셈인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낮춰서 경기와 주식시장을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앞으로 물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금융시장은 금리를 언제 내릴 것인가, 그것보다는 관세가 물가를 얼마나 자극할 것인가, 그걸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연준도 당분간은 경제 지표를 보면서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그렇군요. 당분간 연준의 행보에 계속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So President Trump has consistently argued that lower interest rates are needed to stimulate the economy and support the stock market. But the Fed is closely watching the risk that the administrative's tariff policies could reignite inflation. As a result, the question U.S. financial markets are really focused on has shifted. It's no longer just when will rates be cut, but how much will tariffs push prices up. The Fed has signaled it will continue to move carefully, guided by incoming economic data. Now, for our last story, the 2026 North American World Cup fever is hot, as we know, and news has been delivered that this fever is just spreading outside the stadiums in the U.S. as well. So there are companies where remote work has been permitted due to traffic chaos during the World Cup period. Let's hear a bit about that. 네, 마지막 소식 볼게요. 2026 북중미 월드컵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월드컵 기간 교통 대란으로 재택근무가 허용된 기업이 있다고요?
0: 네, 바로 미국 월가의 대형 투자 은행들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체이스는 월드컵 개최 기간 동안 직원들의 출근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주요 개최 도시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 당일 원격 근무를 허용한 건데요. 원격 근무 뭐할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월가의 예외적인 재택근무 자체가 주목 받는 이유가 있어요. 이두 회사 모두 원격 근무, 재택 근무의 가장 보수적인 기업으로 꼽혀왔기 때문입니다. 예, 골드만삭스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빠르게 사무실 복귀를 추진한 금융회사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1: 그렇군요. So according to the Financial Times on the 12th local time, Goldman Sachs and JP Morgan Chase have temporarily relaxed their in-offic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Hi everyone,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2: Modern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Marissa from Indonesia. It's my fourth year living here in Busan as an undergraduate student at Gyeongsang University. Let me first describe what my hometown looks like. Jakarta, Indonesia is surrounded by beautiful oceans, exotic temples, and strong dialects. Does any of this ring a bell? Yes! The descriptions also fit very well with Busan. Seven beaches, attractive temples like Haedong Yeonggungsa, and we can't forget the famous dialect, Busan Saturi. And that's when I knew Busan was going to be my second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FM 부산 영어 방송.
1: The time is now 1 o'clock.
2: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3: 엄마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4: 부산이 좋아요.
5: 부산이 좋아요.
4: 뽀 마이 부산.
5: 뽀 마이 부산.
6: 부산으로 오세요. 뽀 마이 부산.
7: 부산? For my Busan.
8: Busan 하면 For my Busan.
7: 하나, 둘, 셋. Busan is good. For my Busan.
1: You are listening to For my Busan.
9: 예. Welcome back. Nice to see you. To see you. Oh, you did it. Welcome back to the second half of For My Busan. You hear Gino in there. For My Busan. 완전 외국인 스타일이거든. For My Busan. Busan. 진호, 이게 진짜 저는 나쁜 사람 아니지만 약간 장난꾸러기거든. 그래서 내가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말할 때 Busan. 저는 부산 사람. 그런 게 진짜 징그럽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친구 한 명이 항상 R는 저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렇게 르르 한국 사람들도 르르 소리 잘 나와요. 그래서 로라 그냥 로라 로라 뭐 same 부산이라고 하면 스코틀랜드 사람들도 부산 그냥 부산. People say 부산 in Scotland. We don't say 부산. Busan, short A. In Busan, we say Busan. 근데 my friend always Busan. 그래서 나 항상 San. 오, 너무 징그럽다. Well, you're Koreans. What do you think about when people say, like, Korean with an American or North American accent? Too much? 설마. 진짜. Too much love. 아, 죄송합니다. So love it. Okay. Me too. 너무너무 사랑해. Me too. 너무 재밌다. 넘어갑시다. 네. 근데 I love it. I really do love it. I think it's very fun to hear the way that other people speak. But yeah, it's like when I try to speak another language and I sound terrible. So, you know, it's just for fun. It's only for fun. Anyway, welcome back to the second half of our show. Just ignore what just happened there. 넘어갈게요. 5:02 p.m. It's Monday, the 22nd of June. I'm your host, Laura McCluckie. And it's time for... Well, nothing really. It's just time for the second half of our show. Just want to remind you, today we're talking about technology. 여러분, 오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AI. 대해서 아니면 뭐 등등 미래의 기술. So today we'd like to hear your thoughts about emerging technologies. Is there a product or technology that does not exist yet, but that you wish someone would invent in the future? 이것은 아직 세상에 없다 하지만 나는 이런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 뭐 있으신가요, 여러분? 상상해도 뭐 못 믿는다. 그런 기술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아이디어를 있으면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샵 9050 pound 9050 카카오톡 or get on the live stream. Remember, the text messages are 101. We'll gather your messages, we will gather your song requests, and we'll make them into a playlist at the end of our show today. And one person will be the winner. 네,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We've got... Ooh! 고수님 says, 고수님's been reading everyone's 기술 requests or 기술 or technology ideas. And 고수님 said... 다들 기술보다 마법이 필요하시네요. You don't need technology. You need magic. Ryan Neem, that was fun. Good, Ryan Neem. I like that you liked it. Also, Isayong Neem says, ooh, climate control apparel. 그거는 있어요. Climate control apparel. 이세영 님. In Korea, we have that, climate control apparel. It's like inbuilt fan inside. Maybe it's not in Korea. Maybe I'm imagining it. Maybe I saw it in Dragon's Den. 그런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Maybe. Anyway, let's talk about it later. We have so many people messaging in. I'm not going to miss any one of you. 태숙 님 as well. 0249 name. We've got 0311 name as well. 2865 name.

0: 혜진 씨.
1: 예.
0: 이 노래는 진짜 좋아하는 노래. 나 항상
1: 진짜요?
0: 항상 부르는 노래. 왜냐면요. 저희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이 노래 불렀어요. 나도.
1: 와. 로라 목소리로 진짜 들어보고 싶어요.
0: 들어보고 싶어요.
1: 네.
0: 오케이. 듀엣 합시다.
1: 아, 좋아요. 좋아요. 지금?
0: 한번 지금? 아, 근데 에코만이 줘야 돼요. 오케이.
1: 근데 이게 너무 낮지 않았어요? 너무 낮지 않았어요?
0: 괜찮아요. 내가 그냥 하이톤으로 할게요.
1: 롤 불러보세요.

0: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로라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준비해서 올까?
1: 몰랐지롱. 아, 왜냐면요.
2: 너무 좋았어요.
1: 왜냐면요. 네. I always do this. Oh, when the rain is... 진짜 바보 같은 거를 잘 하고 있어요, 나는. 응? I love 바보 같은 거.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게 never 예쁘게. 아. 항상 바보 같은.
0: 아, 방금 코미디로. 근데 뭔가 마음이 확 전달되는 너무 너무 멋있었어요.
1: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그러면은 듀엣 합시다.
0: 어, 네, 듀엣.
1: 나중에. 어, 좋아요, 좋아, 좋아. 네. 아무튼. 네. 아, 질문 있어요.
0: 네.
1: 진짜 중요한 질문. 나 소문이 들었어요. I heard a rumor.
0: 네.
1: Rumor. Yeah. Chicken dinner.
0: Yeah.
1: 새로운 노래 나온다.
0: 어, 그렇죠.
1: 맞아요.
0: 맞습니다.
1: You have a new song.
0: 예, yeah, have a new song. next month.
1: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네.
0: 다음 주에 나와요. 다음 주.
1: 다음 주?
0: 네, 다음 주.
1: 기다려야 돼요?
0: 아, 뭐 우리끼리는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1: Can you play it for us next week?
0: 어, next week에.
1: 다음 주는 네. 우리 들을 수 있어요? 오케이. 어, 예. 어, 제목이 뭐예요?
0: 제목은 BPM 77.
1: BPM 77.
0: Yeah, BPM 77. 와, yeah, BPM. 심장 박동 수고. BPM 그 BPM 알죠? 이렇게 박자의 빠르기.
1: BPM beats per yeah. minute. Rhythm. Yeah.
0: 맞아요.
1: Oh, yeah.
0: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은 그 중간의 리듬을 맞춰서 하자. 예, 부산의 파도 같은 웨이브예요.
1: 좋다.
0: 예.
1: 어, 좋아.
0: 장르는 트로피컬 레게 트로트예요.
1: 어, 트로피컬 레게 트로트.
0: 네.
1: 기대한다
0: 네,
1: 진짜.
0: 네.
1: Okay, listen. Let's get into it. 우리는 여기서 영어 배우는 시간입니다.
0: 맞아요. 아,
1: 집중합시다.
0: 이야기,
1: 네, so 그래요? This is not 네.

0: a time for a chit chat. This is all about English. So we need to find out. So that was Make You Feel My Love by Bob Dylan, covered by many people, including Adele. Beautiful performance.
1: Yeah.
0: But while you were singing, were there any difficult lyrics or any parts that were hard to pronounce? 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그 발음이 어려운 부분이나 뭐 가사 어려운 거 있었어요?
2: 그래서 저는 팝이나 그리고 평소 때도 제일 어려운 게 I've,
0: 아,
2: I'd.
0: 아,
2: 이게 I will도 그냥 I'll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0: 네,
2: 그런데 부를 때도 근데 노래를 부를 때는 I've 이렇게 하면 좀 너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좀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을지.
0: 아, 네. 진짜 이거 너무 영어 특징인가? 잘 모르지만 So you said basically that when you say like I've you do like it's difficult to pronounce I've or like I will I'll 근데 I'll 하지 마세요. 그냥 I'll 맞아요. 오. 왜냐하면요 I'll 노래에 말하는 거는 우리 몇 주 전에 그 단어 말고 그냥 소리로 합시다. 그래서 예를 들면 I will love you, I'll love you, I'll 그냥 I'll love you, I'll.
2: I'll.
0: 응. 왜냐하면요 아는 I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I'll love you, I'll love you. 그 진짜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DJ 씨에서 안 나와야 돼요.
2: 아.
0: 우리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가사가 콘텍스트가 있잖아요.
2: 아, 네.
0: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런 단어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I've known it from the moment. I've known it from the moment that we met. I've known. Not b.
2: 지금 괜찮아요.
0: Because b is very Korean, but I've known.
2: I've known.
0: Yeah, I've known. So I've known. So even actually, 이거 한번 보세요. So I've known. Perfect.
2: 오.
0: I've known.
2: V가 필요 없네요.
0: V 필요 없어요. V 그거는 for anyone who doesn't know Korean, V and B are basically the same sound. R and L, same sound. P, F, same sound. Or can be very confusing. Obviously not the same, but very confusing because they sound the same through the letters of the Korean alphabet. So, like, I've would be I've. Mm. It would sound like a B. But I've known. Perfect.
2: Oh.
0: 노래 부를 때 I've known.
2: Abnon.
0: Yeah.
2: Oh.
0: 맞아.
2: Abnon.
0: Perfect.
2: Yeah.
0: Abnon. Yeah.
2: Abnon. Abiguna. Ab.
0: Abnon. So Abnon. So kind of like, almost like Abnon.
2: Abnon.
0: Abnon.
2: Abnon.
0: So Abnon. So known. So take it from Abnon.
2: Abnon.
0: Abnon it from.
2: Abnon. I'm known it.
0: Perfect.
2: I'm known it.
0: Perfect.
2: I'd는요?
0: I'd.
2: Add.
0: 영어 할 때 우리는 I 별로 안 하는 거예요.
2: 아.
0: I don't like that. 대신에 I. 어, no, I 해요. 근데 I don't like.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I 안 해요. 아. 근데 노래 부를 때 I've or add.
2: Add.
0: Yeah. 특히 미국 발음으로 생각하면 I'd go hungry, I'd go black and blue. I'd go.
2: I'd go.
0: Not I'd, 그냥 I'd go.
2: Like I'd add. Go.
0: Like television ad. A-D.
2: Add. I'd go. I'd go.
0: I'd go hungry, I'd go black and blue.
2: I'd go hungry.
0: Yeah.
2: I'd go hungry.
0: So I'd go.
2: I'd go.
0: Not even I'd go, just I'd go.
2: I'd go.
0: 맞아요. I'd, 여기.
2: I'd.
0: Go.
2: I'd go.
0: I'd go.
2: Go.
0: I'd go.
2: I'd go.
0: I'd go hungry, I'd go black and blue.
2: I'd go hungry, I'd go black and blue.
0: Perfect.
2: 앗고.
0: Yeah, 앗고.
2: 아, thank you.
0: 근데 아, 천천히 따로따로 따로 말하면
2: I've known it. I've known it.
0: I've known. So I've known.
2: I've known.
0: Perfect. I've known.
2: I've known.
0: So no.
2: I've.
0: There you go.
2: I've known.
0: Perfect.
2: Oh. I've known.
0: Perfect.
2: Yeah.
0: I've known. Yeah. Ah. There you go. So I've known. So
2: I've
0: M.
2: Known.
0: The M
2: I've
0: sound. No. V. Put your teeth on the bottom lip. V.
2: Mm, v.
0: V.
2: V. V.
0: 재밌다. 여러분 재밌어요?
2: Yeah. I've gone.
0: So I've known. I've known.
2: I'd go.
0: Ah ah ah. Everything is ah. Take away I because I is two syllables. I. I got this feeling in my bones. No, 취소.
2: Yeah.
0: So ad. So ah. Everything ah.
2: Ah. Ad. Ad go.
0: So ad go.
2: Ad go. Ad go.
0: Oh. Ad go black and blue.
2: Ad go black and blue. Ad go.
0: But black and blue, don't say the words black and blue.
2: Black and blue.
0: Black and blue.
2: Ah, black and blue. Black and blue. Ah.
0: Black and blue. Like
2: black and blue.
0: 복근, oh. 근, 그런 근. 근. Black and blue.
2: Black and blue. Oh.
0: Oh. Oh, 우리 I'd 할리우드로
2: go.
0: 가자.
2: I'd go hungry,
0: 너무 재밌어요.
2: I'd go black and blue.
0: 아, 재밌다. Oh. 근데 이 가사는 yeah. 그래서 이제 넘어갈게요. 이 가사는 그 가사 중에 진짜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2: 저요?
0: 네.
2: 예. 그,
0: 어떤 거 좋아하세요?
2: I could 잠깐만요. 잠깐만요.
0: It's fine. You're certain
2: million
0: English.
2: I could hold you for a million years.
0: Yeah. I like that.
2: Yeah, yeah.
0: Million years. Yeah.
2: Million years.
0: Million 잘하세요.
2: Million. 아,
0: million. 그래. Perfect. Oh,
2: thank you.
0: I could hold you for a million years. Yeah. It's nice. But I think this song is such a classic love song. 이 노래가 진짜 클래식 러브 노래가
2: yeah.
0: 된 것 같아요.
2: 정말 많은 리메이크를 했죠. 아델 버전도 있고
0: 아델
2: 원래는
0: 버전도 있고, 근데.
2: 밥 딜런의 곡이고. 네.
0: 근데 여러 가지 가수를 이런 노래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이 사랑함을 표현을 너무 아름답게 했잖아요.
0: 맞아요.
2: 네
0: 맞아요. 오케이. 뭐 배우셨습니까?
2: I'd go.
0: Yeah.
2: I've known.
0: I've known.
2: I've known.
0: Ah.
2: I've.
0: I know.
2: Ah. Ah. Ah.
0: 아주 I've. 아주 게으르게 게으른 사람처럼.
2: Ah.
0: I've known.
2: I've known.
0: Oh, perfect.
2: I've known.
0: Perfect. I've yeah. known.
2: I'd go.
0: I'd go. Oh.
2: I'd go perfect. Hungry. I'd go black and blue.
0: Perfect. Black and blue.
2: Oh, black and blue.
0: Black and blue. Oh, I love
2: go,
0: it.
2: I'd go crawling down the avenue.
0: I'd go. Yeah. Wait, is it? I'd go crawling.
2: I'd go crawling down the avenue.
0: I'd go black and blue. I'd go crawling. Yeah, crawling.
2: Crawling.
0: Crawl. 그거 진짜 어렵다.
2: Crawling.
0: Crawl.
2: Crawling. Crawling.
0: Lin.
2: Ling.
0: Ling, no. Just Lin. 그래서 Lin. 미국인, 특히 미국인 아니면 노래 부를 때 ing 안 하고 in.
2: Ing.
0: G, delete 하자. So... I say singing. I don't say singing. Singing. 잉에서 다른 가사 가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singing.
2: Singing. Singing.
0: 예. 완전 편해요. Much more comfortable.
2: Yeah.
0: Yeah.
2: Singing.
0: Yeah.
2: Singing.
0: Singing.
2: Singing.
0: So I'd go crawling. Crawling.
2: I'd go crawling.
0: Crawling.
2: Crawling.
0: 어렵다.
2: Yeah.
0: Crawl. 크로.
2: 어렵지.
0: 스코틀랜드 사람들처럼 크로.
2: 크로.
0: 크로.
2: 스코틀랜드 발음으로 배우고 싶다.
0: 크롤랜드 네 아벤유. 배우지 마세요. 그러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우리는 네. 한번 더 할까요? 아니면 다른 영어 표현을 할까요? 영어 표현 할까요? 오케이. 오. 그러면은 그 외에 우리 예. 마지막으로 노래 다시 한번 할게요.
2: 예.
0: 그래서 그 외에 우리 가사에 좀 몇 가지는 가르쳐줬는데
2: 예.
0: 혹시 또 다른 거 배우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2: 아 그리고 이거 평소 때 하는 건데
0: 아 네네
2: 뭐 하고 뭐 하자
0: 뭐 하고 뭐 하자.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 먹고 차 마시자.
0: 아.
2: 아니면 뭐 연습하고 술 한잔 하자.
0: 오, 좋아요. 내 스타일이에.
2: 네.
0: 네. 오케이. 아, 간단하게 하면 it's very very easy.
2: Yeah.
0: 그 영어로 그런 so how do you say let's do this and then this? So what do you think?
2: 어, 뭐 practice.
0: And
2: drink then? Beer.
0: Practice drink beer. Good. Good. Everybody understands. So you can 네. say let's practice
2: let's
0: then drink beer.
2: Then.
0: 아, yeah.
2: Let's practice then drink beer. 오,
0: 근데
2: nice.
0: 중요한 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the thing you got to be aware of is than and then.
2: And
0: so than 이거 보다. Then 그다음에. 그래서 than then 진짜 소리 똑같아요.
2: Yeah.
0: 그래서 let's drink beer then practice. 너 다시 잡으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2: 어,
0: drink beer
2: 돼요.
0: then practice.
2: 그래도 돼요.
0: Let's practice yeah. then drink beer.
2: Let's practice then drink beer.
0: Oh, perfect.
2: Ooh.
0: Yeah.
2: Really let's, good. Let's make a let's have a lunch and drink tea.
0: Oh, let's have lunch and drink tea.
2: Drink tea.
0: 이건 하고 마시자. 그래서 한 다음에 마시자 달라요. 하고 뭐뭐뭐 is the same time.
2: 아.
0: 근데 뉘앙스가 무슨 말인지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2: 네.
0: 그래도 정확하게 let's have lunch then drink tea. then이라고
2: then.
0: 후에 뭐뭐뭐 한 다음에 이거 하자.
2: Then.
0: Let's have lunch.
2: T-H-E-N.
0: 예, 맞습니다.
2: Oh.
0: T-H-E-N.
2: Yeah, thank you.
0: Let's sing, then eat.
2: Let's sing, then eat.
0: Perfect.
2: Oh.
0: So easy, right?
2: Yeah.
0: Super duper easy.
2: Let's finish and then drink beer.
0: Yes, please.
2: Yes,
0: I would love to. 아, 근데 나는 6시까지 가야 되는데요.
2: 아하.
0: 아,
2: yeah.
0: 너무 아쉽네.
2: Next time.
0: Yeah, I love it. 그래서 노래 한 번 더 할까요? 오케이.
2: Okay.
0: 같이 할까요?
2: 오, 좋아요.
0: 아니면 제가 다음에 할까요?
2: 아니요, 같이 해요.
0: 같이 할래요?
2: 예, 같이 해요.
0: 재밌네.
2: Make feel my love 이 노래 같이 해요.
0: 오케이. Okay. 네. Good. 에코 주세요, 쌤.

0: 재밌었어요. 어, 고마워요.
1: 아, 너무 좋았어요.
2: They don't let me sing on this show anymore. They don't let me sing. Well, it's because 예. I...
1: 아델이었어요. 아델.
2: 아델?
1: 아델 같았어요.
2: 아, 대박. 아델 돈 주세요. 어, TJ 씨 너무너무 예. 재밌었어요. That
1: 아,
2: was
1: 너무
2: so
1: 즐거웠습니다.
2: Fun. 예. Okay, well, I'm looking forward to next week. Please bring us your new song.
1: Yeah.
2: 다시 한번 그 새로 나오는 노래 조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 네. 제목은 BPM 77이고 네. 우리의 파도의 그루브를 노래로 실어봤어요.
2: 아, 예. 좋습니다. 네. 자, TJ 씨 다음 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바이바이. 예. Okay, my friends, let's have a song. This is I Got a Feeling by the Black Eyed Peas.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여긴가? 맞는 것 같은데. 옆이 방송국이고 오른쪽이 편의점. 여기 맞네.
4: Welcome to Wang Bisa Restaurant. How many people are in your party?
2: 파티? 예스! 벌스데이 파티! 우리 자기가 내 생일 한 달이나 남았는데 서프라이즈 파티 준비했나 보네. 진짜 뭐야?
4: Birthday party? Congratulations! How many are in your group?
2: 그룹? 뭐야? 걸그룹? 진짜? 내가 걸그룹 같단 말인가? 그룹 아니에요. 솔로.
4: Oh, you came alone. Okay, let me show you to your seat.
2: Thank you. 우리 자기가 내 생일 서프라이즈 파티 준비를 도대체 언제부터 한 거야? 떨려. 물 좀 마셔야지. Water, please.
4: Oh, you'd like some water? Sure, we'll bring it to your table.
2: 블링? 뭐야? 블링블링하다고. 참, thank you. 그리고 냅킨 플리즈.
4: No problem, we'll bring it to your table.
2: 블링 again? 진짜 뭐야, thank you. 내가 그렇게 블링블링한가? 근데 우리 자기는 어딘데 이렇게 안 오지?
5: 여보세요? 자기야, 왜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여기 떡볶이 집에서 지금 30분째 기다리잖아.
2: 자기야, 여기 왕비싸 스테이크 집 여기서 만나기로 한 거 아니야?
5: 뭐라고? 여기 할매 손떡볶이 집인데? 빨리 와, 떡이 다 불었잖아.
2: 아니, 자기 여기

0: 자기야, 빨리 와. 여기 어묵 국물 좀 더 떠놓을 테니까 이따 봐.
1: 오늘 배워볼 표현, 자리로 가져다 드릴게요. 영어로 뭐라고요?
2: We'll bring it to your table. We'll bring it to your table.
1: We'll bring it to your table.
2: 자리로 가져다 드릴게요는 We'll bring it to your table 혹은 We'll bring it to your seat 라고 합니다. 반대로 카운터로 와서 가져가세요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Please come up to the counter 혹은 You could get it from the counter.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자리로 가져다 드릴게요. We'll bring it to your table.
2: We'll bring it to your table.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Always talk
3: English!
2: Mr. Mr. 어때요? 민선배는 눈치가 좀 있는 편인가?
3: 오.
2: 아니면 우리 부스터분들은 눈치가 좀 어떤 편인가 있나요? 없나요?
3: 아, 눈치면 저는 완전 독수리죠.
2: 네. 그냥 눈이 안 보이는데.
3: 독수리도 얼마나 눈 좋은데.
2: 아니, 민선배 눈이 안 보이냐?
3: 아, 그래요? So, folks, you know the type. Me talking about fried chicken to somebody on a diet. Saying, oh, I missed one question to a friend who just bombed the test. Or dropping extra work on you right before quitting time. 아, 진짜 눈치 없어, 이런 사람.
2: 어, 맞아. 눈치 없다. 아니, 사실 뭐 누구나 한 번쯤은 눈치 없을 수도 있죠, 그쵸, 민선배.
3: 그쵸.
2: 중요한 거는 이 상대를 이해하려는 그 마음, 이 보듬으려는 그 마음. 어?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민선배? 어때요? 그쵸. 지금 아무도 보이죠? 저 살짝 얀
3: 잘 안 보이네.
2: 아, 아무튼 여러분의 이분인 영어 친구
3: All 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2: 네, 막 헬로 헬로 반갑습니다. 부터 여러분들 월요일의 섹시 갈매기 보기입니다.
3: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And happy Monday. I am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welcome to All Star
2: English.
3: 네. 북이 날개 올릴 때 어떻게 좀
2: 어디?
3: 커버 좀 가능한가요?
2: 괜찮겠지. 민선배
3: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세요.
2: 아니요, 나 겨드랑이에서 깨끗하잖아요.
3: 좀 하얗긴 하얘요. 그래.
2: 오 마이 겨드랑이스 완전 민둥민둥스.
3: 자, 겨드랑이 armpit라고 합니다.
2: Armpit.
3: 네.
2: 마이 armpit. 클린. 슈퍼 클린.
3: They better be clean. 그쵸. 이런 거 입으면 특히 이거 armpit 좀 신경 써야 되잖아요.
2: 아, 근데 민선배 네. 이런 거 신경 쓰면 운동 못해요. 이때 내가 운동할 때 입는 옷이란 말이야.
3: 북이 뭐 before or after? 뭐 방송 전에 운동했어요? 방송 끝나고 운동할 거예요?
2: 작년에 운동했는데요.
3: 아, 그...
2: 작년에 운동했는데 이제 더워가지고 이제... 아, 이제 옷이
3: 네.
2: 그 핑크 옷이 너무 늘어나고 해서 이제 영방대에 뭔가 새로운 걸 입어야겠다. 핸드도 여름이기도 하고 하니까 운동을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가짐만 가지고 와서 입은 옷.
3: 근데 북이 이렇게 칭찬으로 쇼 시작하기 좀 그런데 옷이 조금 헐렁해 보여요.

0: Your shirt looks a little loose.
1: 민선배. 네. 빨래를 잘못해가지고.
0: 빨래 보통 잘못하면 줄잖아요.
1: 아니야. 그거 쭉쭉 젖은 상태로도 이렇게 늘어놨더니 내 옷이 커가지고 잘 드러나요, 민선배.
0: 아, 그래요? 근데 북이 요즘 좀 살이 그래? 좀 빠지는 것 같은데? Am I wrong?
1: 그런가? 어려 좀 이렇게 슬림해졌나? 어때? 나 이제 레귤러 핏 입어도 되나?
0: 나 이런 북이 이런 기능도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1: 미선배 네. 이런 기능이라니.
0: 여러분 북이 방금 뭐를 했냐면요. 북이 just crushed his head to make himself look slimmer. 아 진짜 대단합니다 북이. 어떻게 보면 좀 징그럽습니다.
1: 근데 미선배 이거 이렇게 단점이 있어요.
0: 뭔데요?
1: 이제 옆에서 찍잖아요.
0: 네.
1: 많이 뚱뚱해집니다.
0: 그렇죠.
1: 정면은 얇아지지만 옆면은 이제 두툼해지는 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0: 그만하세요. 보기
1: 정면으로만 봐주세요.
0: 내가 고장날 것 같아. 내가 다칠 것 같아요.
1: 스탑. 안돼.
0: 여러분, Happy Monday and welcome to the show. I hope you had a great weekend. Now, we started the show talking about 눈치. Now, I'd like to think I'm not that bad. You know, at having 눈치. 우리 부스타들 좀 어떻습니까? 눈치 좀 있는 편입니까?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오, 진짜?
0: 네. 저는 좀 뭐 상황 파악이나 뭐 사람 기분 좀 얘 좀 오늘 이럴 것 같다라고 좀 왜 다들 그렇게 보시죠? 저한테 저를?
1: 진짜?
0: 네.
1: 그럼 나 오늘 저번 주에 비교해서 머리 스타일 어때요?
0: 머리 스타일 뭐가 좀 좀 뭘 했나?
1: 약간 1도 더 기울였거든요.
0: 그쵸.
1: 차이 날지?
0: 보여요. 이런 눈치는 있습니다, 저는.
1: 이거 봐, 안 했는데 이게.
0: 원고대로 합시다,
1: 보기. 알겠습니다.
0: So, when do you think, folks, wow, that person, wow. 진짜 눈치 없다. That person is totally clueless. 이거 언제 느끼십니까? 보기, 언제 느낍니까?
1: 저는 아무래도 이 눈치랑 상처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지금 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그 아무래도 초창기 때 선생님 네. 한 얘기지만 저를 보고 이제 오리냐 이제 외국인들이 보고 내 치킨 이러면서 많이 와요.
0: 치킨
1: 그래서 옆에서 막 이러면서 그 이제 가족들 오면은 치킨 하이파이 이러면서 약간 근데 내가 No, I'm not chicken. I'm chicken.
0: 근데 not chicken, maybe a chick.
1: Maybe
0: 이게
1: a chick.
0: 닭이 아니고 병아리 느낌 좀 나긴 나요. 그렇지 않아요?
1: 근데 이제 병아리 치고 너무 큰가 봐요. 네. 저 어제 병아리라고 한 적은 없고
0: 이거 뭐라 할까? 그 알바이노 병아리라고 할까?
1: 알바이노 병아리.
0: 알바이노. 그러니까 다 완전 하얀. 그렇죠.
1: 하얀 근데 난
0: 이게 멜론인가? 멜라토닌 아예 없는.
1: 멜라닌.
0: 네, 멜라닌 아예 없는.
1: 멜라닌 없는.
0: 네.
1: 알비노.
0: 네, 알바이노.
1: 알
0: 네, 영어 발음으로 알바이노라고 합니다.
1: 오케이. 알바이노. 네. 아무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있는데
0: 네.
1: 그래서 이제 요즘에 또 그런 게 있었지, 민선배.
0: 뭔데요?
1: 북이 이름 얘기할 때 제가 항상 부산의 북, 갈매기의 기, 북입니다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북아리지 왜 북이냐고. 북이 부산의 북, 갈매기의 가에서 그 북아리지 와 그 북이고 이러면은
0: 와.
1: 부산 기르기니까 북이 아니다. 그래서 저기 그 첫 글자와 끝 글자를 이렇게 북한 아니면 조금 어감이 안 좋으니까
0: 거기 be honest 솔직히 말하세요 be honest 안경 벗고 던지고 싶었죠
1: 뭐라고요?
0: 안경 벗고 던지고 싶었죠 그분한테
1: 약간 그 저기 조용히 진실의 방을 데리고 싶었지만 그분이 마동석이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달달달 아니야 나 부산 갈매기라고
0: 그런 분이면 좀 참아야 되죠
1: 그렇죠 제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살기 위해서
0: But you know, they say being too aware of everything, having too much 눈치 can be exhausting. And they also say that when you're not aware enough, everyone around you gets exhausted instead. Either way, it's not easy. 눈치 너무 있는 거, 너무 없는 거, 이 밸런스 쉬운 건 아닙니다.
1: 맞아. 이게 또 뭔가 너무 빨라도 그 눈치가 빠르니까 피곤하고.
0: 맞아요.
1: 너무 없어도 그럼 또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지고 하니까.
0: 그쵸.
1: 근데 민선배.
0: Yes.
1: 그거 아직 그거?
0: 뭐요?
1: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그 점심 메뉴 통일. 근데 이제 다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나 김치찌개 했는데 갑자기 그럼 저는 제육덮밥 먹겠습니다. 아니면 꼭 특이한 메뉴 있잖아.
0: 네.
1: 갑자기 막 다 이렇게 통일해가지고 막 시키려고 하는데 그래 저는 냉면 먹겠습니다. 이런 느낌.
0: 커스텀 걸고 그쵸?
1: 맞아. 그럴 때 진짜 눈치 없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딱 회식 가가지고 딱 민선배가 어, 보기 그 오늘 날도 더운데 다 같이

0: 냉면으로 통일할까? 하지만 나는 고구장에 전에 손대고 퍼먹겠습니다. 요즘 레슨디고 오빠.
1: 저는 너무 NG라서 이런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0: 오 진짜?
1: 네.
0: 그 미국은 어때 민선배?
2: Well, in the U.S., being clueless can look a little different, I guess. So if someone makes small talk, like they ask you, "Oh, beautiful day, isn't it?" and you just say, "Yeah."
0: Oh.
2: And leave it just like that. Uh-huh. It can come across as a bit awkward, right? And also, shouting "excuse me" across a restaurant to get a server's attention isn't great either. Standing too close to somebody in line, that's also a quick way to invade their personal space. So having this kind of nunchi, I think it's a little different from being here in Korea. Nunchi here in Korea.
0: Nunchi here in Korea?
1: 그것만 알아듣지.
0: 맞아. 조금 편하게 좀 이렇게 보기를 위해서 좀 해줘라.
1: 그냥 일단 small talk 할 때 특히 사람이 좀 이 사회상 좀 없는 분들도 가끔씩 있잖아요.
0: 맞아.
1: 오늘 날씨 너무 좋다. It's a beautiful day, isn't it? 근데 옆에서
2: 네.
0: 맞아.
1: Right. 이런 것도 좀 눈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0: 근데 약간 네. 그거는 눈치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엄청난 내향인일 수도 있어. 속에서 막히서 그쵸 부장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 오늘 했잖아요. 그래서 막장 네.
1: 그렇게 나와야죠.
0: 근데 지민섭이 내가 어떨 때를 느끼냐면은 제가 초반에는 이제 시민들의 인터뷰를 많이 했거든요.
2: Yes.
0: 그럼 막 신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오셨어요? 놀러 오셨어요?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네 완전히 가족들이랑 와가지고 날씨 네. 너무 좋고 놀러 왔잖아요. 뭘 시켜야하는데 놀러 오셨어요? 네.
2: 네.
0: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2: 가족.
0: 어디 가실 예정인가요?
2: 집.
0: 밥 먹으러요. 맛있게 드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뭐 티키타카가 되면 좋은데. 미국집 이렇게 예약부터 끝내면은 난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 민선배.
2: But, Boogie, you have to understand. Everybody cannot be on your level. 다들 Boogie 똑같은 레벨을 할 수는 없잖아요.
0: 아니, 나에게 말을 걸어줬잖아. 네. 그것은 나와의 토킹 어바웃을 시작하겠다는 거잖아.
2: 그렇죠.
0: 그럼 나와 하루 종일 떠들겠다는 어떤 그런 약속이 신호를. 된 건데 그치, 시그널을 받은 건데 왜 대를 끊으려고 했냐는 말인 것이지.
1: 근데 Boogie 생각은 그렇는데 사람은 진짜 그냥 소셜 룰로 그냥 뭐 이렇게 날씨 좋죠. 왜냐면 너무 조용하면 좀 그게 더 어색하니까. 네. 그렇게도 이해할 눈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0: 난 그래서 눈치 있는 민선배가 좋아.
1: 그렇죠. 저 눈치 많습니다.
0: 그러니까.
1: 보기도 눈치? Not bad.
0: 맞아.
1: 네.
0: 나 눈치.
1: Not bad.
0: 좋으면서 그래.
1: 자, 그러면 눈치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0: 눈치.
1: 이게 눈치 이 단어가 딱 이렇게
0: 나 느낌했어 민선배.
1: 뭔데요?
0: 그러니까 뭔가 눈을 이렇게 굴리는 느낌이잖아.
1: 네네네.
0: Moving eyes.
1: 땡입니다. 여러분. 네. 자 눈치 보통 사람이 없다라고 많이 말하거든요.
0: 눈치 없다 맞죠?
1: 네. 그래서 너 진짜 눈치 없다. You are so clueless.
0: Clueless.
1: You are so clueless라고 합니다.
0: Clueless가 네. 무슨 뜻인데 민지?
1: Clueless가 눈치 없다 말이거든요.
0: Clueless 네, 자체가 눈치 없다.
1: You are so clueless. 너 진짜 눈치 없다. 네.
0: You are so clueless.
1: 그렇죠. 그리고 눈치 좀 채. Take a hint. Take a hint.
0: Take a hint.
1: 계속 힌트를 주는데 왜 안 받아줘? 제발 이 힌트를 가져가.
0: 진짜 그래 너무 골치 아파.
1: Take a hint라고 하죠. 네. 그리고 분위기 좀 읽어봐. 분위기를 좀 파악해.
0: 분위기를 읽어라.
1: 그거를 분위기를 좀 읽어라 라고 할 때 read the room이거든요. 그래서 네, read the room. 그래서 너
0: 룸은 방 아니에요?
1: 룸은 근데? 방인데 이게 방의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 그쵸. You can't read the room. 왜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해? Why can't you read the room? 이렇게 사람들 많이 하죠.
0: Read the room.
1: 네.
0: 근데 민준아 궁금한 거 있어.
1: 네.
0: 왜 한국에서는 야든지 센스 있다 이런 말 쓰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눈치 있다 이런 거를. 그럼 you're so sense 이러면은 센스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 근데 그 센스가 좀 한국 의미랑 좀 달라요. 센스에서 common sense에서 나거든요.
0: Common sense?
1: 네, common sense.
0: 그래서 기본 상식 이런 건가?
1: 그렇죠. Have some common sense. 그렇게 말하면 된다. 그냥 sense라고 하면 우리 센스 다섯 개 있잖아요. Sight, touch, smell, hear. 또 뭐였지?
0: 오감이니까 파이브 센스.
1: 그렇죠. 나 방금 센스 네 개 말했는데 여러분 나 마지막 센스 뭐죠? 알려주세요. 샵 9050 카카오톡이나 너튜브 댓글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0: 이걸 알려달라고? 그러면 미소분 그 센스

0: 하고 뜨는 것도 어떻게 보면 콩글리시네.
1: 그렇죠, 콩글리시죠.
0: 센스 있다 이게.
1: 네, 센스 있다 콩글리시입니다.
0: 제가 영어 줄 알았는데.
1: 자, let's get it. Boogie's in the house. Time for Boogie Quiz.
0: 회실에 들어갔는데 아 뭔가 비수가 내려오고 진짜 분위기가 싸늘해 싸늘해. 괜히 농담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조용히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분위기를 파악하다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1: You walk into a room and immediately pick up on the mood. Everybody is serious, so you decide not to crack a joke. So quiz question for the day. What's the English expression for 분위기를 파악하다? 아까 저의 설명을 잘 듣고 있었으면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 초이스 세 개입니다. A, open the door. B, read the room. Or C, clear the air.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보내줘 보내줘.
1: 자, 여러분 time for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네, 시효정의 시간이 왔는데.
1: 오, 늑처는 내 시효정이다.
0: 근데 여기서 이제 클루더스 얘기가 나왔잖아요.
1: 맞아요.
0: 이 보니까 이거는 읽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 좋아가지고
0: 이 우리 낙지연이님께서 이제 클루가 증거나 실마리, 이게 이제 단서를 뜻하는 거거든요. 레스를 붙여서 실마리를 못 잡는다. 그러니까 오. 눈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라고 물어봤는데요.
2: 그렇죠.
0: Is it right?
2: 탐정들이 뭐를 이렇게 뭐 범죄를 이렇게 지른 거를 뭐 좀
3: 조사 같은 거
2: solve 하고 싶으면요 클루를 찾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이거 보드 게임도 있어 클루라고.
2: 그렇죠, 클루라고 포 그 보드 게임도 있는데
1: 어떻게
2: 찾으면서 그거를 뭐지 그 범죄자를 찾는 네네. 건데.
3: 그렇죠, 그렇죠.
2: 클루를 못 읽으면
3: 아하.
2: 그렇죠, 그걸 이렇게 solve 할 수가 없잖아요.
0: 맞아요. 네. 단서를 못 찾는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1: 오, 약간 좀 이맥상통한 걸.
0: 그니까요. 비슷해요. 그래서 clueless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근데 그렇게 치면 우리 내시우 정도 clueless잖아요.
0: 아니 이제
1: 항상 좀 눈치가 없잖아. 이럴 때만 맨날 덥게 하고 비오게 하고.
0: 아니, 아니, 아니. 이번에 좀 달라요.
1: 진짜?
0: 이번에 좀 다르니까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기에게 굉장히 최적화된 날씨였습니다. 좋지 않았나요?
1: 아, 오늘 저들에게 수고했습니다.
0: 오늘은 진짜 덕분에 이제 it felt much cooler. 그쵸, 이제 시원한 하루였습니다.
1: 맞아.
2: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1: 왜? 그러니까 타임. 아니 민선배도 그렇고 내시경도 그렇고 더울 때 팔 벌리면은
0: 네네네.
1: 개드렁이 사이로 치는 그 바람 다 느껴봤잖아.
2: 네. 저도 그래서
1: 얼마나 시원해. 근데 왜 나한테 공감해 주지 못하는 것이야? 왜 이렇게 다들 눈치가 없는 것이야?
0: 네, 우리 피디님 팔 좀 그만 올리라고. 네,
2: 이게 팔 아닙니다.
0: 날개. 자, 이제 날씨를 해야 돼요. 날씨를. 자, 내일의 소식을 알려드릴 텐데 내일은요 오늘보다 더 시원합니다. 왜냐면 tomorrow will be low of 19 degrees and high of 26 degrees. 그래서 그동안 30도였잖아요. 오늘도 30도 이하였지만 내일도 30도 이하겠다. 그리고 하늘 상태는 cloudy all day long.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외선 지수가 팍 낮아지니까 훨씬 더 시원하겠습니다.
2: 다행입니다.
0: 네, 그래서 이번 주 날씨를 조금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시원합니다. 이번 주는.
1: 여름 끝난 거야?
0: 아니요.
1: 아니야.
2: 고생했습니다. 날씨가 좀
1: 가려는데.
0: 이번 주는 그렇고요.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긴장하시고요.
2: 맨날 모른대.
0: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어 표현을 가져왔는데
1: 뭔가요?
0: Come rain or shine. 이 뜻을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던데 이게 예문으로 I go for a walk every day, come rain or shine. 이렇게 쓰더라고요.
2: 네.
0: 비가 오든 말든 매일 산책을 해요.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시선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1: Yep,
0: yep.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2: 네.
1: Observatory.
2: 네. 자, 낙지연이 말입니다. 우리 보기만 힘들지 않다면 난 어떤 날씨라도 좋아.
1: 진짜요?
2: 야, 이런 팬들 어떻게 만들어요, 보기?
1: 근데 저는 한겨울이 좋은데 괜찮을까요?
2: 자, 수고했습니다, 날씨 오죠.
0: 바이.
1: 바이바이.

0: 부기야. 우리가 올스타에서 손흥민, BTS, 부기
1: 렛츠고!
0: 이거 한지가 지금 몇 년째야? 26년도 지금 검색어 순위 지금 몇인지 한번 보자. 자, 보자. 부기. 이봐 이봐 이봐 이거 뭐야 이거. 어? 봐봐. 부기. 부종으로 인하여 부은 상태를 말한다. 이거 부기가 부은 거 말하는 건가?
2: 아니 선배. 그게 아니라 대만 가서 팬미팅도 하고 우시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올스타하고 지금 글로벌 해져가지고 6개월 뒤 스케줄이 지금 벌써 잡히고 있어.
0: 아, 인정 인정. 우리 부기 작년에 뭐 상도 많이 받았고 대만 팬미팅도 하고 진짜 대박이었지. 그럼 부기야, 올해는 뉴욕 뭐 할리우드? 오! 올스타로 더 글로벌 해줘보자고 부기.
2: 아, 너무 좋아. 아, 맞아 맞아. 내가 민선비한테 말 많다고 맨날 이거 부리는 잡히긴 하지만 우리 부스타들하고 더 소통하고 더 재밌게 한번 나눠볼 테니까 어떻게 민선배 부기랑 나눠놓을 준비돼 있어? 팔로우 팔로우 미 렛츠고.

0: 손님이 BTS
1: 보기 렛츠고 에이요 부산지에서 또 길드로 만족하시오 합다 클로로로몰 대체리 꿈꾸는 해방갈매기 포기의 클로로몰 성장 대원장 허리베 저 프로젝트
0: 전 세계 입덕을 유도할 미래 글로벌 슈퍼스타 야마가맥의 부기를 키우는 성장 훈련소 올스타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그냥 훈련소가 아닙니다. 으흠. 매너부터 배운다.
1: 매너스 메이커스 시글
0: 상업의 영어도 챙긴다.
1: 시추션 잉글리시 10주
0: 글로벌 감각은 필수.
1: 글로벌 센서
0: 문화 첫째. 문화 끝났어요? 문화 이해도 풀 세팅.
1: 컬처 오케이
0: 올스타 엔터의 철저한 매니지먼트 아래 부기가 매주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1: 아 네. 민준비
0: yes.
1: 시작이 좋지 않은걸 오늘 좀 약간 부랴부랴네.
0: 네. 아 근데 부기 특히 요즘
1: 언제?
0: These days right now 부기가 좀 한 단계 이거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1: 왜요?
0: 왜냐면 진짜 우리 세그먼트 말로 지금 손흥민 BTS 부기잖아요. 지금 여기 3명 중에 제가 확실히 알고 2명 이 두 그룹 두 그룹으로 해야 되나?
1: 두 그룹?
0: 지금 글로벌 스테이지에 서 있습니다.
1: 오!
0: 손흥민 선수는 지금 월드컵에 있잖아요.
1: 그치.
0: BTS는 지금 콘서트 투어 중이고
1: 그치.
0: 북이는?
1: 부어있지. 땡땡 부어있지. 힘들어 부었지.
0: 네, 뭐 부어있는 것도 쉬운 일 아니죠.
1: 아, 아니야 근데 민선배 이번에 네. 그 부산에서 BTS 이제 공연했었잖아요.
0: 네.
1: 그때 또 내가 열심히 부기를 널리 알렸다고.
0: 어, 부기 사직 갔어요?
1: 아니 사직은 내가 못 가고 저기 이제 부산역으로 많이 오잖아요 외국인들이.
0: 네, 네.
1: 이제 기차 타고 오기도 하고 비행기도 또 이제 제트 타고 오니까 그래서 부산역에서 그 웰컴 센터가 있었는데
0: 네.
1: 거기서 또 한복 다 입고.
0: 네.
1: 이 3개국 가면서 사람들 맞이해줬지.
0: 오.
1: 헬로, 따자하오. 하고 막, 오하요. 이러고.
0: 네.
1: 다, 내가 다 해줬지. 그리고, 셀루, 그레시아. 이러면서.
0: 와, 일단 헬로는 확실히 여러 언어로 안다.
1: 그럼. 민선배.
0: 네.
1: 기본적으로, 이제 사진 찍을 때 원, 투, 쓰리 알아야 되고. 이, 을, 산, 이, 진, 이, 산. 오노, 도, 스, 드레, 스.
0: 잘한다, 잘한다.
1: 아, 그럼.
0: 네. 근데 오늘 영어에 집중합시다.
1: 아,
0: 아시겠죠? 네. 아 근데 이 문자 읽고 넘어갈게요.
1: 아 너무 좋아요.
0: 낙지연님 팔로워 메시지입니다. 나 겨울 무지 좋아해. 부기 시원하고 부기도 덜 힘들고.
1: 진짜?
0: 네.
1: 근데 항상 그 겨울에 저 보러 오는 팬들이
0: 네.
1: 어떤 느낌이냐면은 허부기 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0: 여러분 부기가 여러분 따뜻했으면 좋겠다고
1: 맞아.
0: 마음 전달드립니다. 겨울 때는. 자 그럼 오늘의 미션은 어떻게 됩니까?
1: 떼떼떼떼떼떼떼떼
0: 그 아니잖아.
1: 그럼요.
0: 우리 연습했잖아요.
1: 보여줘요.
0: 떼떼떼떼떼떼
1: 어, 잘한다. 아, 우리 미션이 잘한다.
0: 감사합니다. 네.
1: 어, 이상하다. 하우님 목욕탕에 빠진
0: 근데
1: MG 어디?
0: 잠깐만 이거 이해하는 사람 저하고 부장님밖에 없습니까? 지금 스튜디오에?
1: 근데 미션이 이거

0: 나도 원고 받았을 때 네. 이게 뭐야 이랬거든. 엄청 옛날 그거라던데.
1: 작가님! 작가님!
0: 작가님!
1: 왜 저만 이해했죠 이거?
0: 저희 네. 이거 보시는 연령대가 몇 살인가요?
1: 여러분 주주클럽!
0: 이건
1: 주주클럽!
0: 주주클럽이 뭐야 민정비?
1: 이거 뭐지 그 개콘에도 이 코너가 아 어떡해.
0: 부끄럽다.
1: 아 나 완전 부끄럽다 지금.
0: 나 너무 부끄럽다.
1: 자 근데 때 뭐요? 왜요?
0: 아,
1: 뭐요? 왜요?
0: 이 떼떼거린 이유가 그 노래가 아니라 그때 해가지고 목욕탕에 빠진 MG. 그래서 부스타 나랑 목욕탕 가지 하늘래.
2: 어 좀 이상하다.
0: 어, 왜요?
2: 네 모르겠어요.
0: 내 네, 빵빵 잘 밀어줄게.
1: 아 요즘 그렇게 이렇게 서로 물어보나요?
0: 어떤 거?
1: 뭐 나랑 목욕탕 갈래?
0: 어 그건 아니긴 한데 보통 이제 마음 때 밀어 갈래 이렇게 해서
1: 네. 네.
0: 새 사람을 태어나는 것처럼.
1: 네.
0: 아, 근데 요즘에 그 MZ 세대가 민선배 네. 목욕탕에 푹 빠졌던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1: 아 맞아요. 요즘 MZ 세대가 목욕탕에 푹 빠졌다.
0: 맞아.
1: You know what used to feel like old-fashioned, right? These bathhouses, 목욕탕 has become a very trendy wellness experience.
0: Mm.
1: Some people even join social sauna groups and enjoy saunas with complete strangers. 모르는 사람끼리 함께 사우나를 즐기는 소셜 사우나도 인기라고 합니다.
0: 소셜 사우나?
1: 소셜 사우나라고 하는데요.
0: 오, 독특한데?
1: 나 여기서 지금 나 이거 선 끌게요. 나는 못해 이거.
0: 아 근데 민선이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게
1: 네.
0: 그 이제 사우나가
1: 네.
0: 이제 그냥 이제 이렇게 목욕탕 들어간 사우나도 있지만 그 이제 찜질방 찜질방
1: 네.
0: 거기서 또 이렇게 노는 게 있거든요.
1: 아.
0: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20-30대들은
1: 네.
0: 이제 자연 속에서 이제 이동식 사우나
1: 네.
0: 이런 것도 참여하기도 하고 좀 러닝 유행하잖아요.
1: 맞아요.
0: 러닝 탁 뛰면은 땀 나고 찜찜하잖아. 딱 이제 목욕하고 씻으면서 이렇게 숨 쫙 쬐고 사우나는
1: 네.
0: 또 마무리로 이렇게 하루의 마무리로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네. So bathhouses used to be just places to get clean, but these days many young people see them as a way to relax and recharge. And for many young people, it's become a fun place to make unique memories and share new experiences.
0: 너무 좋다. 딱 그지. 스마트폰 잠깐 내려놓고 뜨거운 몸을 몸. 쫙 담가가지고 말이야 민선배.
1: 완전 아저씨 소리인데.
0: 민선배.
1: 네.
0: 갈매기다 보니까
1: 네.
0: 물에 이렇게 들어갈 좋아해서 그래.
1: 그렇죠.
0: 아무튼 그런지 그런 쉬는 시간들이 새로운 힐링 콘텐츠가 된 셈인 거죠.
1: 네.
0: 그죠. 근데 진짜 신기하긴 하죠.
1: 그렇죠.
0: 모든 것들이 MZ들에게는 이제 하나의 콘텐츠가 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 어떻게 했어 민선배.
1: 또
0: 이 부기가 바로 한번.
1: 가야죠.
0: 해봐야겠죠.
1: 그러니까 가야죠. 그렇죠.
0: 가야지.
1: 근데 생각해보면요. 부산은 원래 목욕 문화의 도시거든요.
0: 오?
1: So, Busan has always had a rich bath culture. From the Dongnae Hot Springs to the Haeundae Hot Springs, bathhouses are a part of our city's identity.
0: 오, 맞아. 사실 민섭이 이거 업로드가 안 돼서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1: 네.
0: 제가 얼마 전에 또 부산의 핫플인 또 사우나 몇 군데를 갔다 왔거든요.
1: 오, 갈매기들도 입장 가능하네.
0: 그래서 약간 이상 사우나를 들어갔는데
1: 네.
0: 약간 훈제 갈매기 구이가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게 땀을 빼는 건데 왠지 그 기름기를 빼는 느낌이 들어서
1: 뭐 좀 고소한 냄새가 나네.
0: 아니야. 그렇게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거든요.
1: 아 갑자기 그거 먹고 싶다. 그 하야니스 치킨 라이스 있잖아요.
0: 미즈베
1: 죄송해요.
0: 타임 나 기분이 안 좋아졌어.
1: 네네네 컨티뉴 보기.
0: 아 아무튼 그 현재 이렇게 부산에서 영업 중인 목욕탕이 총 몇 군데지 아세요 민섭에? 몇 군데일 것 같아요? 부산 내에서
1: 좀 많을 것 같은데 뭐. 한 300?
0: 300?
1: 300개 정도는 있겠다.
0: 아, 민선배 네. 놀라지 마요.
1: 몇 개인데요?
0: 646곳!
1: 오 마이 굿니스!
0: 진짜 많죠?
1: 진짜 많다.
0: 아, 그래서 요즘에 또 부산에도 외국인도 많이 놀러 오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한국 와가지고 김치 먹고 또 한복도 입어보고 감천 문화마을 돌아다니고 광안리 한번 보고 드러쇼 한번 보고 막 다 했는데 여기다가 내가 추가했으면 좋겠는 거 바로 부산 목욕탕 체험! 완전 좋겠죠?
1: 이것도 진짜 한 콘텐츠 될 것 같아요.
0: 맞아. 다들 와가지고 양머리하고
1: 네.
0: 딱 몸 지지고 얼마나 좋아.
1: 진짜.
0: 딱 그 계란에다가 식혜 탁 먹으면 그대로 그냥 막 아따마 이게 막 인생이다야 이러면서
1: 계란은 사이다 아닙니까?

0: 민선배.
1: 네.
0: 그거는 예전에 민선배 때 어렸을 때 기차 탈 때 먹던 거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아 맞네. 기차에서는 뭐 계란이랑 사이다고.
0: 민선배 나 좀 부끄러워졌어. 아까 떼떼떼떼 할 때부터.
1: 아 여러분 진짜 모르니까 떼떼
0: 떼 나올 것 같아.
1: 아예 부장님 그 노래 찾아보세요. 진짜 그렇게 부른다 말이에요.
0: 민선배 네. 떼떼 할 때마다 진짜 묵은 떼처럼 오래된 노래인 게 느껴져요.
1: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부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목욕하러 가볼까요?
0: 잠깐 여기서 목욕하는 거야? 하나도 부끄러운데?
1: 아 그런데 외국인들에게 한국 목욕탕을 소개하려면 뭐 우리도 먼저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렇죠, 보기?
0: 맞아.
1: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국 목욕 문화 OX 상식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0: 오.
1: So I'm going to read the question in English and Boogie, tell us if it's true or false. 우리 부스타들도 see if you can get it right as well. Okay? 그래서 제가 영어 문장을 읽어드릴 건데요. 보기는 O인지 X인지 자 보기 들고 있죠. 여러분도 우리 부스타들도 함께 같이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OX 퀴즈 나갑니다. 잘 들으세요. The famous Italian towel was invented in Italy. So in other words, Italy is the birthplace of the Italian towel. True or false? 자, 보기 일단 제 말 해석 한번 부탁드립니다.
0: 어, 네.
1: 네.
0: 일단 이태리 타올에 대한 얘기거든요.
1: 오, good catch.
0: 근데 또 이태리 타올이 그 때 밀 때 많이 쓰는 타올이잖아요. 다 그거.
1: Sure.
0: 먼저 알죠.
1: Sure.
0: 근데 다른 말로
1: 네.
0: 이태리에 있는 birthplace.
1: 오, birthplace. 이까지 들었어요.
0: birthplace.
1: 네.
0: 그 태어난 장소인가요?
1: 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0: 아, 진짜?
1: 네.
0: 아, 태어난 장소.
1: 그래서
0: 아 이태리 타올이어서 맞다 아니다 그쵸?
1: 일단 그렇게 보면 이해했으면 O입니까 X입니까?
0: 근데 이게 민선이 내가 알기로는
1: 네.
0: 이태리 타올이 이태리에서 있는 그게 아니라 이태리에서 수입한 그 타올 제조를 알고 있거든. 그리고 이게 맞다고 봐야 되나 아니라고 봐야 되나?
1: 일단 부기가 아는 것으로 합시다. 저는 여기서 더 이상 힌트 안 줘요. 그 부기가 사실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0: 그럼요. 나는 모르는 게 없어. 자취식의 대왕이거든. 일단 거기서 태어난 타올은 아니니까 볼스
1: False.
0: 띠링. 이야
1: 맞습니다. 자 우리 부스타분들도 너무 잘 맞추네요. 우리 닥터 수님, 데니리님, 낙지연이님, 우리 룰루푸님 하고 레이초 비님요 false 해가지고 와 설명까지 보냈습니다.
0: 혹시 진짜?
1: 레이초 비님 목욕탕 운영하십니까?
0: 내가 설명 맞았지.
1: 네
0: 맞아.
1: 유명한 이태리 타올은요 이탈리아에서 이 뭐지 그 발명됐다고 사람들 많이 생각해요. 왜냐면 이름이 이탈리 타올이니까.
0: 맞아.
1: But the Italian towel was actually 그럼 어디서 만든 줄 알아요, 보기?
0: 만든 건 한국이고.
1: 네.
0: 그 이제 이태리에서 그 재질만 수입해와서 이태리 타올인 걸 알고 있어요.
1: 맞아요. 일단 이름이요. The name is because it's made from viscous yarn imported from Italy. 맞습니다. 비스코스 이렇게 원사로 만들어서 이탈리아에서 온 거거든요.
0: 맞아.
1: 네. 그래서 이태리 타올인데 근데 이태리 타올 처음으로 어디서 만들어졌냐면요. 바로 혹시 보기 초읍동이라고 아세요?
0: 초읍동 알지.
1: 초읍동 어디 있죠?
0: 초읍동이 저기 저쪽이 중국 쪽에 있잖아.
1: 어느 도시에 있죠?
0: 부산에 있지.
1: 맞습니다. 여러분, 네, the Italy Tower, Italy Tower이요.
0: 미선배 자꾸 정체성이 헷갈리는 것 같아.
1: 네.
0: 이태리라고 할까 이리리라고 할까 정하고 같죠.
1: The Italy Tower.
0: 어, 오케이. 아, 타올도 영어로 해주지 그러면.
1: 네, the Italy Tower.
0: 오케이, Italy Tower
1: was actually. Right here, invented right here in our city of Busan in 초읍동.
0: 오, 진짜?
1: 네, 1967년에 부산 초읍동에서 처음 발명됐대요.
0: 오, 진짜?
1: 맞습니다.
0: 아니, 부산이 최초인지 몰랐네, 이거.
1: 부산의 목욕탕 문화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0: 아.
1: 자, 북이 일단 첫 번째 퀴즈 맞췄습니다.
0: 좋아.
1: 자, 두 번째 OX 퀴즈 나갑니다. 아.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0: 응?
1: 동네 hot springs
0: 응?
1: have a history of more than 1,000 years. True or false?
0: 동네 온천.
1: 네. 오, 동네 핫스프링스. 동네 온천입니다. Good.
0: 근데 동네 온천.
1: Continue. Yes.
0: 오래 되긴 했단 말이야.
1: 오, okay.
0: 근데 more than 10이 난다. 1,000 years이잖아.
1: 일단 제가 다시 해볼게요. More than 1,000 years.
0: 그러니까.

0: 천년 전부터 있었냐?
1: 천년 전 오.
0: 어 천년 전? 어 천년 전까지 아닌 것 같은데.
2: 그래서 엑스로 갈 겁니까?
0: 천년 너무 멀다. 자, 엑스.
2: 엑스. 일단 울루포님도 엑스라고 보냈네요. 자 일단 답은 계속 들어오긴 한데 자 북인의 엑스 정답은요?
0: 정답은 어?
2: 정답은 오입니다.
0: 진짜?
2: 오, 네.
0: 진짜 천년이 넘었어?
2: 동네 온천은요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0: 대박이다.
2: The first record of the 동네 hot springs goes all the way back to 683.
0: 뭐야 683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2: So that means 지금 그러면 지금 뭐죠? 2026년이잖아요. 2026년. So that means it's over 1,300 years old and one of the oldest hot springs in Korea. 683년 신라시대의 기록이 남아있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 중 하나라고 합니다.
0: 이점이 나는 683년 전이라고 이랬거든. 그게 네. 아니라 진짜 683년도에 기록이 돼 있는 거잖아. 미쳤다.
2: 그쵸. Crazy, right?
0: 진짜 미. 네. 나 방금 험한 말 나올 뻔했어. 허무. 허무 완전 대박이잖아.
2: 네.
0: 너무 놀랐어.
2: 그 정도는 아닙니다.
0: 아니 민선배 생각해봐. 천년 넘게 된 온천이 우리 네. 부산에 있는 거잖아.
2: 그쵸.
0: 그 천년이라고 하면은 거의 그냥 살아있는 유물 아니야.
2: 맞아요.
0: 우리 유물로 씻는 거네.
2: 부산 목욕탕 문화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문화보다 맞아. 역사가 이 정도입니다.
0: 죽인다.
2: 마지막 OX 퀴즈 나갑니다.
0: 허잉.
2: 잘 들으세요 보기.
0: 어디 좋아요.
2: Automatic back scrubbing machines were developed here in Busan.
0: 응?
2: True or false?
0: 이 선배.
2: 네.
0: 나 이거 좀 잘 알고 있어.
2: 진짜요?
0: 그럼.
2: 뭐라고 했는데 제가?
0: 이거 오토매틱 백 스크러빙 머신.
2: 바로 완벽했습니다.
0: 그죠. 완전 그잖아. 오토매틱 자동으로.
2: 예?
0: 백 스크러봉. 백 스크러빙. 백
2: 스크러빙. 백 스크러빙.
0: 뒤를 이렇게 스크럽해주는.
2: 네.
0: 머신 기계.
2: 네.
0: 이제 그잖아. 자동 때밀이 기계.
2: 맞아요. 자,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일단 스테이트먼트가 문장이 were developed in Busan.
0: 근데 부산에서 개발한 내가 알기로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자, 북이는 O로 보냈다.
0: O.
2: 닥터 수님은 O로 보냈는데 다니님은 X로 보냈다. 네.
0: 차원인가?
2: 자, the back scrubbing machine, the automatic back scrubbing machine was invented here in Busan. 정답은요? 오, 맞습니다.
0: Oh yeah.
2: 네, 북이 good job. The automatic back scrubbing machine was developed in 사상구 here in Busan.
0: 오, 사상구에서.
2: 사상구에서 발명됐대요. What's even more interesting that it's still being made there today. 네.
0: 진짜?
2: 지금도 현재 아직 만들고 있대요.
0: 진짜?
2: Yeah, and the company still provides maintenance and repairs. 그리고 만든 회사가 아직 AS도 해주고요. 와.
0: 대박이다.
2: 진짜. 저는 한국 이따 목욕탕 아예 시작부터 이거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0: 근데 이미 그거 알아요?
2: 뭔데요?
0: 이 때밀이 기계가 네. 경량권에만 있었대요. 그 위쪽으로 가면 위쪽 사람들은 모르고
2: 네.
0: 이 밑에 쪽 사람들이 많은 거야.
2: 네.
0: 그래서 이제 아빠들이 가가지고 네. 이제 애기들 이렇게 때민 다음에
2: 맞아요.
0: 애기들 못 밀어주잖아.
2: 네.
0: 그러니까 이제 팔이 민 다음에 본인이 파워 줬잖아면서.
2: 근데 one question, I'm curious. 전 써본 적 없거든요.
0: 오!
2: 이거 등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0: 등에만?
2: 네.
0: 이제 만들어진 거는 이제 자동 때밀이 기계이기 때문에.
2: 그렇죠.
0: 이제 가끔씩 이제 등에서 벗어서 어깨라든가,
2: 네.
0: 이제 허벅지라든가.
2: 아니 혹시 거기 얼굴 되는 사람이 있을까봐.
0: 안돼. 네. 그럼 너무 위험해. 때밀이 자체가.
2: 왜냐면 분명히
0: 않아.
2: 우리 집에도 가끔씩 저희 집에 이 기계 있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띵띵띵 이렇게 동그랗게 밀어주는 거.
0: 브러쉬하는 거?
2: 네네, 브러쉬. 그 로테이팅 브러쉬.
0: 이제 그거는 브러쉬잖아. 이거는 얼굴 완전 브러지스.
2: 너무 잘 될 것 같아서.
0: 안 돼.
2: 와우, 북이 일단 true or false 문제 3개 중에 2개는 맞췄습니다.
0: 네. 근데 아쉽다.
2: 네, 좀 아쉽다.
0: 내가 부산의 역사를 너무 무시해버렸어.
2: 자, 이거 문제 왔는데 우리 뉴제미치님 저거는 온몸도 됩니다라고 하네요. 봐봐요, 온몸이면 the face included.
0: 아니야, 그래도 민선배 얼굴은 너무 위험해. 손으로 이렇게 잘 불린 다음에 살살 관리해줘야지.
2: 저는 손 믿지 않고 기계를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0: 여러분들.

0: 때문에 저기 민선배 얼굴 얻을 수 있습니다.
1: 자, 근데 북이 좀 많이 배웠죠, 그렇죠?
0: 그럼.
1: 네.
0: 아, 근데 진짜 민선배랑 이렇게 문제 풀어보니까 천년 전부터 있던 그런 역사의 공간이기도 하고,
1: 네.
0: 최초로 만들어진 게 많잖아요. 맞아요. 이틀 타월도 그렇고,
1: 네.
0: 또 그 이틀 타월을 달아가지고 등을 밀 수 있게 된 오토매틱 맥스크러빙 머신도 네. 있고,
1: 다 여기서 이 부산에서 이게 발명됐으니까, 그렇죠?
0: 맞다, 민선배 그것도 있어.
1: 뭐요?
0: 그 예전에 유명했던 웹툰인데요.
1: 네.
0: 목욕의 신이라고 해요. 목욕의 신이라고 약간 목욕탕에서 완전 돔처럼 엄청 큰 그게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그게 만화로 그려졌는데 그 만화의 모티브가 바로 부산에 있는 온천.
1: 이야.
0: 장난이죠.
1: 진짜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0: 아.
1: 부산 플렉스. Right? 목욕탕 플렉스.
0: 진짜 이 정도면 진짜 부산이 외국인들 목욕 관광 올만하다.
1: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요즘 사실 목욕탕이 많이 좀 없어져서 이 목욕 문화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있잖아요 우리 둘이.
0: 맞아 아쉽긴 하다.
1: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0: 오늘 떼밀러 가요 그러면?
1: 아니.
0: 아 그거 아니요?
1: 아 여기서는 안 되잖아.
0: 자
1: 지금부터 영어로 상황을 하나 줄 테니까 북이가 순서를 제대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0: 아, 제가요?
1: 네.
0: 만약에 제가 잘못된 순서 알려주면 큰일 나는 거네요.
1: 갈게요. Boogie's foreign friend is visiting a Korean bathhouse for the first time. He's so excited that he's about to jump straight into the hot tub without even taking off his clothes. But wait! He has no idea how a Korean bathhouse works. Help Boogie teach his friend the proper Korean bathhouse routine by putting the following actions in the correct order. 네. 자, 부기의 외국인 친구가 한국 목욕탕에 처음 들어왔대요.
0: 오, 처음 왔어.
1: 근데 처음 오니까 옷도 안 벗고 뭐지? 그 탕으로 바로 점프하려고 했는데
0: 아, 이런 새끼 이거 목욕탕이 아니라 이게 선전인 줄 알았죠.
1: 그래서 놀란 부기가 친구에게 한국 목욕탕 이용법을 순서대로 알려주려고 합니다.
0: 어허.
1: 네. 자, 다섯 개 스텝을 줄 건데요.
0: 어, 좋아요.
1: 작가님이 조금 이렇게 섞어서 했거든요.
0: 순서가 아니었구나.
1: 당연히 영어로 드릴 겁니다. 자, A. Get a full body scrub. B. Soak in a hot tub to loosen up dead skin. C. Rinse off and wash your body thoroughly. D. Dry off and enjoy a cold banana milk. E. Strip down in the locker room. 자, 보기 부탁드립니다. 시작.
0: 일단 무조건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 민선배.
1: 네.
0: D야.
1: 뭐야? 아, D.
0: 무조건 D는 마지막에 해야 돼.
1: D. Dry off and enjoy a cold banana milk.
0: 이거를 왜
1: 마지막으로 생각했죠, 보기?
0: 아, 민선배.
1: 네.
0: 또 이 목욕탕에 꽂힌 말이죠. 깨끗하게 밀고 난 그다음에 그게 뽀송뽀송 말린 내 바디와 함께 한 입 쪽 받아 마시는 그 단지 우유. 아.
1: 목욕탕 안 해. 목욕할 줄 안 해.
0: 나이다.
1: 자 일단 저는 뭐 정답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0: 어.
1: 자 일단 제가 노트킹 해드릴게요.
0: 좋아요,
1: 자 일단
0: 좋아요.
1: 북이는 북이 생각에 미디어 팬 죄송하죠 그쪽에 팬이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북이는 D를 마지막 순서로 생각합니다.
0: 좋아.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1: Yes.
0: Strip down이 뭐예요? Strip down.
1: Strip down. 자 E 순서 strip down in the locker room이라고 했는데요.
0: 맞아.
1: Strip down. 아 이거는 북이 정답 안 주고 힌트로 뭐라고 해야 될까?
0: Strip down.
1: 네.
0: 뭐 strip show 같은 거 하는 건가?
1: 네.
0: 목장 가서 약간
1: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0: 하이 하이 하는 그런 느낌인
1: 네네,
0: 건가?
1: 네. 그는 근데 쇼는 아니고요.
0: 아 쇼는 아니고.
1: 네, 쇼는 아니죠.
0: 어,
1: 네.
0: 어디 스트립이라고 하니까.
1: 네. 목 타서 그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0: 왜 민선배 당당하게 걸어가? 당당하게 모델 워킹하면서 시술 들어가란 말이야.
1: 근데 strip down in the locker room. 그러면 이 순서는 뭐 북이 어디에 넣을 겁니다? 넣을 겁니까?
0: 일단 제 생각은 제일 처음으로 가서. 이건 E.
1: 아.
0: 그래서 이제 옷을 벗고 들어가야 되니까.
1: 그렇죠.
0: 라커에다가 옷을 넣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바로 들어가면 되거든.
1: 네. 뭐부터 해야 돼요?
0: 한번 씻어줘야 돼.
1: 아, 오케이.
0: 그래서 C.
1: C.
0: C. Rinse off and wash your body thoroughly.
1: Rinse off and wash your body thoroughly.
0: Thoroughly.
1: 네.
0: 어렵다.
1: Thoroughly. 다음 전 이 단어 처음 보죠?
0: 맞아요, thoroughly.
1: 네, 제가
0: thoroughly.
1: 아니 thoroughly.
0: 넘어가요.
1: 네, 넘어가겠습니다.
0: thoroughly.
1: 네, 그 다음에요.
0: 그거를 때를 밀기 전에 민섭이 중요한 네. 게 뭐냐면은 몸을 불려야 돼.
1: 오케이.
0: 그래서 뜨거운 물에 딱 가가지고
1: 오케이.
0: 이 죽은 피부들을 이렇게 불려내서
1: 오케이.
0: 잘 밀 수 있게 되거든.
1: 그래서
0: B.
1: B.
0: 그치.
1: B가 아까 뭐였냐면 soak in a hot tub to loosen up dead skin.
0: 맞아.

0: 대리석인 죽은 이제 피부들을 이렇게 싹 불려낸 다음에
1: 오케이
0: 불렸으면 어떻게 있어?
1: 오케이
0: 이제 밀어내야겠죠.
1: 그렇죠.
0: 근데 어떻게 풀바디를 해드릴까? 바로 A. 그럼 풀바디 시럽.
1: 자, 그럼 부기 순서가 ECBAD.
0: ECBAD 맞습니다. 아유.
1: 근데 우리 레이초 B님이랑 룰루푸님하고 데닐리님 우리 누제미츠님 다 ECBAD. 야, 역시 여러분 목욕탕 갈 줄 아네요.
0: 아 그럼.
1: 네, 할 줄 아네요. 맞습니다. ECBAD 정답인데요. Strip down in the locker room. Strip down 옷을 벗다 말이죠.
0: 아, strip down 옷을 벗다. 아유, 그쵸? 맞네. 그러면 미션맨이 네. 내가 맡은 거.
1: Exactly. C. Rinse off and wash your body thoroughly. Rinse off. 뭐를 그냥 헹군다. 뭐를 헹구는 거죠.
0: 아니, 헹구는 거죠.
1: 헹군대요. 네. Thoroughly는요 구석구석 꼼꼼하게 말입니다.
0: 오, thoroughly. 네.
1: Thoroughly. B. Soak in a hot tub to loosen up dead skin. 자, soak는 푹 담그다 말이죠.
0: 오,
1: 이렇게 쏙. 하면 몸을 불리잖아요, 그렇죠?
0: 근데 민선배가 말이 된다.
1: 네.
0: 몸을 쏙 담가야 되잖아.
1: 네.
0: 그래서 쏙인 거야?
1: 그래서 아니 그 쏙은
0: 아니야. 아, 그 쏙 아니야?
1: 이렇게 하지 말라고.
0: 왜?
1: 하지 마세요, 보기.
0: 몸을 쏙 담그야 되니까 쏙.
1: Dead skin은 각질입니다.
0: 아, 네. 각질이었어? 죽은 피부가 아니라?
1: 네, 각질이었습니다.
0: Oh my god.
1: A는요, get a full body scrub. 네, 바디 스크럽은 그거죠. 몸을 때밀는 건요.
0: 맞아.
1: 근데 풀 바디 스크럽은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하는 거죠.
0: 그러면 거의 황골 탈퇴겠네요.
1: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순서. 여러분 아마 이거 때문에 목욕탕 가는 분들 분명히 많을 겁니다.
0: 그치.
1: This is a reason why a lot of people here in Korea especially go to 목욕탕 to enjoy that cold banana milk after a warm bath.
0: 근데 민서 이거 약간 파가 나뉜다.
1: 뭐요?
0: 그거 단조우유 말고
1: 네.
0: 삼각커피우유를 마시는 분도 있어요.
1: 맞아, 그 삼각이요. 절대
0: 맞아, 이렇게 뜨는
1: 거 맞아. 그 플라스틱 틀 말고 살짝 그 코너만
0: 맞아. 그냥
1: 이렇게 살짝
0: 뜯어가지고
1: 싹 자르고
0: 어.
1: 아, 그것도 맛있죠.
0: 그치.
1: 네. 자, 그러면 이 정도 부기 잘 알면 마지막으로 실제로 목욕탕 체험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0: 아, 좋습니다.
1: 자, 꽁트 듣고 여러분 영어 표현을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꽁트 큐.
0: 아이 시원하다. 아 이제 그러니 아이 뼈속까지 막 녹아내리는 자. 아 미슈 컴온 마마 마 얼른 뒤로 와봐라.
1: I don't know. That looks boiling hot. Okay. Oh, that's burning. Hey, dude, your face is red as a lobster. 어, 부기, 그게 시원한 사람 얼굴이야?
0: 아, 진짜 망한 것도 모르네, 진짜. 좀만 다 참고 있어 봐봐. 딱 있으면 이게 하면 이게 뭔지 딱 이게 막 필링이 막 느껴진다니까.
1: Okay, all right, here goes nothing. 모르겠다, 한번 해보지 뭐.
0: 아,
1: scorching hot. 완전 불똥이야, 이거. 아, 뜨거. Wait. Oh, wow. This is actually amazing. 진짜 시원하네, 이거. I feel like a whole new person. 와, 진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제가.
0: 맞지. 하자, 이렇게 하면 더 느낌 올게요. 어? 이제 좀 먼저 알겠지?
1: 오.
0: 자, 있나. 이따 해가지고 창문으로 딱 스근하게 들어갔다가 다시 옷장 슥 갔다가 이따 싹 갔다가 이러면은 이렇게 몸이 딱 살아나는 기야.
1: 너 여기 너무 많이 온다, 여기.
0: 어. 자, 민수야 잘 들어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몸이 아따 살아난다 하는 게 알았지? 자, 빨루미.
1: 여러분 어땠습니까? 뭐 진짜 목욕탕 온 것 같아요.
0: 아, 민선배 일로 와봐요. 내 때 좀 밀어줄게.
1: 어, 미안해. 내가 혼자 저기 기계 쓸게요.
0: 아, 왜?
1: 나 저 뒤에 기계
0: 내 채도 밀어줄게.
1: 나 저 내 거 내가 갖다 왔어.
0: 잘한다.
1: 자, 여러분 이 한국말로는요 뜨거운 탕 들어가지만 한국 사람들이 와 시원하다 라고 하잖아. 시원하다. 그래서 분명히 뜨거운 물인데 왜 시원하다고 하는 걸까요? 네, 이건 진짜 궁금합니다.
0: 이게 네. 그 말 그대로 콜드 이 차가운 네. 뜻이 아니라
1: 네.
0: 뭔가 이 답답한 그 피로가 쫙 풀리면서 날아가고 뭔가 이제 막 막혀있던 게 뚫리면은
1: 네.
0: 뭔가 시원 이렇게 좀 이제 그 있잖아 코 풀면 시원하죠. 그게 딱 시원한 거 아니잖아요.
1: 그런 느낌이구나.
0: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내 몸에 있는 노폐물이 딱 팍 이게
1: 그래서?
0: 피로랑 이게 시원하다.
1: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그럼 영어로 시원하다는 뭐라고 할까요?
0: 퀴즈 나간다.
1: A. That's so freezing. B.

0: that's so frustrating, or C, that's so refreshing. 네. 보기 이 정도는 뭐.
1: 아, 이준비. 네. 아, 내 방금 설명했는데 딱 알지. 바로 가봅니까? 맞습니까?
0: 정답. 갑시다.
1: 정답 바로 C. Refreshing.
0: 맞습니다. 여러분, refreshing. 시원하다. 깨어나다 말이죠. 네. 자, 부기, 이 정도 목욕탕 돼서 알면 충분히 외국인들한테 이 목욕 문화를 충분히 쫀초도 살 것 같습니다, 부기.
1: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양치를 안 해가지고.
0: 저도 여러분 좀 때밀겠습니다. 네. 자, 부기, 오늘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자, 다음 주 또 함께 합시다.
1: 네, 겨드랑이 깨끗하게미세요.
0: 여러분, 마지막 썸. 주즈 커피 부릅니다. 나는 나. 여러분, I'll see you in hour number two for 7 o'clock.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3: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4: 영어 하이소.
3: 여긴가? 맞는 것 같은데. 옆이 방송국이고 오른쪽이 편의점. 여기 맞네.
5: Welcome to Wang Bisa Restaurant. How many people are in your party?
3: 파티? 예스, 버스데이 파티. 우리 자기가 내 생일 한 달이나 남았는데 서프라이즈 파티 준비했나 보네. 진짜 뭐야.
5: Birthday party? Congratulations. So, how many are in your group?
3: 그룹? 뭐야. 걸그룹. 진짜. 내가 걸그룹 같단 말인가. 그룹 아니에요. 솔로.
5: Oh, you came alone. Okay, let me show you to your seat.
3: Thank you. 우리 자기가 내 생일 서프라이즈 파티 준비를 도대체 언제부터 한 거야? 떨려. 물 좀 마셔야지. Water, please.
5: Oh, you'd like some water? Sure, we'll bring it to your table.
3: 블링? 뭐야. 블링블링하다고. 참, thank you. 그리고 냅킨 please.
5: No problem, we'll bring it to your table.
3: 블링 again? 진짜 뭐야. Thank you. 내가 그렇게 블링블링한가? 근데 우리 자기는 어딘데 이렇게 안 오지?
6: 여보세요. 자기야, 왜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여기 떡볶이 집에서 지금 30분째 기다리잖아.
3: 자기야, 여기 왕비싸 스테이크 집 여기서 만나기로 한 거 아니야?
6: 뭐라고? 여기 할매 손떡볶이 집인데? 빨리 와, 떡이 다 불었잖아.
3: 아니 자기, 여기 이벤트, 생일 파티, 서프라이즈.
6: 자기야, 빨리 와. 여기 어묵 국물 좀 더 떠놓을 테니까 이따 봐.
0: We'll 배워볼 표현 자리로 가져다 드릴게요. 영어로 뭐라고요?
5: We'll bring it to your table. We'll bring it to your table.
0: We'll bring it to your table.
5: 자리로 가져다 드릴게요는 We'll bring it to your table 혹은 We'll bring it to your seat 라고 합니다. 반대로 카운터로 와서 가져가세요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Please come up to the counter 혹은 You could get it from the counter.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자리로 가져다 드릴게요. We'll bring it to your table.
5: We'll bring it to your table.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0: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1: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0: Let's tune in.
2: 맞다 맞다, All Star.
0: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이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2: 어, 이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0: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2: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이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3: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오시.

0: 임소연의 직역불가.
1: 재밌습니까?
0: 네, 재밌습니다.
1: Are you having fun?
0: 이거 혹시 파는 건가요?
1: 저 파면 그 네. 회사 분명히 망했을 겁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소연입니다.
1: 네, we have 임소연 in the house.
0: 네.
1: For another episode of 직역불가.
0: 직역불가.
1: 아까 이게 희한하게
0: 네.
1: 왜냐면 so she was caressing 말 좀 이상해. caressing 하다 이게 쓰담
0: caressing.
1: 쓰담 그렇죠. 이게 네. 쓰담 쓰담 하는 게 caressing이거든요.
0: caressing.
1: 네네.
0: 네.
1: 일단 우리 부장님 부르고 있습니다. 소연 씨.
0: 네네. 아 수염을 어떻게 네. 오늘 아주 그 이중적인 민수의 표현을 해봤어요.
1: 근데 제 네. 얼굴 보는데 이 caressing 하는 느낌 왜 희한하게 제 얼굴에 이거 뭐 좀 간지러운 느낌이.
0: 아 민수 예쁘다.
1: 뭐 간지래 이상해. 제 얼굴에 간지.
0: 행운행운님이 쿠션 네. 구입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혹시 구입 가능한 건지.
1: 일단 뭐 부산 영어방송 계좌번호 하나 올릴게요.
0: 이거 레어템이어가지고요.
1: 네, 네네네.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네. How are you?
0: 아, 예. How are you? My back hurt.
1: Oh.
0: I was lying last weekend.
1: The whole weekend?
0: Yeah.
1: What happened? Accident or
0: accident 아니고요.
1: 이거 뭐
0: age? No.
1: No age 아니에요.
0: 절대 never age. 그냥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1: 아, 네. 맞아요, 맞아요.
0: 디스크가 조금 이슈가 생겨가지고 네. 네, 시술을 해가지고 멋진 패션을 하고 왔는데 이따 갈 때 보여드릴게요.
1: 그렇죠. 네. 열심히 일한 흔적이죠.
0: 다들 근력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네. 운동을 못 해가지고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근육이 많이 빠져가지고.
1: 아, 네. Hopefully you feel better. 네. 그래도 역시 이 방송인 마인드. 이 아픈 상황에 대해서도 방송 하러 나왔습니다.
0: 그럼요. 네네. 민수와 함께.
1: 네, 제발 그 안경 혹시 그 네 머스태시 네. 사진 좀
0: 머스태시만 해드릴까요?
1: 네, 아니요, 지워주세요.
0: 아 머스태시만 지워드릴까요? 알겠습니다.
1: 네. 눈을 뭐 그렇게 네.
0: 좋습니다.
1: 자, 직역불가 이 코너가 무슨 코너죠?
0: 네, 우리 익숙한 팝송을 통해서 직역으로는 풀리지 않는 표현들을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리스닝 되고요, 딕테이션 되고요, 트랜슬레이션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Between the Line 임소연의 직역불가 어서 오십시오.
1: That's right. 자, 오늘의 직역불가 네. 뭐지 그 선정곡 어떻게 됩니까?
0: 선정곡.
1: 선정곡 아니지?
0: 선정곡.
1: 선정곡 맞아요.
0: 맞아요. 네, 네. 네, 맞아요.
1: 성정곡.
0: 네. 됩니까? 자, 오늘 만나볼 곡은요. 전 세계 라디오에서 아마 만 번 이상은 흘러나왔을 법한 메가 히트곡입니다.
1: 천생연분?
0: 너무너무 예쁘다고 해도 그 한국 노래니까 아니고요. 네. 전 세계가 사랑하는 천재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의 노래 준비를 했고요.
1: 맞네.
0: 이 노래 한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사상 최초로 30억을 스트리밍을 돌파한 지구촌 네. 전설의 히트곡입니다. 아, 한국말로 하자면은 이제 너의 모양 쯤으로 될 것 같고요.
1: 오.
0: 무슨 노래게요? 너의 모양.
1: 모양. 입니다. 아, 이게 제목이에요, 여러분.
0: 갑자기 너무 없어 보이지 않아요?
1: 아니요. 네, 제목입니다.
0: 뭐 너의 모습일 수도 있고, 뭐 너의 아니, 태 아니, 아니. 이런 거일 수도 있고.
1: 너의 모양이야.
0: 너의 꼴? 뭐 이런 거. 자, Shape of You라는 네. 노래 한번 달아보고요. 너의 모양에 반해서 불타오른 두 남녀가 첫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1: 오.
0: 그 장소가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원어민들이 일상에

0: 에서 쓰는 아주 끈적한 슬랭부터 영국의 현실 청춘들이 즐기는 짠내난 데이트 표현까지 한번 다뤄볼게요.
1: 네. 너무 기대됩니다. 왜 목소리 있지?
0: 네. 계속 오 나올 것 같아요.
1: 네, 좋아요. 자, Ed Sheeran, Shape of You. 여러분, 오늘 민수 노래방 진행합니다.
0: 그러니까요. 네. 닥터스님께서 그러면 또 민수 노래방 하셨어요.
1: Let's get it. 너무 기대됩니다. 네. Ed Sheeran's Shape of You for today's 지각불가. 자, 그러면 첫 번째 지각불가 가사는 어떻게 됩니까?
0: 네. 자, 이제 제목답게 너의 모양답게 이 모양을 좀 사냥을 하러 갈 건데요. 네. 어디로 갈 거냐면 클럽으로 가려고 했어요. The club is the best place to find a lover. 아, 이 노래를 썼을 때 이제 Ed Sheeran이 25살이었는데 굉장히 귀여운 소리를 했어요. 네. 클럽은 사랑을 찾기엔 좀 별로야. 그래서 자기는 조용한 바로 간대요. 그래서 이제 바에 가서 친구랑 술을 한잔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말을 걸었나 봐요. 좋아, 계획대로 되고 있죠. 첫 번째 직역불가 소절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들리는지 채팅으로 한번 적어봐 주시고요. 이 노래 되게 빨라가지고.
1: 네, 진짜 빨라요.
0: 저는 따라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민수의 코인 노래방 기대를 해보면서 음악 주세요. Don't take my hand, stop and find the man on the jukebox and then we start to dance and now I'm singing like 이거밖에 모르겠다. 자,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들으셨어요?
1: 아, 근데 저도 처음 사실 이 노래 가사 안 보고 듣고 몰랐어요.
0: 아, 진짜?
1: 무슨 말을 하는지.
0: 빠른 편이죠, 그죠?
1: 빠른 편이기도 하고 살짝 이제 Ed Sheeran은 영국 사람이니까 근데 막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살짝 이 영국 발음도 조금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 하지? Take my hand, stop까지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맞아요. 가사는
0: 이거 한번 더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다시 주세요. Don't take my hand, stop, and the man on the jukebox and then we start to dance and now I'm singing like 쭉박스 들었다. 쭉박스. 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겠어요? 닥터수님이 오와오와오와밖에 모르겠다고.
1: 오와오와오와오와 이 부분.
0: 자, 자, 뭐라고 했냐면 읽어주세요.
1: Take my hand, stop, put Van the man on the jukebox, and then we start to dance. And now I'm singing like.
0: 해서 노래 불러보세요, 이거.
1: Take my hand, stop, put Van the... 와, 이거 완전 tongue twister예요. Tongue twister.
0: 진짜?
1: Take my hand, stop, put Van the... Take my hand, stop, put Van the man... Van the, put Van the man on the jukebox.
0: 도전 가능하신 분, 우리 전화 연결됩니까?
1: Take my hand, stop, put Van the man on the jukebox, and then we start to dance, and I'm singing like...
0: 이렇게 들어갈 건데 네. 자,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내 손을 잡고 멈추래요. Take my hand, stop. 그리고 주크박스에 Van the man을 틀으래요.
1: Van the man, 이게
0: Van the man.
1: Put Van the man on the jukebox. Put Van the man on the jukebox. 읽어주세요.
0: Put Van the man on the jukebox.
1: Put Van the man on the jukebox.
0: Put Van the man on the jukebox.
1: 이 부분이 어렵네요.
0: 네. 그리고 우리는 춤을 출 거고 요런 요런 노래를 부를 거라는데 오늘의 첫 번째 직역불가 Van the man 한번 살펴볼게요. 문장 자체가 어려운 문장은 아닌데 이 Van the man이 왜 인용되었는지를 알아야지 이해가 쉽겠죠. 이 Van the man 사람 이름이라고 하거든요.
1: 네.
0: 혹시 알아요? Do you know?
1: No. Did you know? No clue.
0: 몰라요?
1: 진짜 몰라요.
0: 리얼리?
1: 밴 더 맨 누구지?
0: 아, 이거 되게 옛날 가수인데요.
1: 네.
0: 북아일랜드의 굉장히 전설적인 블루스 거장이라고 알려져 있고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들 채팅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1: 밴 더 맨?
0: 네.
1: 밴이면 그 차 밴 말하는 거 아니에요?
0: 그럼 무슨 남자가 되는 거죠?
1: 밴 타고 다니는 남자.
0: 오, 멋진 가족, 남자?
1: 가정 있는 남자네.
0: 아, 요즘 부자가 그거예요. 밴 타고 다니고 밴에서 삼남매가 내리고 관리 잘된 엄마가 내리는 집이 부잣집이라던데.
1: 오, 진짜요?
0: 네, 그게 밴 더 맨인가?
1: 우리 와이프 밴 하나 사줘야겠다.
0: 아기가 3명 있어야 돼요.
1: 아, 3명 있어야 돼요? 네. 아, 트렌드 못 따라가겠네 아직.
0: 자, 밴 더 맨이 누구냐면 그 북아일랜드의 전설적인 블루스 거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밴 모리슨.
1: 아, 밴 모리슨 알지.
0: 아, 깜짝이야.
1: 아, 죄송해요. 하는 거
0: 친해요?
1: 아닙니다.
0: 네? 친해요?
1: 아, 밴이랑요?
0: 엄청 친한 것 같은데.
1: 네, 밴 모리슨이랑. 네. 형, 죄송한데
0: 형은 아니고 거의 삼촌 버린 것 같은데.
1: 저 전이었어요.
0: 그러니까요. 60, 70년대 레전드 가수라고 알려져 있고요. 영어 이름 뒤에다 The Man을 붙이면 약간 네. 끝판왕 뭐 이런 느낌이 사는데 You're the man.
1: 오케이, 맞아요.
0: 네. 네. He's the man. 네. 이런 느낌인데 밴 모리슨이니까 밴 the man. 음악의 신 밴 모리슨 이렇게

0: 게 되는 거죠.
1: Van the man.
0: 그러면 민수는 what the man?
1: What the man? Me? No, 민수. The man.
0: 아, just 진짜. man.
1: 네, the man, the legend. 입니다. 레전드. 네, the legend 정도입니다.
0: 알겠습니다. Congratulations.
1: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0: 자, 그래서 이 밴더맨을 넣은 이 구절을 한국식으로 좀 옮겨 보면요. 막 힙한 펍에서 놀다가 여인이 왔어요. 네. 근데 귓속말로 그 낭만에 대하여 이런 노래 좀 틀어 보세요. 이런 거야.
1: 잠깐, 애초에 몇 살이라고요?
0: 25세 때 쓴 노래.
1: 25살인데. Van Morrison.
0: Van Morrison.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들어봐. 네.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시끄러운 요즘 노래 다 끊고 뜬금없이 약간 옛날의 레전드 좀 분위기 있는 노래를 딱 트는 반전 매력을 이 여인이 어필을 하는 거죠.
1: 그래, 애초에 이런 이런 면을 조금. 그렇죠. 좋아하는구나.
0: 그랬나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힙한 여성이었는데 좀 반전 매력을 보였나봐요. 그러면서 이제 두니 부르기가 야릇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밴더맨이라는 첫 번째 직역불가 밴 모리슨의 별명이라는 거 한번 짚어봤습니다.
1: Interesting. 아하. 저는 몰랐어요. Van the man. Van 네. 할 때 Van Morrison. 그 밴이고.
0: 네. 네.
1: Interesting.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역불가 구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네. Don't take my hand, stop, put the man on the jukebox, and then we start to dance, and I'm singing like, oh, I'm singing like.
1: 와, 지금 근데 진짜 빨리 넘어가네요.
0: 자, 이렇게 두 사람은 밴더맨의 음악을 들으면서 눈빛 교환을 제대로 했어요.
1: 네.
0: 이제 이어지는 가사에서는 에드가 이 여인을 말로 이렇게 샥 꼬시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니에요. Let's not talk too much 라고 오. 하면서 귓속말로 내 허리나 감아봐.
1: 네?
0: Grab on my waist.
1: 아, grab on my waist.
0: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렴구로 장난 아니죠.
1: 이거 살짝 이제 19금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0: 넘어가는데 다행히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사실은 제가 세뇨리따를 준비를 하다가 이거 방송에서 못 하겠더라고요.
1: 자, 일단 혹시 우리 뭐 가족들이랑 같이 듣고 계시면요, 여러분 cover your kids' ears.
0: 아, 왜요? 허리 이렇게 안 하달라 이런 이야기지.
1: 그쵸, 네.
0: 자, 그러면서 후렴구로 들어갑니다. I mean 이거 어떻게 하더라요? 음이?
1: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0: 그러니까.
1: you.
0: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난 이 모습에 반했어. 요 다음 가사 두 번째 직역불가 구간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음악 주세요.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We push and pull like a magnet do. 요거는 잘 들릴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0: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We push and pull like a magnet do.
1: Very good.
0: 네. 네. 이거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We push and pull like a magnet do.
0: 네. 우리 닥터수님이 바에서 옛날 노래로 꼬시면 제비 아닙니까? 하셨는데. 제비라니요?
1: 제비? 저는 이 노래 모르는데.
0: Do you know 제비?
1: I don't know 제비.
0: 네. Do you know flower snake?
1: 제비? Oh, I'm sorry. 저는 뉴진스만 알아서.
0: 아, 뉴진스. 아, 진짜 네네네. 언니 뉴진스만 믿고 가시는군요.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직역불가구가 push and pull 이라는 표현 한번 짚어볼 건데요.
1: 네.
0: push 밀고 and pull 당기는 거잖아요.
1: 네.
0: 직역하면 자석처럼 우리 밀고 당겨 like a magnet do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표현인데 우리말로 약간 밀당한다는 표현쯤 되겠죠.
1: 네.
0: 근데 우리랑 조금 다른 거는 우리가 밀당한다고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문자 왔는데 대답 안 하고 막 이런 거잖아. 5분 뒤에 대답해야지.
1: 네.
0: 막 이런 거 밀당이잖아요.
1: 와, 이것도 진짜 과학처럼 완전 사이언스 같이 문자 왔네. 딱 5분 후에 문자 다시 직접 답변 주면 이분이 진짜 나한테 더 가까이 올 수 있다.
0: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1: 그쵸?
0: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얘네가 말하는 push and pull은 네.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1: 네.
0: 바로 다음 가사가 although my heart is falling to 이렇게 마음도 빠져든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1: 네.
0: 이 표현 작년에 올스타 잉글리시에서 문자 요정이랑 한번 했더라고요.
1: 네.
0: push and pull 기억 안 나요?
1: 난 그분 누구랑 했죠?
0: 문자 요정이랑.
1: 문자 요정.
0: 밀당 한번 하셨더라고요.
1: 그분 저번 주랑 무슨 말 했는지 기억 안 나요. 네. 이번만 했겠죠?
0: 네.
1: 네.
0: Push and pull relationship. 밀당하는 사이.
1: 그쵸.
0: 그리고 그때 다뤘던 표현이 playing hard to get. 쉽게 이어지지 않는 사이.
1: 맞습니다.
0: 이런 표현을 좀 다뤘었는데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썸 타는 그 사람이 밀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Stop pushing and pull.
1: Right. Stop with the pushing and pulling. 이렇게 할 수 있죠.
0: It's serious.
1: 네. 이게 magnet는 자석이면 당연히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pull 되는 거잖아요. 붙은 건데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면 푸시 때.

0: 그런 거잖아요.
1: 네, 이렇게 네. 되는 거라서
0: 서로 맥내처럼
1: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0: 네.
1: 자, 요 표현 밀당한다는 표현인 거 딱 기억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요거는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어, 해볼까요?
0: 자, 노래방 큐.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We push and pull like a magnet do. 이 노래 가사를 몰라요.
1: 가사는 뚜루두면 다 되는 거 아니냐고요.
0: I'm in love with your body.
1: 자, 좋아요. 자, 이렇게 뜨겁게 불타오른 두 사람이 가사 내용으로 봤을 때 이제 일주일 만에 대망의 첫 데이트를 하러 가거든요. 여기에서 현실 연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직역 불가 구간도 조금 빠른데 이것도 여러분 들리는 만큼 한번 적어보세요. You and me are thrifty, so go all you can
0: eat. Fill up your bag and I fill up your plate. 뭐라고? 뭐라고?
1: 여러분 듣고 있지 말고 여러분 두드려 보세요. 너무 그 콩글링글 할 때랑은 다른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경청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0: 네.
1: 예 반응을 조금 어떻게 들리시는지.
0: 와, 근데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1: 어려워요?
0: 저 이게 첫 번째 얘기 직역 불가 구간보다 더 빠른 것 같은데.
1: 아 진짜요?
0: 네.
1: 오, 그럼 다시 한 번만 들어볼까요?
0: 큐. You and me are thrifty, so go all you can eat. Fill up your bag and I fill up your plate.
1: You and me are 뭐래?
0: You and me are thrifty, so go. You and me are thrifty, so go all.
1: Ah.
0: You and me are thrifty, so go all. So go all you can eat. So go all you can eat. Fill up your bag and fill up the plate.
1: 이게 우리나라 노래는 한 음에 한 글자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0: 네. 근데
1: 영어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한
0: 그렇죠.
1: 음에 막 여러 가지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0: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You and me are thrifty, so go all you can eat. Fill up your bag and I fill up a plate.
1: 그러니까 천천히 들으면 이 문장도 어렵진 않거든요.
0: 네.
1: 여유롭게 님이 거의 안 들려 키우 키우 정확해요.
0: 그렇죠. 네. At least you tried. 네.
1: 근데 거의 안 들리는 만큼 이렇게 한번 듣고 나면 나중에 노래 완곡으로 들으면 어? 하고 들릴 수도 있거든요.
0: 네.
1: 자, we are going out on our first date 했어요. 첫 데이트하러 나왔어요. 근데 어떻대요? You and me are thrifty. 검소한,
0: thrifty.
1: 절약하는
0: 맞아요.
1: 사람인데
0: 네.
1: 약간 짠돌이 짠술이랑 또 다른 거죠.
0: thrifty라고 하면요.
1: 구두쇠 이런 거랑 다른 거죠.
0: 살짝 무슨 이미지냐면 thrifty, if somebody is thrifty, 그 thrift shop라고 할 때 거기 좀 뭐라 그러지? 좀 뭐
1: 가성비 좋은 이런
0: 좀,
1: 건가?
0: 좀 그 다 있다. 그
1: 생활용품
0: 그죠? 그런데 좀 이렇게 막 싸다 이 말보다 그냥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하고 그런데 thrift shop 좀 옛날 뭐 used items도 파는 그게 thrift shop인데 thrifty 하다 그러면 뭐가 좀 이렇게 뭐를 구매하고 뭐 살 때 조금 이렇게 뭐 가격도 좀 저렴하게
1: 똘똘하게.
0: 맞아요.
1: 이렇게 하는.
0: 네.
1: 어, 돈 아까워 이게 아니고.
0: 이거보다
1: 요거 괜찮다.
0: 맞아요. 이 가격에
1: 네, 네.
0: 뭐 이 정도 퀄리티에 그렇죠. 그 정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thrifty 한 거죠.
1: thrifty.
0: 네.
1: 네. 그래서 아주 똘똘한 젊은 그 소비를 하는 커플이라서 어디 간다 그랬냐면 우리
0: 네.
1: all you can eat로 갈 거야 라고 말하는데 여기가 세 번째 직역 불가 구간이고요. all you can eat. 직역하면 모두 네가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라고 되지만 요거는 무제한 식당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어서 한식 뷔페 무제한
0: 뷔페
1: 무한 리필
0: 네.
1: 뭐 요런 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only $8 AYCE 요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펍에서는 그렇게 막 찌릿하게 불 붙던 남녀가 현실 데이트에서는 무한 리필 식당으로 간다.
0: 내가 볼때 이미 뭐 결혼한 것 같은데요.
1: 왜요? 연애할 때도 AYCE 갈 수 있지.
0: 그렇죠.
1: 네. 그리고 심지어 이어지는 가사에서는 fill up your bag. 너는 가방을 가득 채워.
0: Fill up. 혹시 음식으로?
1: 글쎄요. 뭘 싸가. 음식 싸가는 건 안 돼요. 여러분.
0: 진짜 thrifty하다. 그 정도면.
1: 진짜.
0: 네.
1: 옷 짜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나는 I fill up a plate. 나는 접시를 이렇게 챙긴다. 라고 이제 그 무한 리필 식당을 한번 언급해주는 에드와 그녀의 모습을
0: 네.
1: 나타내고 있어요.
0: 저는 가방에 놓은 적 없는데 뷔페 나가면서
1: 입에 잔뜩 넣어.
0: 가람지 정도 아니고요. 그래서 손에 좀 몇 개 이렇게 디저트 같은 거 쿠키나 이런 것 조금 이렇게 들고 나가면서 좀 먹으면서
1: 쿠키 정도 괜찮지 않아요? 저도
0: 그렇죠. 근데 쿠키뿐만 아니라 그 뭐지 이게 바이트 사이즈 케이크 있잖아요. 이게 한 입에 먹는 그런 케이크.
1: 케이크까지 들고 갔다고요?
0: 좀 몇 개 한 세 개 정도.
1: 그럼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들고 가겠는데 두 손으로.
0: 그렇죠.
1: 네, 네. 여유롭게님이 돈 없는 청춘 같은 건가 하셨네.
0: 아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현실적이다.
1: 그래도 되는 나이죠 뭐. 네. 그게 재밌는 나이기도 하고. 자 마지막 부분 AYCE라고 불려지는 All You Can Eat 요 구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You and me are thrifty, so go all you can eat. Fill up your bag and I fill up the plate. Fill up your 안 하는데?
0: Fill up your bag and I fill up a plate이라고 했습니다.
1: 네.
0: 자, Ed Sheeran의 Shape of You. 오늘의 임소연의 직역 불가 이 곡을 갖고 왔는데, 자, 네. Real quick 오늘 배웠던 그러면 표현들 복습하고 네. 마치도록 할게요.
1: 자, Ben the Man은 Ben Morrison이라는 아주 전설적인 인물.
0: The Man이라고 할 때 진짜 man. 진짜 칭찬입니다. You're the Man이라고
1: You're
0: 할 때.
1: You're the Man. He's the Man. 네. 완전 좋은 그 멋진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했던 거는 Push and Pull. 밀당한다는 표현 네. 있었고 All you can eat 무한 리필 식당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0: Buffet.
1: 나중에 포털사이트에 AYCE 한번 쳐보세요. 맛있는 거 진짜 많이 나와요.
0: 자 서현씨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네 see you next week.
0: 자 Ed Sheeran 부릅니다. Shape of You.

0: 문자요 중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여기입니다. 네, 여기요. 좀 더 올라오시면 되고요. 네, 아니요, 여기 멈추면 안 돼요. 그렇죠.
1: 안녕하십니까.
2: 아이고. 아 근데 방금 이 베개 보니까.

0: 약간 그 생각 났거든요.
1: 왜요?
0: 저 뭐지 그 뭐라 그래 그 피부 그 과 가면
1: 네네.
0: 레이저 이렇게 해가지고
1: 네네.
0: 그 이게 뭐지 그 죽은이란다.
1: 죽은 깨?
0: 그 아니요 그 엑스폴리에이팅 그거 있잖아요.
1: 아 네네. 그 뭐라고 하죠?
0: 박피? 그거 완전 레이저로 쏘아서 이렇게 껍질 그냥 완전 벗겨하는 그 시술이 있거든요. 네. 아 근데 그만만 주세요.
1: 아,
0: 우리 문자 요정이 앉으니까 좀 기분이 이상합니다. 네.
2: 여유롭게님 쿠션 킹 받네요라고 하는데.
1: 와 근데 쿠션 되게 얼굴이요 진짜 하얘요.
0: 잠시만요 여유롭게님 오늘 처음 아닙니까?
1: 쿠션 개킹 받네.
0: 아 역시 오늘 아 제가 모른 것 같은데 혹시 아. 오늘 처음 방문 아니신가요? I think it 여유롭게님.
1: 그 혹시 저희 네. 그 직원분들 중에 그 계정 따로 만드셨나요? 이 정도면은 뭐 내부자가 아닌지 조금 의심이 될 정도인데.
0: 아 이제 여유롭게님 이게 IP 네. 추적합니다.
1: 어 근데 그래도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네.
1: 오늘은 1일.
0: 이게 처음 아닙니까라는 말 몇 번 들었어요.
1: 그 저희가 할 말 없어요. 저희가 할 말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아, 네네네.
0: I apologize.
1: Apologize.
0: 네. 그 정도면 여유롭게님 뭐 그 뭐 킹 받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I'll allow it. I'll allow it.
1: 아 네네. 네.
0: 자, I will allow it. 허락드리겠습니다. 네,
1: 허락하겠습니다.
0: I will allow it.
1: 네네네. 네. 자 이제 집 쿠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우선은
0: 아니 너무 여기 베테랑이 네. 베테랑 청취자까지처럼 네.
1: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순위를 발표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요 저번 주와 똑같이 낙지연희님께서 1등을 하셨습니다.
0: 아이고.
1: 항상 이제 월요일의 스타트는요 이제 낙지연희님이 조금 끊으시는 것 같고 근데 오늘 고수님께서 조금 좀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0: 어? 혹시
1: 일을 적으셨는데요.
0: 네.
1: 2등 하셨어요.
0: 아 부끄럽긴 하면 하다.
1: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적으셨더라고요.
0: 네.
1: 네. 그 고수님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살짝 제가 부끄럽네요. I'm a little embarrassed.
1: 어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진짜 있으신 것 같아요.
0: Yes.
1: 3등으로 들어오셨는데.
0: 네.
1: 치엔님. C-H-I-E-N.
0: 치엔님.
1: 네.
0: 확인했어요?
1: 제
0: 저는 아 방금 여유롭게님이 네. 같은 이 실수 안 하려고요. 아로마노마믹.
1: 근데 가끔 메시지. 그런 분들 계세요.
0: 네.
1: 어 아이디를 바꿔서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런 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0: 네. 치엔님, if this is his or her first time here, 진짜 눈치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 일부의 이 눈치라고 이 단어 배웠죠.
1: 그렇죠.
0: 네, this person. Can read the room.
1: 그니까요.
0: 네.
1: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부기 퀴즈로 넘어갈 텐데 부기 퀴즈가 What's the English expression for 분위기를 파악하다 거든요. 여기서 A가 open the door, B가 read the room, C가 clear the air인데 여기서 정답이 뭔가요?
0: 방금 제가 드렸죠. Read the room.
1: B입니다. B. 네. B고. 그리고 중간에 아하 님이 이제 들어오셨거든요. 이분께서도 처음 들어오신 것 같아요.
0: 어? 그러면 아니 처음이시죠? 네, 혹시 아니면
1: 네.
0: My bad, my mistake.
1: Mm-hmm.
0: But 처음이면 오늘부터 네. 저랑 1일 됐습니다.
1: 어 그래서 우리 민수 씨께서 이미 댓글로 답글을 달아주셨긴 했는데
0: 네.
1: 여기서 질문이 국물이 이제 시원하다도 refreshing인가요?
0: Sure.
1: 라고 문자가 들어왔었어요.
0: 네.
1: 그래서 우리 민수 씨께서 답글을 Yes, especially if it's a cold soup like gazpacho.
0: Gazpacho 안 드셔봤습니까?
1: 뭐예요?
0: Gazpacho is the Spanish cold soup.
1: 어, 몰라요.
0: 네.
1: 네, 2분 20초 남았대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무자 요정의 Did you know? 자, 뜸들일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주제로 들어갈 때
0: 사람 문자를 잘라.
1: 아니, 뭐 해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0: 여유롭게님도 올 때마다 처음 아니냐고.
1: 매일 처음 같은 느낌 중요하잖아요.
0: 그쵸, 맞아.
1: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이 느낌으로.
0: 맞아요. Every 네. day is a new day.
1: Every day is a new
0: with
1: day.
0: us here at All Star English.
1: 자자자자 네. 이제 Did you know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의 Did you know는 뭐냐면 sunscreens are strictly banned in Hawaii.
0: What?
1: Sunscreens.
0: Sunscreen?
1: 선크림이 하와이에서 불법이다. 라는
0: 아,
1: 주제에 대해서 가져왔는데요.
0: 네.
1: It's true actually. 실제예요.

0: don't. Ah, they sell something else.
1: Oh, 어떻게 아세요?
0: 네, 다른 걸 팔아요.
1: How do you know that?
0: Sunscreen lotion 아니고.
1: 네네네.
0: 오일 팔지 않아요 거기?
1: 아, 그건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네. Sorry.
1: 자, 우선은요, 이게 사실은 모든 선스크림이 다 불법인 건 아닙니다.
0: 스크림 아니고.
1: 아, 선스크린.
0: 스크린.
1: 선스크린.
0: 스크림은 아.
1: 네, 그 지금 한국어랑 혼동이 돼가지고요. Sunscreen. 자, 이제 여기서 뭐냐면 The answer is not all sunscreens are banned, but those containing specific chemical ingredients are. So this is the world's first environmental law enacted to protect precious coral reefs. 산호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법이 만들어진 건데요. Okay. 이제 첫 번째가 산호초를 하얗게 죽이는 독성 성분 때문에 그 일부 선스크린은 안 된다고 합니다.
0: Okay.
1: 어떤 것들이 있냐면 you know, such as ingredients called oxybenzone and octinoxate. 이게 뭐냐면요. 네. 옥시벤존이라고 하고요. 옥티노세이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외래어로 이렇게 쓰는데 네. 이게 산호가 하얗게 굶어 죽는 백화 현상, 블리칭 이걸 유발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0: 오케이.
1: 두 번째는요. 벌금이 어마무시합니다. If caught distributing or using banned sunscreens on Hawaiian beaches, violators can face huge fines up to $10,000. 1,300만 원 이상의 이제 벌금이 부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어떤 거, what to wear? 이거를 이제 알아봐야 되거든요. 네. 어떤 선크림을 발라야 하느냐. 이제 sunscreens labeled reef safe that use natural mineral blockers like zinc oxide. 이게 산화이온 or titanium dioxide. Dioxide, 이산화 티타늄 이런 것들은 perfectly allowed 라고 얘기를 합니다.
0: Okay.
1: So when traveling to Hawaii, it is smart routine to check if your sunscreen package features a reef safe or ocean friendly seal. 이거를 알아봐야 됩니다. 네, 잘못하다가 모르고 사용했다? 네. 벌금이에요.
0: 혹시 부장이 뭐 하와이 갈 겁니까? 하와이 갈 거예요? 혹시 우리 부스타분들 중에 뭐 하와이 갈 분 있습니까?
1: 아, 근데요. 네. 신기한 게 네. 이게요. 하와이에서만 시행하는 줄 알았는데요.
0: 네.
1: 아, 이거 왜냐면 이게 오늘 신기해 가지고 제가 또 제가
0: 아니, 혹시라도
1: It's me. 네네네. So today multiple global vacation spots like Thailand, Palau, 맞나요?
0: Palau, 맞아요.
1: Palau, 네. And the U.S. Virgin Islands have joined this strict legal ban.
0: 아, 특히 좀 이게 네. rare species of coral uh-huh. 있는 그런
1: 맞아요.
0: 바닷가 있는 나라들.
1: 그래서
0: 중요하죠.
1: 네, 네. 안 된다고 합니다.
0: 여러분, 하와이 네. 가보세요. 진짜 예뻐요.
1: That's right.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재밌는 유래가 있는데요. 헤링, 청어인데 과거에 영국에서 사냥개들이 사냥감의 냄새를 제대로 쫓고 있는지 이 후각 훈련을 시킬 때 냄새가 자극적인 이 훈제 청어 Red Herring으로 유혹했다고 하네요. 네. 그 관습에서 왔다.

0: 복잡한 절차를 잘라내야 한다. 번거로움에 빗대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So you can say, I had to get through a lot of red tape to get this permit.
1: Yeah.
0: 정말 복잡한 절차를 많이 거쳤어 라는 뜻이죠.
1: Yeah. There's a lot of symbolism, just the color red represents in general, but usually, yeah, just, it's not a color that you want to see.
0: Not really.
1: Yeah, whether it be on documents or given
0: you know,
1: to you.
0: Or, you know, paint the town red 라는 표현도 있죠. 뭔가 화려한 뭐 하룻밤 하루이 나를
1: 그쵸.
0: 보낸다. You go out and have fun.
1: 그 말 친구들 그 말 이제 너무 옛날 말이라서 하진 않는데 저는 귀찮아서 안 할래요. Hayley, thank you so much.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0: 네, 일타강사 헤일리였습니다.
1: 여러분, I'll see you tomorrow, same place, same time. Have a good on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6: 0 Waste Rangers.
7: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8: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9: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8: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9: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8: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9: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8: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9: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8: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9: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8: Refuse, reduce.
9: Reuse, recycle.
8: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10: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0: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1: chance. I call him.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7:00

0: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The time is now 8 o'clock.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아이고 소이소 웰컴 투 부산.
4: Hi, it's nice to meet you. I came here to look for some clothes.
2: 옷 보러 왔는가 봐. 우리 여기는 옷이 흙수로 많거든요. 한번 둘러보이소. See.
4: Wow, I've never seen this kind of floral design back in my country. I really like it.
2: 아이고, 이 꽃무늬 자켓이 마음에 드는 같네요. Try 한번 입어보이소.
4: I'd like to try it on, but I'm not sure if it'll fit.
2: 보자, 사이즈가 아, 요 좀 작을 것 같기도 해 보이는데 평소에 뭐 입어요? 사이즈?
4: I'm usually a large.
2: 얼라지라 하면은 이게 라지보다 큰 긴가? X라지?
4: I'm usually a large, so I think an extra large might be too big for me.
2: 얼라지 말고 엑스트라 라지? 아이고 이거는 또 무슨 사이즈고? 얼라지 노, 엑스트라 라지 노, 엑스라지 예스.
4: I have no idea what you're saying, but I'll just try the jacket myself.
2: 이거 지금 입어본단 말이지요. Okay, try. 아자, 이렇게 잘 걸쳐보이소.
4: How does it look? It feels a bit tight on me.
2: 아이고야 엄마야 맞춤 옷이네 맞춤 옷 딱 맞네요 딱 맞아 correct.
4: No, the shoulders feel tight. I think I should try the extra large. Can you give me that one?
2: Extra large 그거는 없고 extra large.

0: 괜찮아요. 이 사이즈 오케이? 오늘 배워볼 표현. 평소에 라지 사이즈를 입습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1: I'm usually a large.

0: 영어 표현. 평소에 라지 사이즈를 입습니다. I'm usually a large.
1: I'm usually a large.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0: 빼앗, 부산 영화방송.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wa Bangsan.
7: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8: 9:00